0: 그런 가정이었었는데요.
1: 네.
0: 조금 이제 고등학교 때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진학을 못하고 한 2년 정도 소녀 가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1: 그러셨구나.
0: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되게 그 돈이 절실한 시기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서 저희 가족이 먹고 사는 때였으니까.
1: 네네. 네,
0: 그래가지고 신문에 미스 드봉 선발 대회라고 네, 그런 이제 신문에 나는데 상금이 100만 원인 거예요, 1등이.
1: 그 당시에 100만 원? 네. 어마어마하죠.
0: 89년도니까 어마어마한 야. 돈이죠.
1: 예.
0: 이거 뭐지? 그랬더니 사실 이제 평상시 저는 연기자가 될 꿈을 요만큼도 꾸지 않았고 않고 살았었거든요.
1: 네.
0: 원래 꿈은 다른 거였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오빠가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뚝뚝해서. 근데 그 신문을 이렇게 보더니 너 한번 나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1: 그래가지고 오빠가 알아봤네요.
0: 우리 오빠가 그런 게 저는 되게 믿을 수 있더라고요. 네, 오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저희
1: 네네네.
0: 동생이 사진 찍어줘서 지원을 했는데 1차, 2차, 3차 뭐 다 최종까지 돼가지고
1: 와.
0: 최종 7인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1등 하신 분이 이제 도지원 씨, 2등 하신 분이 지수원 씨 네, 이런 분들이셨고
1: 예.
0: 저랑 같이 뽑혔던 그 분들이 대부분 이제 광고계에서 그 당시에 모든 광고를 다 섭렵하실 만큼 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연예계 쪽이 미래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 저는 네. 매달 받는 월급이 중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락을 이제 이렇게 촬영을 잘 못하고
1: 네. 네,
0: 그냥 하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2년 지나니까 저희 아빠께서 사실 좀 우울증이 계셨었는데 좀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취직하시고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소녀 가장 역할은 벗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광고 들어와서 광고 좀 하고 하다 보니 아, 대학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극 영화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1: 네네.
0: 생각을 해서 이제 두 달 정도 공부해서 바짝 예, 공부해서 서울예대 합격하고 예, 제가
1: 두 달 만에
0: 두 달 만에 예, 단과반 다녀서
2: 공부도 잘하셨나 봐요.
0: 잘하진 않았어요.
1: 예.
0: 죽어라 해요. 암기를 죽어라 했죠. 예. 가지고 해야 되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기 서울예대 예, 제가 합격을 했고요.
1: 네.
0: 그 해에 23살에 합격을 했고 23살에 MBC 방송국 공채로 예, 합격이 됐습니다. 1학년, 1학년 때.
1: 오, 알아봤나 봐요.
2: 네.
1: 다재다능하셔서 워낙.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
1: 자, 네. 그 후에 이제 탤런트로서, 배우로서
0: 네.
1: 첫 데뷔가 그 아들과 딸,
0: 네. 예,
1: 김희애 씨 후남이 역이었었거든요.
0: 네.
1: 거기에 친구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0: 네.
1: 그 시기상으로 이제 방송사에 입사하자마자 이제 맡은 역할이었고,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다른 경험이 없이 바로 투입이 됐으니까.
0: 아, 예. 네. 거기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때 이제 아들과 딸이 저희가 따라다녔는데 이제 계속 출근을 하는 거죠. 양수리에서 보통 찍었거든요. 예, 출근을 하는 건데 하다가 감독님이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절망절망 있잖아요. 너 나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됐어요.
1: 현장 즉석 캐스팅.
0: 즉석에서. 예,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남이 친구로 이제 공장에서 있는
2: 예, 네.
0: 이제 좀 친한 친구라서 대사도 있었어요. 그래도
1: 우리 BTN과 또 인연이 깊으시다고 합니다.
0: 아, 네.
1: 올해 저희 BTN이 이제 개국 31주년 됐잖아요, 선생님.
2: 예.
1: 그 개국 무렵에 활동을 좀 하셨다고요?
0: 네.
1: 어떤 활동하셨어요?
0: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3: 자, 이 고영원 리포터는 아마 그런 쪽을 안 갖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4: 네. 네, 전 어린 시절 서울에서
1: 오기
4: 때문에
1: 어머나, 웬일이야.
4: 그런 아름다운 처음을 많이 가져오겠거든요.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는 설빔을 입고요. 친구들하고 춤도 오기 했다는 기억이 가장
1: 연도 날리셨네요.
0: 저런 일도 있었네요. 너무 신기하고
1: 진짜.
0: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1: 아니 그래도 네. 이 미모는 세월을 거스르네요.
2: 그럼요.
1: 예, 예나 네. 지금이나 목소리며
0: 네.
1: 미모며
0: 네.
1: 아름다우십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2: BTN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1: 그렇죠.
0: 예,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기억에 유난히 남는 건 그때 당시에 이제 봉은사에 가서 어린 동자승들 체험해보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1: 네네네. 네.
0: 근데 너무 그게 지금도

0: 하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머리 이렇게 깎고 애기들인데 머리 깎고 막 반야신경 외우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1: 한복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2: 아.
1: 정월 달 정월
2: 그렇죠. 무슨
1: 대보름이나 네, 명절쯤 그때쯤 같아요.
0: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1: 완전 비망록이네요.
0: BTN 불교 TV 그다음에
2: 어마어마하다.
0: 날마다 좋은 날
2: 어머.
0: 화재 현장 촬영 3월 1일 그다음에 방송 4일 뭐 이렇게
2: 아니, 옆에 종이가 빗발했어요. 요렇게.
0: 30여 년이 지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이렇게. 예,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것들을.
2: 시간이 참 너무 빠릅니다,
0: 그러니까
2: 선생님. 그렇죠.
0: 30여 년전 기록입니다.
2: 그래서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날그날을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
1: 그러게요.
2: 마음이 스님 어떤
1: 쉽지
2: 마음으로 활동해 오셨는지 알겠죠.
1: 그래 이제 삶을 이제 살다 보면 무심코 지나가는 게 많잖아요.
0: 그렇죠. 예.
1: 기록하지 않으면 한 10년만 지나도 내가 그때 무엇을 했지? 잘
2: 아,
1: 몰라요.
2: 선생님, 10년씩이나요? 얼마 안 돼도 이제는
0: 맞아요.
2: 기억이
1: 그러게
2: 안 나요.
1: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인증샷으로 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지만 기록하는 것,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것도 삶에 큰 도움이 되죠. 돌아볼 수 있거든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마침 제가 이 기록을 남겨놔서 너무 잘했다, 내 자신이 기특한
1: 그러게요.
0: 거예요. 와, 이렇게 자료를 쓸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기록도 기록이지만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도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지난 30여 년간 이루신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작품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제 대학 또 전문기관에서 후학들을 위한 연기 지도도 하신다고요?
0: 내가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잘하는 게 그래도 연기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싶어서 일단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 일반적인 강의 말고요, 일반적인 연기 강의 말고 남하고 다른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심리학을 생각을
2: 아, 드디어
0: 했습니다.
2: 이제는 할 때다.
0: 네.
2: 드디어.
0: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예, 이제 심리학 공부, 심리학 강의, 이렇게 이제 스님들 좋은 말씀, 예,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이제 듣고 생각하고 했었기 때문에 제 수업에 심리학을 접목시키고.
2: 접목시키고.
0: 예,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고요, 정말. 예, 누구나 다 인간에게는 심리학이 필요하더라고요.
1: 아,
0: 연기도
1: 그럼요.
0: 필요하고.
2: 아, 연기에 너무 필요하죠.
0: 예, 그래서 접목을 시켜서 했더니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전공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2: 제대로 공부해 보자.
0: 네, 그래서 50살에 제가 또 심리학을, 예, 전공을 공부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 야, 쉰의 만학도 해요, 선생님.
0: 네.
1: 쉽지 않았을 건데요.
2: 예.
0: 근데
2: 하고
0: 싶어서 했어요.
1: 우리의 삶은 원래 처음 출발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0: 네.
1: 그 마음을 예를 들어서 소리로, 음성으로, 노래로 표현하면 가수가 되고,
2: 그쵸.
1: 그것을 물감이나 화선재 표현되면 미술가나 화가가 되는 거죠. 행위로 표현하면 이제 이제 연기가 되는데, 연기는 내가 원한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주어진 배역에 따라 하죠.
0: 그렇죠.
1: 근데 주어진 배역도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그 상황이 존재하게 돼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상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 이성이 이제 그것을 제어하니까. 그래서 연기든, 그다음에 예술이든, 문화든, 우리의 삶이든 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연기의 좋은 점은 다양한 배역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심리학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언어나 학문을 통해서 그대로
2: 맞아요.
1: 표현해주고요. 한 대로 연결이 돼 있죠. 일맥상통한다 그럴까요?
0: 네.
1: 그래서 막 연기했던 그런 모습과 내면의 모습과 심리학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2: 학생들 반응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예. 정말, 예, 굉장히 하면서 제가 참 잘했다고 느끼는 게 이분들이 연기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지 마음을 치유하러 오신 분들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1: 그렇죠.
0: 그런데 연기를 배우면서 마음을 치유해서 행복해지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0: 안 좋은 상황 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를 만나시고 치유를 받으시고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시면 저는 내가 세상에 와서 이만큼이라도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하고 가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행복해요.
1: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게 이전에 그런 힘들었던 분들 만났던 이야기했던 게 좀 많이 떠오르시나 봐요.
0: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에요.
2: 그러한 모습 지금 이제 고용화불자님이 느끼는 모습.
0: 네.
2: 그것을 수행과 전법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또 스님들이에요.
0: 맞아.
2: 수행자도 역시 그 부분이 없으면 혼자만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심정 고통, 삶의 고통을 승화시켜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벗어나고 실천해서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스님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0: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고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힘들 때 이제 스님들 말씀 들으면서 좀 마음 안정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 저는. 전생서부터 불자였는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굉장히 신실한 불자셔가지고요.
1: 역시.
0: 엄마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가서 밥도 먹고, 이제 애기니까 그때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
1: 밑바탕이 되죠.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1: 자, 누군가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살아오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요, 스님. 지난 10여 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오신 봉사가 있다면서요. 연예인 봉사단 미디어 헌터 자랑 좀 해주십시오. 소개도 해주시고.
0: 네, 안 그래도 처음에 이번에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요. 저희 미디어 헌터가 이제 올해로 이제 10주년이 되거든요.
1: 축하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봉사를 자랑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10주년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1: 이심전심 통했네요.
0: 그러게요. 네.
1: 한 단체가 그 10년 이상 스님 하나의 뜻을 가지고 그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 쉽지 않죠. 특히 봉사 단체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봉사는 내 삶에 꼭 필요하기보단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를 더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진짜 어려울 때는 봉사하기보다 내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1: 맞아요.
2: 그럼에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0: 맞아요.
2: 그럴 때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1: 총 몇 분이 함께 하세요?
0: 현재는 한 55분 정도 함께 하시고요.
2: 대원이 많네요.
0: 대부분은 이제 연기자, 저희 연예인 봉사단이기 때문에 이제 연기자들이시고 이제 그분들이 매달 다 오시는 거는 아니고요.
1: 그렇죠.
0: 필요한 인원은 보통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 자기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 될 때 항상 오시고 저는 정말 촬영 아니면 항상 갑니다. 전 단장이라서.
1: 와. 그리고 우리 단장님과 함께 활동하시는 모습들 조금 더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2: 네. 그러죠.
0: 이제 봉사하는 모습이고요.
1: 네.
0: 이제 보면 이제 무료 급식 봉사인데 배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건 또 다른 봉사자들이 하시고요. 이제 음식 재료 손질 준비 뭐 이런 거 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설거지
1: 이건 제가 소독 하시는 모습이네요.
0: 끝나고 나서 소독하는 모습. 저게 조금 힘들어요. 위험해서 위험해서 사실 항상 저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뒤면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항상 신경 다 쫙 쓰고 이제
1: 열탕 소독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이제 저기는 나재홍 씨라고 이제 그 SBS 이제 배우분이 계세요. 소녀시대도 나오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활동 많이 하신. 이제 그분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팬분들이 왜 이명웅 씨 그 팬분들이 기부해 주듯이 이렇게 쌀을 계속 기부를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1: 감사하네요.
0: 지금 한 1200kg

0: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부를 해주신 네, 그 사진이에요. 네.
1: 아니.
0: 사실 처음에는 봉사단으로 시작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인원이 15명, 20명이거든요. 4명도 하고요, 5명도 하고요. 시작할 때는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래서
1: 아이고.
0: 정말 한번 갔다 오면은 아파서 알아 눕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 코로나19
0: 갑자기
2: 터졌을 것 같은데요?
0: 코로나가
1: 그러게요.
0: 빵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백신 나오기 전이니까요. 저도 무서워요.
1: 그렇죠.
0: 저도 하기 싫어요. 예, 네, 저도. 근데
2: 그리고 혹시
0: 사람이.
2: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될까 봐.
0: 예, 네, 그렇기도 하고, 나도 걸리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도 무서웠지만,
2: 무서워요. 예.
0: 근데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순 없잖아요. 예. 네, 근데 나라에서 못하게 해서 한달 정도 못한 적이 있어요. 예.
1: 맞아요.
0: 네, 딱한달 정도 못 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눈물 두드러시고, 예. 네. 그러셔서,
2: 무료급식으로 생활하시던
0: 예, 그럼
2: 분들이.
0: 한끼 드시는 분들
2: 아유,
0: 많으시거든요.
1: 맞아요.
0: 생각보다. 누가 요즘에 밥을 굶냐 하지만 많아요. 밥 굶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하셨어요. 한달 만에. 근데 이제 예전처럼 못 하시고, 탑골 공원에서, 그 전에는 이제 무료급식소에서 했었고요. 탑골 공원에서 이제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2: 그때부터
0: 예,
2: 이제.
0: 식으로 바꿔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한달 빼놓고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2022년 5월인가 그 부처님 오신 날그 부근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안으로 한 2년 정도는 밖에서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 모셔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편안하게 예, 드실 수 있게 돼서 그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1: 추운데.
0: 겨울에 드리는데, 이거 저희가 도시락을
1: 그렇죠.
0: 드리는데, 탑골공원에서 돌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추운데, 어디 가서 드실 데가 없으니까.
1: 그래요.
0: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근데, 다시 이제 무료급식소에서 드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네. 애쓰였습니다.
2: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고
1: 그러게요.
2: 계십니다. 그쵸, 스님.
1: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0: 네.
1: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0: 네.
1: 거예요.
0: 네.
1: 행복을 주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대가성으로 주거든요. 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료급식이라든지 봉사는 사실 대가성이 아니죠. 내가 그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삶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것들 돌아가시게 되면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가고, 행위의 기억이 선행이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거든요. 반대로 악행은 다음에 고통의 세계를 만드는데 토대가 되고요. 그런 게 가장 가치가 있죠. 예, 그것을 실천해 오신 거예요.
2: 그야말로 무주상무시
1: 그러죠.
2: 하나요. 예.
0: 아유,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애쓰였습니다.
2: 힘들어요, 그래도. 그쵸? 아무리 뜻이 있고 가치 있는
1: 그럼요.
2: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쭉 이어오고 계시고. 그런데도 늘 밝으세요, 이렇게. 늘 환한
1: 너무
2: 미소를 가지고.
1: 밝으세요.
2: 힘든 이야기를 하실 때도 또 밝으세요. 그래서, 제 삶에 뭔가 이렇게 고비는 없으셨을까. 늘 이렇게 밝고, 너무 이렇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셨나 보다 했는데, 스님, 아니시더라고요. 예, 또. 아야트님께서 조금 아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저도 그냥 일반적인 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예, 그런 사람이었겠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 아들이 좀 아팠던 이후로 좀 제가 변화된 계기도 있었고 한데, 저희 아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가와사키라는 이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원래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이였는데, 예, 이제 그 아이가, 한 한 5살 요 무렵부터, 예, 그 무렵에 좀 이렇게 현대

0: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1: 아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0: 네.
1: 거는 약간 뭐 이렇게 희귀질환 같은 거였을까요?
0: 그러니까 희귀는 아니고 어쨌든 원인을 알 수가 없고
1: 원인을 못
0: 치료가
1: 찾고.
0: 치료 방법이 없고 그런 병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열병처럼 지나가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였어가지고 병원에서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1: 아, 그 정도였어요.
0: 그냥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끝이고 자다가 숨안 쉬면 끝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그 순간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또그 순간도.
1: 얼마나 절망적이셨겠어요. 예.
2: 그러게요.
0: 많이 힘들었어요.
2: 지금은 그러면 아드님이 완치되셨나요?
0: 이제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좀일 욕심도 굉장히 많았었고 해서 일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아이가 딱 아프니까 그 모든 게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엄마잖아요.
2: 그렇죠.
0: 엄마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전 저희 아이를 낳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 정말 한순간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다 접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없다니까요,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방법이 없대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시래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1: 몇
0: 지냈거든요.
1: 년을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0: 한 2년 정도는,
1: 2년 정도?
0: 2년 정도는 한 거의 이제 애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다행히 이제 저희 관상동맥의 질환인데 관상동맥이 두 배로 커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거의 세 배까지 검사했을 때 거의 세 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엄마가 불자시니까 같이 다니면서 맨날 기도하고 그랬죠.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왔더니 계속 이렇게 풍선처럼 풍선이 커지다가 팡 터지잖아요. 그거하고
2: 맞아요.
0: 똑같은 거거든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다행히 이제 급성이라고 그럴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평생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지금 키도 183이고요. 몸무게도 한 80kg
2: 아주
0: 나가서
2: 건장하네요.
1: 아이 또
0: 건장하게 잘
1: 엄마를
0: 자라서
1: 닮았으면 또 얼마나 훈남일까요?
0: 보통 훈남입니다, 훈남.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다른 것보다 그냥 제 옆에 제 옆에서 살아 숨쉬고 제가 안을 수 있고 제가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런 봉사에도 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더 생긴 것 같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 거죠. 바닥을 치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1: 사소한 것에.
0: 예. 엄마로서 아이가 아픈 건 완전 바닥이거든요. 그 바닥을 치고 나니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뭐, 다 그냥, 괜찮아, 괜찮아.
2: 그래.
0: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1: 아니, 그 시골에 좀 내려가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온 가족이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0: 아,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
1: 아드님하고만.
0: 엄마가, 이제 아빠가 편찮으실 때 엄마 고향이 장수시거든요. 전라도 장수셔가지고, 이제 엄마가 예전에 살던 곳에 아빠랑 같이 요양을 하셨었어요. 거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엄마가 계신 곳에 시골에 공기가 엄청 좋거든요.
2: 장수
0: 네,
2: 좋죠.
0: 장수.
1: 아니 그러면은 남편분께서는
0: 서울에
1: 따로
0: 서울에 있으면서 서로
1: 경제활동을 해야
0: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1: 되니까 아마 기도가 필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또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게 아닌가 해요. 우리 아드님께서.
0: 네, 맞아요.
1: 엄마 지금 어떻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실까요, 어머니는?

0: 예, 다행이요. 예, 엄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1: 예.
0: 저는 사실 제가 탤런트가 된 것도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엄마가 항상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기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덕에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어머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0: 퍼센트 된 것도 현서 건강하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 가족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엄마가 매일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무뚝뚝해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잘 못해요. 틱틱거리고 죄송해요. 근데 진심은 항상 감사하고 낳아주셔서 고맙고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1: 어머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1: 내가 다 안다. 이렇게.
0: 그러니까요, 이게 딸이 참 그래요. 그냥 틱틱거리고 마음은 안 그런데 좋은 말
2: 사랑하게
0: 못하고
2: 엄마한테는 그래요.
0: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한테는 잘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는 못 그래요.
2: 엄마니까.
0: 엄마니까.
1: 어머니니까 그래요.
0: 예.
1: 어머니니까 서로와 서로를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한테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2: 맞아요.
1: 그래서 그래요.
2: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불자로서
0: 네.
2: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 느끼시나요?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절에 가면 재밌었고요. 맛있는 것도 많았고 기분이 그냥 좋았어요. 마음이 편하고. 네. 그냥 그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하게 뭐 불자라고 막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절에 가면 좋아요. 그냥 마음이 편하고 좋고 스님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고. 예, 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힘든 여정이 좀 있었는데 저만 그렇진 않잖아요. 살아보니 누구나 다 있더라고요. 정말 이 또한 지나가는 것뿐이지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제가 힘든 그 와중에 그 순간순간에 이런 스님들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예
2: 맞아요.
0: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인생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불자였던 게 부처님 말씀 듣고 예 했던 게 스님 말씀 듣고 많이 깨닫고 그랬던 게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에게 정말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예,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긍심이 있습니다. 불자로서.
1: 훌륭한 불자세요. 무범적인 불자님이시네요.
2: 네. 아마 삶 중에서 스님 재행무상의 그 진리를 몸소 깨닫고 계신 게 아니었을까요?
1: 경험한 거죠. 아드님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의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보석이에요.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칸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 말이.
2: 그럼요. 배우는 정년이 없잖아요.
1: 그럼요.
2: 예, 응원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처럼 밝은 미소,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예, 따뜻한 그 연기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름답고 너그러운 눈을 가진 우리 배우 고용화 불자님과 함께한 만남 정말 향긋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1: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자비심이거든요.
2: 네.
1: 자비심의 모습은 첫 번째는 상대의 배려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혹은 더 나아가서 생명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고용화 불자님은 이두 가지의 덕목을 갖추고 있고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2: 네.
1: 너무 훌륭한 불자님의 모습입니다.
2: 네. 아, 지금도 배가 고픈 사람이 많습니다 하시면서 네.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10년간 누군가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써온 미디어 헌터, 그 봉사단의 원력, 우리 부따회 가족분들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0: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북다우의 가족이 되실 수 있고요. 방송 포교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시 중에 으뜸이 인생의 바른 길을 몰라서 헤매는 이들에게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법보시입니다.
0: 예.
1: 법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번호 1855-0108번 기억하셨다가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또 가족들도 또 주위의 한 분들도 함께 공덕을 지으시고 권선도 부지런히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스님, 우리 삶에 고달픔이 없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만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것, 그 가족과 도반이 있다는 건, 그 자체가 또 행복의 큰, 예, 하나의 조건이자 또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예.
1: 맞습니다. 우리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얻는 가장 원천이 바로 가족이고
0: 네.
1: 더 나아가서 해탈 열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해탈 열반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불보살님이고 스승이고 도반입니다.
0: 자, 오늘 두 번째 초대 손님은요, 그 가족들이 깊은 불심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상 속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 용품 전문 기업, 니르바나 대표이신 김슬기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김세기 불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0: 불자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라이프스타일 굿즈 니르바나 김슬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니르바나의 우리 김슬기 대표님. 우리 니르바나 어떤 회사인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소개.
2: 네, 니르바나는 저희 일상 속에서 이제 불교를 좀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네, 그런 브랜드고요. 네. 불교가 사찰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좀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상품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0: 네. 선생님 대표 작품들입니다. 네.
1: 그 니르바나 하면 네. 열반이란 뜻이잖아요.
2: 예, 맞습니다.
1: 불교계에서는 이제 가장 성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니르바나가 그 회사의 이름 네. 있다. 그리고 와. 또 니르바나가 이제 이렇게 그 굿즈를 만드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회사다.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 상품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니르바나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2: 네, 니르바나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네. 과연 이 니르바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도 될까?
0: 되는지.
2: 예, 해서 맞아요. 고민을 예. 많이 했는데 일단은 불교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열반 니르바나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희가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 열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되새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반을 써도 될까 하다가 네,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이제 같다. 한번 열반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니르바나라고 브랜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0: 올해 그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1: 맞아요. 네.
0: 지난해도 정말 뜨겁다 했는데 올해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면서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직접
2: 네.
0: 계셨죠?
2: 예, 저 4일 내내 다 있었습니다.
0: 현장 어땠습니까?
2: 저는 원래는 저희 작년에도 서울 박람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은 사실 평일이기도 하고 첫날이라서 그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첫날부터 제가 오늘 뭐야 주말이야 왜 이래 이럴 정도로 와 정말 많이 찾아주셨어요. 저도 잠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갔는데 그 입장하시려고 대기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는
0: 모습
2: 예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불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이렇게 즐기러 와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잘 네, 보냈습니다.
1: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니르바나가 아닌가 싶어요.
0: 맞아요.
2: 아이고 말씀.
0: 불교 잘했네.
1: 맞아요.
0: 불교가 불교했네. 네.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돌 정도였는데요. 자, 그 열기들 이제 화면으로 또 함께 보면서 만나보겠습니다.

0: 자, 여기가 어딥니까? 박람회 현장인가요?
1: 박람회 현장이네요.
2: 네.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저희 이제 그 같이 크루 분들하고 네, 같이 일한 장면인데, 예, 이번에 이제 좀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예, 좀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네. 크루분들 이제 저희 지인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한데
0: 아, 지인분들이 네. 함께 모여서 네.
2: 되게 좋아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제 직장 하시다가 박람회 하면은 같이 와주세요. 이 박람회 너무 오, 재밌어서 예. 불교 이제 즐기면서 하는 거라서
0: 즐기러 오시는 거네요.
2: 네 맞아요. 이거 하시러 오시는 거라서 같이 크루분들하고 이렇게 일한 사진이고요. 네. 왼쪽은 저희 이제 도시 부처님 이제 전시한 사진인데 거기서 네. 이제 사진 많이 찍어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네.
2: 요거는 이제 저희 수월 관음상
1: 네, 이제 관음상이네요.
2: 네, 저희 박람회 때 이제 전시한 사진인데 네, 수월 관음상 요즘 말로 이제 힙하다고 많이들
0: 힙해요.
2: 네, 네. 좋아하시거든요.
0: 자세가 일단 힙하시기 때문에
2: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불상 중에 하나이시고 네. 저희가 다 하나하나 채색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0: 수제군요.
2: 예, 네, 맞습니다.
0: 채색이 오롯이
2: 네, 예. 다 색칠해서 저희가 네,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저희 이제 불국사 이제 납품 사진인데요. 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저희 상품으로 이제 미술관에 전시된 와. 사진입니다. 네.
0: 예, 예.
2: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저희 본존불, 미니 본존불 네,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에는 이제 다양한 뭐 키캡이라든지 나무 부적, 저희가 다 제작한 상품들로 이렇게 미술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0: 야. 나무 네. 부적도 너무 아이디어가 기발하고요.
2: 네.
0: 자, 이 사진은 이제 직접 그 사무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일까요?
2: 예, 맞습니다. 그 지금 그 사진에 포장된 이제 사진이 보이실 텐데 네. 저희 제품이 이제 저렇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배송이 되는데요. 저 포장을 이제 저희 옆에 사진 보시면 저희 아버지세요.
0: 아버지세요.
2: 네, 저희 아버님이 저렇게 일일이 다 포장해서 예, 보내주시는 거라서 네. 네, 저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시고 저희 그 댓글에 이제 포장이 되게 마음에 든다, 예쁘다, 꼼꼼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달아주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렇게 다 일일이 다 포장해주시는.
0: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피땀 눈물 한 땀 한 땀 네. 정성스럽게 이제 포장까지 신경 쓰셔서 네. 함께 작업하시는 모습 예 만나봤습니다. 네, 니르바나가 원래는 불교 용품 전문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좀 판매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불교 용품에 이렇게 접목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상품을 이제 판매하면서 네. 이제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이 오는데 특히 불교 상품은 이제 구매하시면서 네,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네. 힘들 때 많이 찾게 된다. 그리고 이 불교 용품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좀 생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 또한 거기에 좀 위안을 얻고 감동을 얻어서 아, 내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 생각을 해서
0: 직접 리뷰를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2: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그걸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 용품을 좀, 좀 직접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작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늘려
2: 네, 맞습니다.
0: 가시는군요.
2: 네.
0: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말씀에 가장 와닿으셨길래 그렇게 네. 이제 주력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건데요.
2: 예.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되게 많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메모를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래서 그 염주 같은 것도 저희가 좀 판매를 하는데 저희 염주 구매하시고 이 염주 덕분에 매일매일 108배 올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찾는다. 그리고 사장님이 하시는 업이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과 위안을 주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좀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아, 너무 고되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또한 그런 말씀을 듣고선 힘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네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0: 그런 그럼 것도. 주력해야죠.
2: 네 열심히 더 해볼 생각입니다. 네
0: 우리 불교가 스님 왜 이제 쭉 그 역사를 거쳐오면서 항상 그 시대상을 또 반영하기 마련이잖아요.
3: 그러죠.
0: 저는 요즘이 이제 먼 훗날 보자면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노
1: 맞아요.
0: 우리 보살님들
1: 예.
0: 중심의 신도였던 우리 불교가 이제는 20대 청년들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열광받고 예,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종교로 거듭나고 아울러서 이런 피규어도
1: 필요하죠.
0: 예, 굿즈도 이제 더욱
1: 네.
0: 다양화됐는데 그 앞장서는 니르바나가 되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제가 단언컨대 직원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2: 네. 저 열심히 노력해서 예, 조금 조금씩 이제 확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연락 많이 오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희 박람회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태국이라든지 대만에서
0: 해외에서도
2: 예, 정말 많이
0: 정말요?
2: 주세요. 근데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에는 어떻게 배송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예, 조금씩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불교 문화를 좀 널리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와.
1: 사실 한몇년 전에까지 그 불교 박람회 하면 그주 오시는 분들이 관람객들이 60대 이상이었어요.
0: 맞아요. 우리 지긋하신
1: 예,
0: 노보살님들.
1: 노보살님들이 위주였어요.
0: 맞아요.
1: 스님들과 노보살님들 중심이었어요. 근데 요몇년 전부터 특히 올해는 연세 드신 분은 거의 못 봤고요. 다
0: 맞아요.
1: 20, 30대
0: 다
1: 젊은이들이었어요.
0: 청년
1: 네,
0: 불자였어요.
1: 불교가 지금 확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은 아직 어떤 믿음이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수행이나 이건 좀 부족한 편이에요. 내 삶 속에서 뭔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기에 부처님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이제 우리 그 니르바나 그 식구들도 이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더 깊이 배우고 실천해서 그 느낌까지 같이 전해줬으면 그러면 디자인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사격노트 좀 종류 디자인별로 이렇게, 경전도 좀 다양하게 해서 만들어 두시면 이것도 아마 좀 연령을 벗어나서 더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경도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디자인적으로 이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선생님. 미술이나 뭐 예술 쪽 전공하셨을까 하는데 아예 뭐 관련이 없으시더라고요. 특히
2: 예, 맞아요.
0: 금융회사
2: 네,
0: 그쪽
2: 맞습니다.
0: 은행 다니셨을까요? 어디?
2: 아, 저는 보험회사 본사에 있었고요. 네, 9년 정도 이제 금융회사 다니다가,
1: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2: 네, 원래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회사원 직장인으로서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가 조금, 네, 좀 태어났는데 좀 아팠어요. 예, 그래서,
0: 그래요.
2: 네, 저희 애가 태어난 지한 6개월쯤 그때 이제 얼굴이 좀 하얗긴 했는데 저희는 그냥 좀 하얀 편이다라고
0: 피부가
2: 생각을
0: 흰줄
2: 했는데,
0: 알았죠.
2: 예, 근데 주변 분들이 너무 얼굴이 하얗다, 핏기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이가 이제 희귀병에 있는 거를 알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이제 3주에 한 번씩 가서 수혈을 해야 하는
0: 혈액
2: 그런
0: 관련 무슨
2: 예,
0: 희귀병이었군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생성이 잘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혈액이 없으면 안 되니까 3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0: 그
2: 회사를,
0: 길로 퇴사를
2: 네,
0: 하셨어요.
2: 퇴사하고, 이제 아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 아니, 근데 앞서 모셨던 우리 고용화 부장님도 그렇고요. 저희가 실은 일부러 이렇게 같은 날 모시지 않거든요. 또 어떻게 참 인연이. 이제 섭외는 이미 돼 계셨고, 근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알게 된
1: 그러죠.
0: 거였으니, 어쩜 이렇게, 아이가 지금은 어떤가요?
2: 지금은 이제 완치 판정 받고, 네, 너무 다행히도, 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인연은 출발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연의 출발점이고요. 그 인연이 드러나서 보여지려고 하면 첫째 시간과 공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또 시공에서 시공이 만나지면 거기에 이제 언어나 행위로 표현이 되죠. 이게 인연이 이제 인과 연과 과가 이루어지는 본래 인과 연과

0: 관인데 네. 이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 연은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이고 관은 결과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병원에 소아과에 갔다 그러면 네. 각각은 다 각자 왔잖아요. 각자의 네. 계획에 의해서. 근데 거기 만나면 다 소아과 아이들 아파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
1: 아,
0: 그것처럼
1: 그러네요.
0: 이곳은 또 불교와 인연이고
1: 네.
0: 또 불교와 인연이면서 본인의 삶 속에서 신행이라든지 삶의 인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마주치죠. 네, 그런 걸 우리는 인연이라 합니다. 그런 인연이 매 순간순간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내 인연 아닌 게 없죠.
1: 네. 네,
0: 내가 먼저 마음을 냈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인연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모든 삶이 연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 네.
0: 그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수시로 사실은 있습니다.
2: 아... 네. 그 갓난아기가 아팠으니까 얼마나 네.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몇 그러게요. 년을 그렇게 투병한 건가요?
3: 저희 6년 정도 그렇게.
2: 6년 동안? 네, 6세, 7세가 되기까지.
3: 네.
2: 와.
3: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었던 것 같고요. 그 할머님께서 이제 불자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2: 친할머님.
3: 예, 친할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렇게 좀 나은 게 할머니 덕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갖고 아이가 참 올바르게 지금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완전히 건강 회복했나요?
3: 예, 지금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완치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건강 회복해서 다행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 들은 날 어떠셨어요?
3: 네,
2: 온 가족이
3: 아,
2: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3: 너무 좋았었죠. 그때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들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와, 이거 어떻게 저희가 버텼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그날은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네.
2: 그 할머님의 기도가피.
0: 맞아요. 네.
2: 우리 할머니께 예, 네.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하세요, 오늘.
3: 네, 할머니 예.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2: 네.
3: 네, 그래서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이가 지금 너무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저희 아버지하고도 매번 일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할머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 저희가 네. 지금도 이렇게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상품 팔다가 이제 불교용품으로 네. 이제 판매했는데
2: 네네.
3: 아버지께서 특히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불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 불교용품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다. 네, 이게 할머님도 도와주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2: 그럼요.
0: 네, 맞습니다.
3: 네, 아버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더 좋은 마음으로 같이 일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으쌰으쌰 하니까 저희가 더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0: 잘 될 것 같아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김세기 불자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심하고 이제 불자로 네. 거듭난 계기 역시 할머님 덕분이신 거죠?
3: 예, 맞아요. 그 할머니가 이제 산에 많이 다니셨어요. 저희 불자셔서.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산에 가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2: 원래 어렸을 때 그래요.
3: 예, 어렸을 때는 그 막 따라가는 거 이렇게 막 좋아하시진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돌아가도 이제 돌아가셔도 이제 절에는 무조건 갔으면 좋겠고 기도도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좀 마음속으로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절에 좀 많이 찾아갔던 것
2: 많이.
3: 같아요. 네, 할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기도도 드리고 특히 전 또 아이가 또 아파가지고 네, 이제 그때 힘들었던 시기에 네, 찾아가서 이제 많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2: 어느 네. 사찰 찾으셨어요?
3: 저는 이제 세종에서는 가장 이제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게 네. 영평사가 좀
0: 영평사.
3: 가까워요.
0: 네.
3: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영평사에 납품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전부터 이제 영평사에 가서 기도를 많이 드렸고요. 제가 이제 불당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보살님께서 네. 저희 자세 삼배하는 자세를 보시고 네. 삼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이제 할머니 하시는 것만 보고 네. 삼배를 했는데 아, 이게 삼배 자세를 하루는 이제 가르쳐 주시

0: 된다고 하셔갖고 예, 불당에서 이제 청소하시다가 저 자세 이제 한번 고쳐주시고
1: 아유,
0: 하셔서
1: 감사합니다.
0: 네, 저한테는 영평사가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절이에요. 이제 삼배법도 배우고 이제 가서 항상 힘들 때마다 가서 네, 기도하고 그런 곳이라서
1: 네.
0: 네, 영평사 가장 많이 찾습니다.
1: 그리고 뭐 사찰, 크고 작은 사찰 세종 주변에도 많잖아요.
0: 네, 저희 광제사도 이제 저희가 많이 찾아가곤 하는데 광제사는 특히 이제 좀 박물관처럼 잘 꾸며져 있어요. 되게 불교 전시관도 있고 아이들 도서관도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아들 데리고 광제사 많이 갑니다.
1: 너무
0: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1: 좋은데요.
0: 아들 친구들 중에서 광제사 안 가본 친구가 없을 정도로 같이 가서 도서관 가서 뭐 책도 읽고 그리고 애들이 의외로 그 봉양 절에서 먹는 밥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1: 어이구.
0: 집에서는 야채 잘안 먹는데 예, 거기 가서는 싹싹 다 긁어 먹거든요. 그래서 가서 같이 애들하고 책 읽고 가서 봉양도 하고 오고 그리고 넓어서 그래서 뛰어놀기도 좋아서 가끔 뛰어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에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1: 아니, 우리가 꼭 권선하세요 많이
0: 예.
1: 이야기하잖아요, 스님.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통 조금 소극적이고, 예, 오는 인연
0: 그렇죠.
1: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고.
0: 맞아요. 네.
1: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0: 네.
1: 데리고 또, 사찰을 찾으시고 한다니까,
0: 네.
1: 예, 공덕
0: 꼭
1: 짓고 계시네요,
0: 필요하죠.
1: 스님.
0: 왜냐하면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인이 접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가장 쉬운 길이거든요.
1: 지름길이죠.
0: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것보다는 내가 행복의 조건을 얻는데도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나가서는 어떤 조건을 얻는 거. 근데 그 조건은 내가 바르게, 즉 행복을 주고 조건을 얻어야지만 행복을 주지. 그 조건을 얻을 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고 얻은 조건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쉽게 선행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얻어진 조건들은 내게 행복을 주고 그 조건들은 점점 더 증장하고 성장해지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고통을 주게 되면 지금 당신은 잠깐은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고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시키고 다른 거 어떤 경험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사찰에 어려서부터 가면 익숙해지잖아요.
1: 네,
0: 그럼 아이가
1: 맞아요.
0: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거든요.
1: 그게 제일 중요한 것
0: 그래서
1: 같아요,
0: 그게
1: 선생님.
0: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1: 그렇지. 진정한 행복을 아이들이
0: 그럼요.
1: 알았으면, 예, 알게 되겠네요.
0: 네. 최고의
1: 엄마
0: 유산입니다.
1: 덕분에. 네.
0: 아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유산입니다. 상속이고.
1: 네, 잘하고 계십니다.
0: 네.
1: 자, 할머님 묘원으로 이제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0: 네.
1: 참배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가시면 요즘에 이제 어떤 기도 하세요?
0: 저는 저희 집에 불상을 이렇게 모셔두고, 예, 불상을 모셔두고 있어서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 너무 좋네요.
0: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네, 인사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네, 그 건강 기도를 좀 많이
1: 건강이죠.
0: 해요. 예, 그래서 가족들 건강 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가 아픈 이후로 이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럼 직접 후원도 하고 계신 거예요?
0: 예, 후원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이제 SNS 보면 이제 따뜻한 말도 많이 전해드리고, 예, 저희 아이도 아팠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못 고친다고 했었거든요. 네, 희귀병이라서 이제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제 완치가 된 것도 이제 같이 전하면서 이제 희망 가질 수 있으시게끔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도 전하고, 네, 그렇게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2: 기도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 때도,
0: 네.
2: 상품을 만들 때도 그런 마음의 발언을 가지고 함께 만들면 그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 느낌을 느끼게 되거든요.
1: 그렇죠.
2: 모든 사물이
0: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곳이

0: 이라서 네. 그런 마음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그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편안해지고 네. 왠지 행복해지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어려웠잖아요.
1: 네.
0: 그럼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아프고 그다음에 늙고 병도 죽는 건 두려워하거든요. 싫어.
1: 네.
0: 그러한 고통에서
2: 벗어나게
0: 아프고 늙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마음으로 발언을 하면
1: 네.
0: 하나하나의 그러한 제품에도 그 마음이 녹아들어갑니다.
1: 네.
0: 누군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겠죠.
2: 그게 이심전심이잖아요.
0: 네,
2: 선생님.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2: 그 기도 발언의 그릇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2: 그게 이제 엄청 크신 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분들 저희가 많이 만나잖아요.
0: 맞아요.
2: 네. 우리 김세기 대표님도 그런 분이 되셨으면 네. 하는 우리 스님의 덕담이지 않으셨나 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아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또 힘든 고비고비마다 우리 대표님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사님, 남편분. 어떤 분이십니까?
1: 저희 신랑은 직장인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직장인으로서만 경험을 했지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짜증도 많이 내고 하죠. 힘들 때.
2: 네, 그럴 힘들어요.
1: 네.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제 옆에서 든든하게 이제 제가 뭐 힘들 때마다 좀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많이 제가 힘낼 수 있도록 좋은 말 얘기 많이 해 주고.
2: 아니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히려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조언이 도움이 되나 봐요.
1: 네, 저는 항상 같은 것만 보고 항상 가족끼리 같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2: 그렇죠.
1: 이 용품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봐주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뼈 때리는 조언 많이 해주더라.
2: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업이란 게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거든요, 스님.
1: 네.
2: 정말 잘 되기도 하다가 어느 맞습니다. 순간 갑자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 맞습니다.
2: 또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1: 맞아요.
2: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 지혜의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1: 제가 그래서 제가 미니 불상을 만든 이유가 이게 정말로 제 기복이 저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려고는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기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0: 그럼요.
1: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2: 이너피스.
1: 이너피스 맞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이제 부처님을 좀 모시고 싶어갖고, 그래서 이제 이 조그만 미니어처 버전을 만들어서 보면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2: 역시 대표님 나오신
1: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2: 말씀이신 게 스님 이 순간에도 또 우리 미니 부처님을 깨알같이 또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참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0: 그러게요.
2: 요즘 시대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합니다.
0: 부처님 일이잖아요.
2: 우리 김세계 불자님께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 시그니처 질문 스님께서 직접 좀 드려주시죠.
0: 그럴까요?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
1: 저는 좀 자긍심하고 보람을 느낄 때는 일단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이 일을 참 잘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기쁨을 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이제 좀 보람을 느끼고요. 저 또한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불교의 힘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어가지고
2: 맞아요.
1: 제가 이 받은 희망과 그리고 힘을 좀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좀 저도 자긍심을 좀 느낍니다.
2: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일상 속 그 깨달음을 전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불교 중흥 우리가

0: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님.
1: 그렇죠.
0: 우리 청년불자가 또 함께해서 더욱더 우리 불교가 꽃피우고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불교.
2: 네.
0: 예, 그 선두주자 우리 니르바나가 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 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네. 네. 앞으로도 길을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0: 네. 자, 끝으로 이제 어떤 발언 또 계획 있으신지 한 말씀 드릴게요.
2: 네, 저는 이 니르바나라는 네, 브랜드가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네, 불자님이 아니신 분들, 네, 불교가 아니신 분들도 네, 편안하게 불교를 좀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2: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를 좀 더 해외에 좀 니르바나 스타일로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응원하겠습니다. 네.
1: 하지만 그 지금의 마음 변치 않고 가면
2: 네.
1: 그렇게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2: 네.
1: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일은 순리잖아요.
2: 네네.
1: 그 일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건 어렵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는 대수나 순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리를 따르려고 한다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리대로 하면 큰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계속 지속해서 갑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쉽지 않거든요. 항상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순리를 지금까지 실천해 오셨고 또 앞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발언도 가지고 계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0: 순리대로 술술 풀리고 네. 승승장구하는 니르바나. 아, 다음번 또 함께 모실 때는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아유, 자, 감사합니다.
0: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이자 연예인 봉사당 미디어 헌터 단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고용화 불자님, 그리고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행생활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김슬기 불자님, 이렇게 두 분 만나 뵀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요, 스님.
1: 네.
0: 어렵고 정말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지혜와 깨달음을 온 세상을 향해 비추고 계신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 두 분이 이렇게 삶의 그런 모습을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0: 네.
1: 그 길을 바르게 실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불자님들의 모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비단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힘든 이웃을 향해 언제나 불을 밝히는 우리 훌륭한 불자님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바로 곁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인 시간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주변에 이렇게 또 훌륭한 도반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 부다에도 가입하시고 또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0: 네.
1: 또 주위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예. 1855-0108번으로 부다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그 성원과 응원으로 저희도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어떤 특별한 존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실천이 모여서 이 세상을 비춘다는 것. 세상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님.
1: 네.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죠.
0: 예.
1: 내 마음을 실천해 가는 건데 그 실천의 방향은 바로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0: 예.
1: 보시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중에서 바로 법보시이고 법보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포교를 함께하는 겁니다.
0: 네,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향기로운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아는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미신 현시한 보시노나 삼천세의 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칭담인월 시

황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3제 8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백무릎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내 어깨도?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5: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17: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9: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발

0: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의 발좌치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6: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8: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불교조계 중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타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종주림신주약신종주가신

불설도설창공 보험도설창공 예참보험 10회 향급 10지품

덕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 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현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 무릉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고 들어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중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에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5: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네, 여러분 지금 오늘 봉축법 회식 함께 해주실 한국불교태고종 종정운경 스님, 총무원장 상진 스님, 원로회의장 호면 스님, 포교원장 능혜 스님, 네, 그리고 역시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실 이재명 대통령 네 분께서 안쪽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불계 2570년 한국 불교 태고 중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 의례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아름다운 5월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봄날 오늘 봉축 법요식 함께 하시면서 마음 깊이 평안 가득하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전은 이겸스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부처님께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 공양을 모시겠습니다.

연기조사가 국태 민안과 또 선망 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대사경 법회를 열었죠. 이 법회에서 청의동자가 꽃을 뿌려 도량을 청정히하고 이 여섯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렸다라는 의미로 육법 공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찬불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사 보타사 연합합창단의 무대로 준비를 했고요. 지휘자 박도현님의 지휘로 보현행원이라는 곡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봉축 법요식의 아주 의미 있는 순서죠. 아기 부처님을 물로 씻겨 마음의 업장을 씻어내는 관불의식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불의식 함께 보시면서 담고 계신 이 어리석음과 성냄, 또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이곳에 모두 씻겨버리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함께 들을 예정인데요. 먼저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이신 상진스님께서 봉축사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불교 태고종 종정예하 웅경대종사님, 원로의장 호명대종사님, 그리고 오늘 이 법회를 봉축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근 영부인님 외에 내외 기빈 또 태교종 기관장 스님들과 이웃종단 대덕스님들이 함께

0: 주시고 신도 불자 여러분 봉축법회에 함께해 주신 소중한 인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법석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이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듯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수행과 정진으로 세상을 불국정토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세상은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의 불길로 평화보다는 다툼이, 화합보다는 분열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경제적 갈등과 대립은 인류의 삶을 고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타는 집과 같은 이 삼계 하택의 고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삶의 불만, 불편, 부정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면 내 마음이 건강하고 평화로워지니 다툼이 없어질 것입니다. 비로소 세상은 평화의 정토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동체 대비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발을 디딘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청정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밝히는 봉축등은 단순한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합을, 전쟁에 있는 곳에는 평화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전하는 마음의 등불이자 지혜의 등불입니다. 끝으로 오늘 법회식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과 국민 불자님의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두 손 앞장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1: 자, 이번에는 한국불교태고종 원로의장이신 호명스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종단의 본산급 도량인 이곳 계명산 청년사에서 이토록 장엄하고 원만한 종단 봉축 법요식을 봉하게 된 것을 태고 종도와 원로회의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이는 등불을 켜서 어둠을 물리치고 공덕을 쌓아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득히 밝혀진 봉축의 등불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이는 총무원장 스님과 태고 종도가 일심으로 기도하고 정진하며 종단과 사회의 화합을 위해 쌓아올린 지극한 원력의 결정체라고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밝힌 등불의 온기가 법요식의 도량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소외된 곳까지 두루 펴져서 부처님께 이 땅에 오신 참뜻이 바로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교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 법요식의 원만 성취를 격려해 드리며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

0: 무량하신 가피와 대지혜의 광명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한국 불교 태고종 얼로우자 고명.
1: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이죠. 마음은 평안으로 그리고 세상은 화합으로 라는 봉축표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평안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소망할 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소중한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신 분이 계시죠.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을 봉축하기 위해 한국 불교 태고정의 유서 깊은 도량 이 청년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른 변화에 사회적 갈등에 서로의 마음을 살필 여유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라는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중생들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롭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자비심을, 불안 대신 평안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상생과 통합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의 정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오늘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에 국민의 안녕과 공동체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상처 입은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녹음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5월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봉축표가 더욱더 와닿는 요즘인데요. 부처님께서 전해주셨던 가르침처럼 이 참된 뜻을 이어받아서 평안과 희망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경종정 예하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차경 심심의 태정 신가란 유언 대법사광 이해중생 행설 유언

법어에 앞서 일겸 스님의 목탁에 맞춰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를 태고종산에서 두 번째 봉행하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대통령 내외께서 직접 왕림하셔서 통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법회가 가장 영광스럽고 환희하단 말씀을 이 자리에서 태고종 종정으로서 모든 종들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단을 위해서 많은 원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긴 말씀은 하지 않고 제가 지었던 개송으로 법요를 법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탕탕 변보

금일봉처 지혜동 오면 만료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을 위해서 오셨고, 고신 그 원력이 크고

크며 넓고 넓어서 이 우주 밖에 가득하니 오늘 많은 불자들이 밝힌 이 지혜 등불 인연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생명들은 행복하소서.

0: 네, 다음은 발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에 놔두신 큰 뜻을 다시 되새기며 생명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정진하는 불자가 되길 염원하는 발언문은 중앙청년회장 이정훈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1: 발언문 시방 세계에 두루하시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삼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저희들이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리며 지혜와 자비의 덩굴을 밝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만중생을 어엽히 여기시고 대자대비의 방편문을 열어 섭수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진리광명 비춰주심에 저희들은 삼보님의 존귀하심을 찬탄하고 슬기롭게 살아가기 발언하고 오늘 이 법단을 마련하였사옵니다. 복덕지에 두루 갖추신 부처님,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봉축법요식의 환희를 함께 소원하며 온 누리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으로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발언 올려니 복된 생활 되게 보살펴 주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부처님,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도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 주옵소서. 일체 중생의 큰 스승이시며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이와 같이 발언하옵고 발언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 한국 불교 태고종 중앙청년회장 불태절 이정훈.
0: 네, 고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올해 봉축표처럼 아름다운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오늘이죠. 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아름다운 화합의 목소리의 무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봉축가 합창이 있겠습니다. 청년사 그리고 보타사 연합합창단의 봉축가로 초파리의 노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홍 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4: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 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0: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묵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일상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예전에 한시성을 가진 권세 높은 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여러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득이라는 젊은 남자 노비가 몰래 야반 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안 한태수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한태수는 도망간 득을 대신하여 그의 임신한 부인을 캄캄한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새 며느리가 득의 부인이 광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슬피 우는 그녀를 매우 가엽게 여겼습니다. 새 며느리는 인정을 베풀어 한밤중에 시아버지 몰래 득의 부인이 득을 따라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0: 세월이 흘러 한태수가 세상을 떠나고 부유했던 집안의 가세는 점차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자 한만동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에 허덕이던 한태수의 손자 한만동에게 처음 보는 한 노승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2: 그러시오?
0: 놀랍게도 한만동에게 노승은 자신이 바로 과거에 도망쳤던 노비, 득의 자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만동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노승은 과거에 어머니가 입으신 은혜를 갚겠다며 한만동에게 훌륭한 묫자리를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한만동이 노승의 말대로 묘를 쓰자 신기하게도 금세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잘 보는 직관이 찾아와 지금의 묫자리를 옮기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한만동을 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지만 더 큰 돈에 눈이 먼 한만동은 결국 직관의 말에 홀려 노승이 일러준 묫자리를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노승은 한만동에게 지금 묫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라며 묘를 파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한만동은 노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 파헤치는 것을 바로 멈췄습니다. 노승은 묫자리를 파는 바람에 몇 년 후에 한만동이 장님이 될 거라며 화를 면하려면 자신이 일러주는 곳에 절을 지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절이 바로 증심사입니다.

0: 다음은 찬탄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1: 우리의 부탓이여 큰 신통력에 머물러 모든 생명을 기쁘게 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이여, 부타의 들력엔 온갖 약초와 꽃이 만발하고 청정도랑에는 고뇌의 이삭이 연물어 포기마다 반야의 열매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부처님이 베푸신 도랑 위에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우리가 한가로이시고 삶에 마땅히 필요한 자비와 온정, 지혜의 빛이 아낌없이 풍성하니 우주의 늘은 하늘과 대지가 무삼들이 축제의 광장으로 펼쳐집니다. 나무스가 모니불, 나무스가 모니불, 나무시아 본사 스가 모니불, 불기 2570년 공덕하 엄미기 합장.
0: 예, 찬탄문 낭독에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파남 신도회장님, 예,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2: 예, 부처님 오신 날을 수의 찬탄하는 연등은 여러 불자님들 가슴에도 신도님들 마음에도 두루 가득하여 만인을 이롭게 하는 법등을 하나케 밝히고 빛나고 있습니다. 정령사 신도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며 나아가 삶을 바꾸는 단초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님의 옳고 바른 생각이 궁극의 지혜를 일으키고 자비를 실천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일이란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옛 조사의 말씀처럼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르게 보고 참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바로잡고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삶의 주인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부처님의 길이며 일체의 중생을 제도해 나가는 이타행인 것입니다. 청년사가 우리나라가 나아가 온 세계가 마음마음마다 법등을 밝혀 온전히 밝아지고 맑아지는 정토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불온이 가득하기를 바란합니다. 고맙습니다. 불기 2570년 4월 초파일 봄날에 청령사 신도회자 이파남 합장.
0: 예, 이파남 신도회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기석 경상남도 도의원님, 예, 봉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우리 영지산의 정경도랑 정령사를 찾아주신 신도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뵙고 올해 1년 만에 다시 뵙는데 작년보다 얼굴이 더 화사하고 빨개져서 보기 좋습니다. 우리 신도님들 부처님 오실 때 오늘만 오지 마시고 365일 항상 우리 정령사에 들려서 이 영지산의 좋은 공기 맑고 마시면은 한 2년은 더 젊어집니다. 또 더 사시고 또 우리 학생들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자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정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부처님의 자비 강림이 가득하여 가정마다 하시는 일 또 바라는 소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발하십시오.
1: 예, 우리 우기수 경남도 의원께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면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오늘 봉축 법어식을 열어주신 주지 청산무연 큰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거친 세파 속에서 불법을 애호하며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불지견을 지켜가시는 영축산 청년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뜻은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나를 둘로 나누면 부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과 나는 하나로 걷는 걸음이 부처님 걸음이요 숨쉬는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라 철저한 자각이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나에게서 빛을 발하는 때가 바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늘 무언가를 지려하고 채우려 하며 세우려 하는 마음은 이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동체 대비의 사랑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남이 행복해질 때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수행자의 품격은 화려한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영축산 청년사 도량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돼서 여러분과 저는 무척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이웃의 삶,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사 불자님 삶에 합장을 올립니다. 나무 봉축 서가모니불.
1: 네, 다음은 추금문 순서입니다. 추금문은 우리 청산모 회장님, 대각심 변남숙 보살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3: 추금문. 우주에 두루하사 안이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 대자대비를 베푸시고 밝은 지혜 드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사바세계 영남의 중심 도량 영축산 청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연등 밝혀 축은하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동참 대중은 부처님 법을 만나 다급 생내 인연으로 나와 이웃 일체 생명이 내 목숨처럼 존귀함을 깨달아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축원하옵니다. 우리 청년사 사부 대중은 부처님 세계에 머물면서 부처님의 지혜 강명으로 모든 병고 소멸하고 세세생생 날짜마다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향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의 지혜가

0: 이 땅에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청삼호 회장 대각심 변남숙 합장.
1: 예, 청삼호 회장님, 예, 축원문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예, 발언문 읽겠습니다. 발언문은 청삼호 고문이십니다. 보현행 김종숙 보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인과의 도리를 알지 못하여 갈 길 몰라 헤매는 나이다. 저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당신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을 손을 잡게 하시며, 나태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 당신의 고행을 배우게 하소서. 발언하옵니다. 저희들 가슴속에 간직히 원하는 일들 모두 이루어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화롭도록 가피를 내려주옵소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청삼호 보현행 김종숙 합장합니다.

0: 자, 지금부터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오늘 청년사 불자님들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사회를 맡은 가수 겸 MC 권르를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원한 가창력과 흥이 넘치는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자, 우리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죠. 예, 심사위원으로도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박구윤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1: 나무꾼으로 출발합니다. 나무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다들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다 모이셔서 제 노래 나무꾼을 이렇게 합창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뭐가 필요하죠? 면허증, 그치요? 인생을 살 때도 인생의 지침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인생 면허증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십니다. 인생 면허증 갑니다. 인생 면허증! 우리 청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사를 찾아주신 많은 가족 여러분, 청년사 신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사

네, 여러분 흥겨웠죠? 네, 다시 한번 고생하신 우리 박구윤 씨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2570년 청년사 효잔치 음악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가수입니다. 아, 구성진 목소리와 무대 매너로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분이시죠. 아, 정말 미모의 가수 우리 전국의 오라버니들을 마음을 훔치고 있는 우리 금잔디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0: 청년사에서 인사드립니다. 잔디 잔디
1: 금잔디
0: 우유 빛깔
1: 금잔디
0: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 앵콜곡 오라버니란 노래를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부르면서 금잔디는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모든 분들 성불하시고요. 오늘 꼭 소원 성취 바람 꼭 기도하시고 이루시기를 금잔디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마음을 담아서 오라버니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버니 부르면서

네, 금잔디 씨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시원한 가창력과 흥겨운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참고로 이 노래는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정말로 꽃비가 내려서 그 가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정정아 씨의 무대를 펼치겠습니다. 꽃비 여인!

네, 정정아 씨의 무대였습니다.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초대 가수 한 분만 남겨놓고 있네요. 네. 뭐 제가 박수 보내지 말라고 해도 박수를 많이 보내실 것 같네요. 자, 폭발적인 무대 매너와 깊은 감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죠. 뽕신 강문경 씨의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멘트를 나름 준비를 해왔단 말이죠. 괜히 막 하다가 박자 안 맞는 잘생겼다 소리 막 그런 거 하시면 방송이 다 나가요. 지금 방송에 다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은 뒤통수밖에 안 나오지만 저는 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오글거리거든 나름 막. 다음 곡이 뭔지 까먹었어요 또. 음악 주세요.

0: 힘들어.
1: 노래 참 오늘 잘 해야 될 텐데 했는데 참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0: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수님 업무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지급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원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나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예수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

0: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근무선언에 입승 스님의 죽비에 맞춰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이 주장자 진리를 들어보인 이 진리를 아실 것 같으면 졸타그 기틀을 가 화살을 그 칼날을 잡음이라. 여기는 당할 것이 없다. 세상의 물질로서나 눈감자각 사이에 손과 주인을 가림이라. 그러한 눈을 가졌다. 이 주장 진리를 알면 그렇다는 게요. 이 주장자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해도 이 주장자 머리 위에 밝은 눈이 있어서 방금 산성이 쭉 대중에게 주장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밝은 눈이 있어서 한인을 만나면 한인을 놔두고 호인을 만나면 호인을 놔둡니다. 어떤 사람이 아도마 척척 바른 진리의 세계에서 대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대중이 난제의 견성법을 그 애로운 성품을 보는 그 견성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각자 화두를 들고 각자 부모에게 임원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고 화두가 있느니는 각자 화두를 챙기고 화두가 없느니나 임원 부모를 쫓아받기 전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의심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공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성을 알 때, 본바탕을 알 때, 천하를 행행하는 대자유인이 된다. 그거는 누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마음을 담금질해서 대오견성을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다. 그 부처님 깨닫는 살림이 내 살림이 되도록 이렇게 대오견성의 눈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중국 당나라 때 마조도인, 석도도인 하면은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루어 발심난 수윤회와 신도들이 꾸준한 그 법문을 듣고 생활 속에 참선을 열심히 해서 무수한 도인이 나던 그러한 그 선어 황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나 천연 선사는 유명한 그 도인이었는데, 다나 천연 선사께서 젊어서 출가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에 손학비를 만나서 어디 손학비를 배할 데가 없는가 둘이 살펴보니까 산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한쪽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어서 비피우러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래가니까 그 암주 스님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젊은이 그러니까는 가거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도 좋지만 가가보는 것이 부처를 가리는 것 못하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부처를 그러면 가릴 수 있을진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니까 강서 그 마조 도인을 찾아가게 중국의 그 땅 나를 때 그 어때 마조 도인이라는 걸출한 도인이 출연했어요. 그 길로 따라 마조 도인을 찾아가서 예산배를 올리고 큰절을 석자리다 하고는 머리에 두건 두른 것을 딱 풀어놓고는 선사님 출가를 해서 돌을 닦으려고 왔습니다 하니 머리를 좀 깎아주십시오 하니 마조 도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인연은 석도 도인께 있으니 그리로 찾아가게 그러시거든 그 마조 도인이 삼생을 다 깨뜨려 보시고 과거에 이제 미래서 삼생을 다 뜯어 보시고 수승지자 간의 인연이 있는 것을 척 아시고는 그리 인도를 하시거든 석도 도인을 찾아가게 거든 그러니 그 말 큰절을 하고는 그 말 끝에 그대로 일어서서 수백 리 밖에 떨어져 있는 마조 도인 처소를 딱 찾아갔습니다. 가서 석도 도인 저를 찾아가서 머리를 뚫어맨 수건을 다 끌어놓고는 선사님 출가하여 돌을 닦아오니 삭발을 해 주십시오 머리를 좀 깎아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놔두고 후원 방앗간에 가서 방앗간 방도 찍고 가지가지 그 심부름하게 이제 행자 과정을 그래 쭉 인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고 몇 달간 그 행자 생활을 딱 아주 잘 해놓고는 하루는 석도 도인께 고향 끝에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법당 앞에 풀을 밀이니 모든 대중은 고향이 끝나거든 원력 준비를 하게 풀깔을 주고 풀을 메고 막 그렇게 할 준비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대중들이 각자 호미와 나타를 가지고 법당에 딱 모였는데 그런데 그 다나 행자는 세수대에다 물을 딱 받아 그저 머리를 씻고 깎으려고 이제 그 조심히 앞에다 딱 꿇어 앉으시거든요. 석도 도인이 앞에서 꿇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선사님 무명의 풀을 좀 깎아주십시오 그러시거든. 그러니 석도 도인께서 웃으면서 행자의 머리를 깎아주셨다. 행자가 아주 영리한 전생에 닦은 인연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석도 도인에게 머리를 다 깎아주고 나서는 삼이식기를 이제 설할 내고 하자 다나 행자는 길을 막고 막 도망을 가버린다 중절해가지고 삼이식기 그 절차인데 길을 막고 막 도망을 가버린다 이 전생에 닦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고전한 눈이 있습니다 행자지만은 행자는 그 길로 마저도 있는 해상을 찾아가서 곧장 나안전으로 들어가 나안법당을 들어가가지고는 나안성을 어깨에 걸쳐 앉아가지고 딱 앉아있거든. 그러니 새벽에 예불이 되려고 예불을 하려고 부전이 딱 일어나서 법당에 들어가니 이런 사람이 나안성을 딱 그 어깨에 걸쳐 앉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래서 막 졸신 마조 도인에게 가서 아리니께 마조 도인이야 친히 가가지고 보시거나 말씀하시기라 내 아들 천연이로구나 그러시거든 아주 뭐 이렇게 아주 가깝게 아주 친히 그래 맞았습니다 아들 아인데 그러나 행자가 내려와서 큰절을 하고는 스님께서
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저도이님 모르셨다. 어디로 갔다 왔는고 하시거든. 석도선사 처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거든. 수백 리터에 제가 있었거든요. 석도 가는 길은 험한데, 험하고 미끄러운데,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았는가. 그러시거든. 그렇게 되었다, 오지를 못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거든. 그러니까 출가한 행자가 어째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전생에 닦아놓은 거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척척 문답이 나옵니다. 과거 전생에 많은 따끈이는 몸을 천번만번 받더라 해도 항시 지혜의 눈이 밝아 있기에 때문에 그대로 생이지가 되는 것이다. 그 과거 익힌 게 그대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출세와 수세가 하고 싶으면 출세를 하고 부를 누리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도인이 되고 싶으면 도인 몸을 놔두게 된다. 이 깨달아 놓으면 그리 됩니다. 후래 그 부처님 그 시민법 제48대 조사인 원오극근 선사가 다나천연선사에 대해 평을 하시기를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하고 간다고 말하면 우쭐을 안해 용이 달리고 범이 뛰며 용이 구르고 구슬이 돈다 말이 끝내자마자 툭툭 털고 떠나니 얼마나 준수한고 전선생님이 닦아놓으니까 막 이렇게 적적날카롭게 잘 한다 그 말이야. 풀을 깎는다 그 말부터가 개팍했는데 이름을 지어준다 한것 더욱 익살궜구나. 두 늙은이가 끊고 누른 것을 대충 알기에 천리마의 골격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마 전세에 땅경이 있으면 영리합니다. 참 풍경은 진중하고 의젓하여 마주보면 가치와 객조를 안다. 그렇게 아주 인품도 잘나고 척척 막 그래 하니까 막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구름을 박차고 한번 달리면 바람과 한님도 어리둥절하다. 이러한 뭐 행동 깃털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어느 도인이 그랬습니다. 어느 국권 선사가 칭찬했다. 그러니 우리가 다나천년 도인과 같은 이러한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생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의심에 잠길 것 같으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도가 열리고 진리의 눈이 열리고 만 사람에게 앞서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법이다. 이 부처님 진리의 일이 좋은 겁니다. 진리에 깨달아는 만인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네도 출가 목적이 이와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도가 다 봐야 되고 막 해결이 되고 막 어떤 막 천벌 만주사가 나도 일대일을 주고받고 그러거든. 그러한 그 이제 살림설이가 부처님 살림설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나라에서 좋은 법문을 해서 모든 대중이 생활 속에 이렇게 하도를 들고 생활하면 세계 막 세상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모든 막 되고 신 것도 여러분 것도 잊어버리고 하도가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정진하는 분들은 부처님 세계 살림설이가 내 살림이 되는다 그 말이야.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의심에 쨍길 것 같으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진리의 도가 열리고 만 사람의 앞서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법이다. 이 부처님과 같은 이런 살림살이의 눈을 갖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세상에 잠깐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 도를 한번 깨달아 놓으면 억만년토록 수용한다. 그러니 뭐 생각만 나면 그 자리가 내기다. 이러한 좋은 수행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나 천연 선사는 두 분의 위대한 도인에게 총.

은혜를 받으면서 연로에 멋진 생각을 하셨다. 좋은 생각을 하셨다. 하루는 방가사 이래가 저기 돌을 통해서 중국의 그 방가사 이래가 저기 막 보살이나 처사님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또 도가 다 온가 저기 진리의 눈이 열렸어요. 유명하다는 소문이 중국 천하에 분분했다. 그래서 천연 선사께서 방가사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도인 가족 집을 하면 가서 참여해야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방가사 집 사례문에 이르니 마치 방가사 딸 영조가 채소를 씻고 있었다. 우물에 채소를 씻고 있었다. 천연 거사 있느냐 하니 방가사 딸 영조가 채소를 씻다가 정중히 가슴에 손을 딱 이리 얹고 손을 얹고는 서 있거나 거사 있느냐 하는데 이 돌을 깨지지 못한 사람은 어째서 영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섰는지 이 도리를 세상 사람 지식하는 게 모릅니다. 천연 선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중히 서 있는 까닭을 알면서도 제자 이렇게 나왔는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그 상대의 살림서를 점검하기 위해서 거사 있느냐 하고 다시 물으니 영조가 손을 내리고 세소 백원이를 이고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도인생계 지혜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주고받고 막 합니다. 그러자 천연 도인은 즉시 돌아갔다. 자기 처소로만 갔다. 법을 주고받는 것이 정말 멋지다. 부처님 이후로 여자 도인으로서 영조와 같이 이렇게 멋지게 법을 쓰는 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남녀를 가리까 안 하고 아주 이 견성법을 해놓으면 남녀노소가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고받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적은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래나한테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시의 대중은 다나 천연 도인께서 방가사 있느냐 하는데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서서 있다가 제자 거사 있느냐 하니 채소 바구니를 이고는 집안으로 들어가피리다. 그리 이제 영조가 말하는 가운데 거기만 서로 명확하게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조는 선타바 중 선타바다 아주 지혜의 눈을 갖춘 빠른 그런 안목을 갖춘 분이다 그 말이야. 선타바라는 것은 도인 스님의 뜻을 척척 알아서 좌우에서 시봉하는 진리의 밝은 눈을 갖춘 보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눈을 갖췄다. 석두 선사가 약산 선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고 하시니 약산 선사가 일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 석두 선사가 그러한 직원은 한가히 앉음이요 하시매 약산 스님이 하는 말이 한가히 앉으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하였다. 그러니 석도 스님이 말하였다. 그럼 너가 말해보라. 불이라 불이입니다 하니 하지 않는다 하니 너가 불이라 하니 불이는 이 그러면 무엇인고 하니 천 일천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일천성인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약산 스님이 답을 하니 석도 도인께서 개성으로서 칭찬하시기를 옴으로 쫓아같이 머뭄이나 이름을 알지 못함이요 되는 대로 어울려서 이렇게 가느라 자고로 옛부터 옛 성인들이 오히려 알지 못함이니 하자는 범부가 어찌 이것을 아리요
대중은 약산 선사께서

절제를 하지 아니한다. 아니 하지 않는다는 이 뜻을 알겠느냐? 양구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으니 이르시기를, 여기에서 알아갈 것 같으면 삼세의 업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이 다 소멸이 되고 부처님의 낙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은 그 대오견산 그 살림이 내 살림이 된다 그 말이야. 대중이 답이 없으니 산승이 말하리라. 일체를 하지 않는다 하며 삼세의 과거의 현재 모든 부처님의 명근이요 역대조사의 명근이로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한국선사께서 열반 5일 전에 전국의 대표적인 선지식 다섯 군데를 방문하여 제 스승이 이제 그리 방문을 했습니다. 다섯 군데. 임재탁발화 법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임재선사라고 유명한 당나라 때만 1인자, 그러한 법을, 부처님 법을 받은 1인자인데, 시원한 답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어느 그 무수한 도인들이 배출되어 선풍을 크게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임재선사는 서문의 우뚱가는 위대한 선지식이다. 그 중국의 무수도인이 맞서 깨서되긴 하지만 임재선사 그 당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훌륭한 선사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임재선사는 부처님 정맥을 바로 이은 그때 도인입니다. 하루는 임재선사께서 바로를 들고 탁발을 나갔었는데 동양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어느 집 문전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한 노보살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어찌 오셨습니까? 하기에 동양으로 왔습니다. 임재동이 그러거든. 아니, 노보살이 대뜸 얌치 없는 신임이구나. 위대한 일인자가 왔는데. 그 말을 들은 임재선사께서는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염치 없는 신임이라 하는고 하니 노보살의 대문을 왈칵 닫고 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임재선사께서는 그 이후에 그 아무에게도 말이 없이 절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위대한 임재선사가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무 말 없이 돌아왔느냐. 이 공안을 참 중국의 그 당나라 때, 그 송나라 때 무수도인이 배출해 있고 부처님 이후로 법을 이어갔다 하면 막 천도인 만도인이 묻고 막 척척 나왔는데 어째서 임재는 그 보살 그 동양으로 와가지고 문을 대문을 와카닥닥 들어간다 한마디 해야 되느냐 안 했느냐. 후레의 안목자를 이해해서 딱 감춰 넘깁니다. 이거 드러내지 않고 그간의 역대의 선지식들이 1700공안에 대해 무수히 많은 평을 해놓았지만 이 임재도인의 법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평한 그러한 그 도인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나라 송나라 때는 무수도인이 배설해서 온 그 중국 천하를 주고받고 했는데 임재탁발은 천하도인이 다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알았다 하면 이런 것도 척척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만 사람을 지도할 눈을 갖췄고 눈을 멀게 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산성이 그 해운정사 절을 짓고 그 저 몇 년 있다 그 지냈는데 그 정심을 묻고는 딱 그 도랑을 보행하고 있으니 수승되는 그 행국선사가 들어오시거든요. 저 스님 잘 오십시오. 합장 예배를 서서 하니까 보자마자 그 임재탁발을 묻는 게 이것도 뭐 그 보살이 대문으로 왔다가 들어갈 때 임재선사는 말이 없었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스님 잘 오십시오 인사라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처님으로 내려오는 그 역대의 비밀의 전법을 그

가정에 대해서 설파를 못합니다. 내가 답변을 해놓으면 공부하는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 답을 척 하니까는 손을 쭉 붙들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얼마나 그 아는 사람끼리 얼마나 천국에 귀하고 좋아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연이 다 해서 갈 때 이제 연년이 기일에 제삿날에 떡과 뭐 가위를 올리지 말고 항상 이 임제 탁발아 여에 대해서 주고받은 이 대문을 들어서 말해다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문법안 선사라고 그 당시에 그 중국 당나라 때 무슨 도인난을 앞지르는 그 위대한 그 눈을 가진 진리의 눈을 갖춘 부인데 그 이제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하니까 눈 밝은 니가 깊은 눈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거든. 그걸 어째 알아야 됩니다. 어째서 그래 나오는 거. 어떤 것이 진리의 96종의 의도를 조거든 제바종이냐 하는데 은장반에 흰 눈이 소복했습니다. 아주 이 멋진 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진리의 보배의 칼이냐,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발현달이 주릉전 달립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걸 이제 다 바로 깨우면 일방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완만 조슬 껍데기 방정의 그 껍데기 능력이 없는 부인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춰오면 백천 염려댕이 잡으라도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안 보이사. 그러니까 염려댕 앞에 다 가서 막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당의 모든 대중 부처님 오신 날에 계해서 우문 삼전의 이 법문을 척척 통하고 임제의 탁발을 통하고 막 내가 딱 이 해운정사를 달라면 해운정사를 주고 남의 성남사라고 그 촌에 막 절대가 천하명당입니다. 그걸 달라면 그걸 주려고 딱 적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 이걸 알아야 이제, 염려댕이 숨이 떨어지나 말라면 잡아가가지고, 치주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암만, 용서를 비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생활 속에, 운문 삼전의 법문, 또 임제 탁발의 법문, 이것을 바로 보는 눈이 있으면 하늘세계와 인간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한 좋은 법이 이제 이 부처님법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래 하도를 들고 다 공부에 열중하고 이 몸뚱이 벌 때 옷 갈아입듯이 딱 그리 벗습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법문을 잘 기담아서 그래 잘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에 산승이 즉시 답을 하니 한국선사께서 열려인 길에 가위를 같은 것만 가지면 떡이랑 다니지 말고 이 운문 삼전화와 이것을 들렀다고 이제 답을 그랬거든. 그런 게 오이루에 돌아갔었어요. 오이루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도를 깨달으니 모든 고통에서 항상 밝은 지혜여 그 가운데 딱 생활하는 때문에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이제 그 귀중한 이 생사의 그 앞에서 큰 소리 하는 그러한 그 저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야, 그 앞에서 쩔려 매우 지옥에 보내고 축생이 되고 악의가 되고 그럽니다. 가라운데 가야 되거든. 지진 대로. 그러니까 이 참선을 잘해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으면서 농사지는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이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도 참나를 아셔가지고 위대한 일인자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 내도 참나를 해야 되겠다 죽음이 다다나 염려대에게 한번 빌어야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문을 듣고 이 하도를 들고 생활하면 모든 불편 불만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자나깨나 안 지나 그 가운데 다 하도를 챙기면 하도가 흐르는 시냇물 같이

그러면 이거 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지금 그래서 절 두 군데 떼어놓고 한 사람은 세 군데 이거 이제 탁발까지 답을 하면 주느라고 공포를 해놨습니다. 그래. 누구라도 뭔 좀 답을 하는 이가 있으면 아주 흔연히 내가 선물을 할깁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예, 그래, 해놓으면, 죽음에 떠달라, 편안히 집에서 저 집 이사 가는 것 같아, 편안히 몸을 받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구슬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법이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죽고 태어나는 관문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선사가 지금 막 모든 고통이 없고 막 앉아서 가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러한 그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걸 해결하면 막 절이 하나 생기고 아주 좋습니다. 알았지요? 예, 그런 용기 있고 신심 있는 이기를 바라고 이제 내가 항상 절을 짓고 그러는 겁니다.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잘,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문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깨달은 안목자가 아주 몇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 부처님의 견성법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그 법을 이해해봐야 되지. 뭐, 열애선이나 조금만 속인다는 건, 그거는 막, 그 살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계통을 이고, 그리고 바른 지도를 해서 용안 용사께고 법문 번색에 놓는 것 같지. 그리 돼야 되겠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저 헛된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선을 이제 잘해서 이 지혜를 한번 뚜렷이 밝은 눈이 열리면 어떤 물음을 물어도 척척 바른 진리의 답을 해놓습니다. 그게 호활견성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야 편안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지혜가 짧아. 지혜가 이제 아주 이 참선을 잘해서 지혜가 밝으니는 모든 것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이 다 이루어지고 절여져도 좋은 명당을 찾아가지고 이제 해운정사 남해 성남산 어디 갔다도 1등절입니다. 그런 해서 이제 우리 거기서 공부를 하면 인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사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잔뜩 물려줘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자리 판단이 정확하고 상견지어 지혜로서 모든 경영에 앞서가니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출세와 성공은 마음먹기 달리 있다. 그러니 지혜는 만복의 근본이요 잘 살고 출세하는 비결이 밝은 지혜에 달려 있다. 그 말이 밝은 지혜.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혜라는 것은 바깥 세계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 세계에서 인인계계의 심성 가운데 84,000 지혜가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다 갖춰져 있건만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쓰지를 못한다. 다 갖춰져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하도가 순연이 돼서 거기 막 거기서 죽었다 살아남으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깨비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참선을 꾸준히 연마해서 마음의 번뇌의 구름만 걷어비리면 그 번뇌의 구름이 딱 가리가 있거든요. 밝은 지혜가 현전해서 세상 출세는 스스로 오게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가도 스스로 증득하게 마련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정진해서 하도가 일념이 지속되겠고 혼신의 정력을 쏟으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 살림이요. 부처님 살림이 내 살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6: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7: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6: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9: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 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포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대구 간호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0: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5: 기가 막혀요. 네.
7: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8: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9: 자연식품.
7: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설엄사 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열반의 뜻이고 화장해서 사리를 나눈 다음에 부처님의 이제 마가섭의 제의에 의해서 500 아라한들이 바로 우리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왕사성 라즈기르에서 조금 더 가면은 중림정사가 최초의 절 중림정사가 있습니다. 중림정사 뒤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산이

여기에 종특에 이제 예전에는 큰 동굴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지형이 바뀌었는지 동굴 입구가 아주 좁아졌어요. 여기에서 이 이름이 칠렵굴입니다. 칠렵굴. 칠렵굴. 일곱 잎사귀라 그런 뜻인데 어떤 연유에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여기서 부처님의 제자 500명이 모여서 합송을 했어요. 같이 외웠어요. 각 지역에서 부처님 들은 방식을 들었던 것을 내용을 이제 한 사람이 근데 아난 존자는 모든 곳에서 다 부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 듣고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난 존자한테 들으면 될 텐데 아난 존자가 그때까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깨달음의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수다원만 얻었어요. 수다만 얻었고 아란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란 존자가 다 외웠기 때문에 여기 합송하는 주제자가 돼야 되는데 속으로는 이제 이 회의의 주제자인 마가섭이 아란 존자를 앞에 세우면 되겠다 했는데 그중에 대중들 다른 대중이 무슨 소리를 이제 겨우 수다원 얻어가지고 어디 우리 앞에서 부처님의 말을 합송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게 깨달음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섭 제일 큰 형님 마가섭이 아난 존자에게 네가 다음 모임까지 보름 동안에 어떤 수를 쓰더라든지 아란과를 얻어라. 너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한 줄로 안다. 너는 나를 잘 모셨고 정성스러운 시봉이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너는 이 생에 아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믿고 정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 아난 존자도 아난 존자 아난 존자는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밝혀 깨달음에 이르도록 밤새도록 수행했다. 수행해서 다음 날이면 내일이면 이제 내일이면 결집 행사 내일이면 그 행사에 가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밤에까지 깨닫지 못했어. 그게 아주 노심초사해 가지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경행을 합니다. 걷기 명상이라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관찰합니다. 이걸 가야갔다 사띠라고 하는데 자기 몸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동작들을 다 알아차리는 걸 수행, 그런 수행이에요. 가야갔다 사띠라고 합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온 밤을 경행하게 앞에 우리 저기 황토길 걷듯이 그렇게 딱 닦아놨어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또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나에게 아란다여 그대는 공덕을 지었으니 정진에 몰두하라 곧 번뇌를 부수고 아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을 이제 격려하고 복돋우면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함부로 하시진 않는 분이지 듣기 좋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놓으면서 다시 왔다 갔다가 이제 마음이 들떴다가 조바심이 들떴다가 가라앉으면서 천천히 마음이 평온하게 평소심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져서 지쳐서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앉은 자리 병상에 살짝 누우려고 누워요. 그 순간에 두 발이 땅에 떨어지고 두 발이 땅에 떨어지고 머리가 아직 베개에 닿지 않는 그 찰나에 집착이 텅 비어버려져 그의 마음은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요. 찰나에. 모든 것은 깨달음은 찰나에 이루어진다. 찰나에. 그래서 우리 때 도노라고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찰나의 질책 비약이 일어난다 그지. 그 생각이
생각이 오색실처럼 쫙 가다가 생각이 우리가 우리 생각이 오색실을 뭉치는 것처럼 막 엉클어져가지고 계속 가거든. 그것이 한순간에 딱 잘라질, 탁, 쫙 잘라져가지고 텅 비어버린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그냥 내 무게중심이 해체된 것처럼 그런 순간이 온다. 그때 번뇌가 다 떨어져,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아, 이제 해탈했구나. 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어디서부터 벗어났단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소리. 자기 업에서 벗어났다. 업이 바로 자기 생각이거든. 그리고 세계가 실재하고 내 몸이 실재한다는 이것이 답화된 겁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그럼 뭐가 긁어치고.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냥 딱 보면 그냥 갈등이 생겨버리잖아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한계에서 늙고 병들고 태어난 거 있고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정관념이거든. 이게 해체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진 것이 바로 수다, 유신견이 떨어진 거고, 오원이, 오원이 모아임을 알게 된 거죠. 생생한 경험을 하는데, 경험의 중심은 없어요. 경험의 중심이 해체된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해요. 근데 자각을 못 해서 그렇지. 너 아주 재미있게 뭐푹 빠지면은 생생한 체험하는데, 그때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무라일레라고 그때. 아는 존재는 드디어 정진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깨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됐다. 이 말은 번뇌가 완전히 다 떨어졌다. 이 말이죠. 번뇌가 떨어진 것은 업이 아니 다 떨어졌다. 번뇌라는 게 바로 자기 업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관념이 다 타파됐다. 나도 있고 세계가 실재한다. 이런 관념이 다 떨어졌다. 그럼 그분의 상태는 어떤가? 항상 평온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걸 청정한 안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정한 안락이다. 자, 그런데 아난 존자가 드디어 이제 깨닫는 날 아침에 딱 됐어요. 지력골에 다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아난 존자의 안색을 보니까 가섭 존자가 굉장히 큰 형님이 걱정을 했거든요. 아, 아난과 못 얻어서 어떡하지? 근데 딱 보니까 아난 존자 얼굴이 훤하고 그냥 둥그런 달덩이 같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환하고 피어난 연꽃처럼 아침에 빨간 햇살에 피어난 황금빛 연꽃처럼 환한 빛이 보니까 뭐지? 아난존자가 기뻐하면서 아나나 아나니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걸 칭찬해 줍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제, 선제, 선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500 비구들이 이제 왕사상 그 칠해골에 다 모여서 이제 결집을 합니다. 그때 경륜론 3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경전을 다세 묶음으로 나누면은 3장이라고 하는데 경장, 율장, 논장, 경은 이제 우리가 건강경, 바야신경 하는 이런 모든 경전들을 경을 다 모아놓은 걸 경장이라 그래요. 장. 근데 왜 장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삐딱가를 번역한 건데. 네, 이제 여기 합성해가지고 이게 구전으로 이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글로 쓴게 아니에요. 구전으로 구조대로 한 400년, 500년 전승되다가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경전으로 글로 기록이 돼요. 기록할 때 그때 스리랑카에서 기록했는데 야자수의 일종인 야자의 파리가 있거든. 그걸 삶아가지고 사각형을 내가지고 그때다가 철필로 이렇게 써요. 써가지고 그게 이제 한 장, 두장 이렇게 되니까 실로 묶어야 돼.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거든. 이렇게 봐요. 근데 묶어서 보관할 때는 대바구니 같은 데다가 넣거든요. 대바구니에 넣기 때문에 대바구니를 삐딱가라 해요. 그걸 장이라고, 장. 감출장자, 이 한문으로는. 이제 난방에 가면 그렇게 본래 그렇게 보여요.

보관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경률로 논은 뭔가, 논은 이렇게 논서, 뭐 용수의 중론이라든지 아비담마라든지 뭐 논서, 구사론이라든지 이런 논서, 경에 대한 주석서를 다 모아놓은 걸 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삼장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경을 다 외우는 사람을 삼장법사라 해요. 근데 이제 경은 우리가 안한존자가 배우고, 안한존자는 부처님 그 시봉할 때 이미 약속 받았잖아요. 제가 안 들은 것 한 개도 없게 어디 딴 데에서 내 없을 때 법문하신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들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다 외우고, 안한존자가 다 외우고 있어요. 유는 우발리존자 머리 깍사였던 이발사였던 그분이 있었죠. 우발리존자. 그리고 이제 논서는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이 제자가 만든 게 아니고 논은 계속 저술이 됐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한 제자가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부타고사라든지 삼사병인 후에 계속 논서가 계속 나오거든. 그걸 다 모아야 되니까. 그 논서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다 대중 앞에 불자를 닦죠. 불자라는 게 선사 선생님들이 방장 선생님이나 이제 뭐 우리 종정 선생님들이 법문할 때 들고 있는 거 봤잖아요. 본래는 먼지 털이를 했어요. 네. 이걸 들고 이렇게 중생들이 먼지를 털어준다고 상징으로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이걸 다 들고 이제 여시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43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사회국 교원장사에 1250명의 비구와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여시하면 제 사회국 기수급 고덕은 여대비구정이 1250인구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안한존자가 아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이제 보통 이야기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와 같이 들려짐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들려졌다. 부처님이 나한테 부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다 이거죠. 들려짐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전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이 안한존재가 돼야 돼요. 남의 걸 듣는 게 아니고 경전 읽을 때 아 진짜 부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러주신다 이렇게 하고 읽어야지. 아 이거 남의 말이네, 책으로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 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경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바로 아 내가 안한존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여시 아는, 그래서 아야, 그게 아가 안한존자의 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돼야 돼. 그래야 실감이 들지. 항상 불교가 2500년 전이니까 나한테 아이고 오래간만에 멀리서 왔네 이러면은 언제 내 거가 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눈에 왔을 때 아 부처님이 진짜 내 앞에 와서 일러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예? 이렇게 해서 결집까지 끝나니까 부처님의 일생이 여기서 이제 다 막을 닫고 네, 마지막으로 세계불교의 소통과 실용주의적 접근을 향해서 나아가 봅시다. 21세기 통섭의 시대입니다. 통섭, 컨실리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통섭, 모든 옛날에는 서로 분과적으로 나눠졌던 것이 지금 한 곳으로 모여요. 지금은 정보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네,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보가 전부 다 모여요. 고고학, 옛날에 역사, 고고학, 뭐 문학 이런 게 따로 했는데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통섭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보가 다 융합이 돼요. 이때 불교를 하는 사람은 수행자는 양자 물리학도 알아야 되고 과학 철학도 알아야 되고 세계 역사도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왜 모든 내과학도 알아야 되고 다 통섭해가지고 다 알아야 돼. 각처에서 지금 질문이 새로운 정보가 종합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보편적인 불교, 부처님이 가르쳤던 무아, 공,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자비와 지혜, 번뇌를 줄이는 것, 함께 깨닫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 이런 식으로 공통된 거라고 평등, 특히

남녀평등을 세계불교에서 지향해요. 세계불교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보편불교를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 자기한테 맞는 불교를 선택해야 돼. 입바사나 좀 유익하면 입바사나 좀 하다가, 삼선이 유익하면 삼선 하다가, 연불이 유익하면 연불로 하다가, 자, 유익한 대로 종합해서 하면 됩니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대로 어떤 것이 최고가 아니고 해보고 자기 수준에 맞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안내자가 필요하죠. 우리도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많지만 주치의가 있잖아요, 주치의가. 한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가면은 그 선생님이 자기 상태를 알아서 처방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세계 모든 다양한 불교 종파가 가르침이 있지만은 자기가 믿는 한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 선생님한테 네, 제가 지금 수행 정도 이런 정도인데 지금 제가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면 좋습니까? 또 바꾸면 좋습니까? 다음에 제가 더 나아지는 어떤 수행을 더 첨가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주치의가 있으면 좋지. 예. 그게 이제 안내자죠, 안내자. 예. 그런 게 있으면 좋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일미법이다. 일미, 한맛이다. 한맛, 해탈, 열반이라 한맛이다. 이 말입니다. 일미, 원테이스트. 자, 부처님의 마지막 경전에서 한 가지만 꺼낸다면 무엇일까? 칠불 통계. 과거 일곱 부처님도 함께 말씀하신 칭자지 436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보고 대미를 장식합시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각한 것을 깨끗이 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재앙막작 중산봉행 자정의심 시제불교 사빠빠빠사카랑 고살라사오빠삼빠다 사지타바리오다빠나 에타부타라사사나. 이제 가에 대해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다른 의미로 다시 만나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0: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0: 역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따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1: 선생님. 반갑습니다.
0: 오늘 공양 음식은 뽐무 안나라는 감자 요리를, 감자 파이죠. 감자랑 감자를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 만든 음식입니다.
1: 스님께 또 셰프님께 맛보여드리고 싶은 통두부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가 굉장히 노릇노릇 잘 구워졌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이걸 이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통두부 장아찌 완성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2: 작은 마음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1: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3: 화이팅!
2: 선생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무엇인가요?
1: 제가 사찰 음식에 매력에 폭 빠지게 됐던 표고버섯 탕탕이찌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따뜻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메밀을 넣어가지고 전병을,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전병을 한번 말아보고요. 지금 또 계절적으로는 봄이다 보니까 버섯들이 굉장히 많이.

0: 좋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버섯을 이용한 버섯 묵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기대되는데 오늘 저기 막 표고버섯이 오늘 네. 메뉴인 것 같기는 합니다.
0: 맞아요. 생표고도 있고 말린 표고도 있고. 그러면 먼저 표고버섯 탕탕이찌개 한번 해볼게요.

0: 짤고 나면은 네네. 이거를 두들기는 거.
1: 네, 이거를 이렇게 두들기는 거.
2: 부서지더라고요?
0: 네, 완전히 부서지더라고요.
3: 와. 앞뒤로 되게 네. 많이.
0: 오, 이렇게 지질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3: 네. 한번 준비해.
0: 한번 해보세요.
2: 아니,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이거. 오, 진짜 재밌는데요.
3: 아, 양식에서도 네. 허브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씩 탁탁 쳐줘서 하면 훨씬 더 향이 풍부해지거든요. 표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치는 이유가 양념도 잘 되지만 이 표고의 향을 더 올라오게 할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3: 맞아요?
0: 네네, 맞습니다.
2: 스님,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버섯하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0: 지금 여기 다양한 버섯들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0: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네요.
1: 네. 지금 우리가 두들겨 놓은 버섯을 들기름으로 좀 많이 볶아줘요.
2: 아, 볶아줘요?
1: 네네.
2: 아.
1: 이야. 좀 두르고요.
2: 어, 들기름 많이 두르시네요.
1: 네. 그래서 볶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0: 그러면 스님은 네. 사찰 음식을 처음 시작한 계기?
1: 어, 음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살기 위해서였죠.
2: 아, 아. 살기 위해서?
1: 네. 제가 출가하고 한참 공부할 시기에 조금 아팠었어요. 병이 찾아와서.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힘들다고 할 정도로 아팠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이 사찰 음식에 집중하고 또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스승님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계속 먹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고
0: 그러면 사찰 음식에 스승님을 만나신 건가요?
1: 그렇죠.
0: 아, 네. 그분이
1: 네, 선재 스님이십니다.
2: 아, 선재 스님. 네.

0: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스님, 경훈입니다.
2: 스님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4: 스님 안녕하세요, 저 1회 때 절밥 한 끼 찍은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3: 아, 예, 안녕하세요.
4: 네, 잘 지내셨어요?
3: 네. 네.
1: 스님 뭐 요즘 많이 바쁘시죠?
3: 네. 야.
1: 절밥 한 끼,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스님 이거 어떻게 찍어야 잘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 좀 알려주세요.
3: 잘 찍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3: 그냥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잘 찍으려는 생각 자체가 오바야.
1: 네, 알겠습니다.
3: 네네. 수행자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1: 예.
3: 많은 사람들이 약이 되는 음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혜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눠주면 되죠.
1: 네, 알겠습니다, 스님.
2: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스님.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4: 와, 긴장이 너무 되네요. 네.
1: 여전히 스승님께는 어려운 제자입니다.
4: 네.
1: 그래도 스승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스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지혜로운 음식, 또 건강한 사찰 음식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 벌써 정말 노릇노릇하게.
1: 네. 이 특히 표고버섯 탕탕이 찌개에는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가요. 지금 조금 전에 채소 넣은 것처럼 한 번 더. 네. 근데 많이 붓는 게 아니고 이 두들긴 버섯이 조금 잠길 정도로.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정성 것도 하는 거에 따라서
4: 네네.
1: 맛의 깊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한 번 더.
5: 세 번 정도까지 채소.

0: 소스를 네. 부어서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지고 이렇게 깊은 국물이 나오게끔. 자, 이 정도 한 세 번 정도 하고 나면 이때 네. 이 버섯을 네. 같은 종류의 버섯을 네. 넣을 거예요. 자, 넣고 이게 익을 때 이때 간장을 넣을 거예요.
1: 간장을. 아.
0: 네. 여기서 다시마 한쪽 넣으시고요. 채소.
1: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시작이 됩니다.
0: 네.

0: 그럼 전을 조금 더 끓이기는 할 건데 자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이때 두부랑 야채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1: 넣어서 네.
0: 굉장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와 지금 잘 됐어요. 네.
0: 국물이 너무 뽀얗죠?
1: 네. 너무 뽀얗죠? 네. 네.
0: 간을 한번 보실래요?
1: 네.
0: 네. 네. 이 간이 맞는가 보다.
1: 와 풍미가 아주 가득가득한데요.
0: 셰프님 어때요?
1: 셰프님 말씀 잘하는 거 내가 이야기 할까요? 미쳤어 미쳤어요.
2: 진짜 진짜 이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네. 남다르고
2: 이 조리법이 많은 재료를 써서 맛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그 재료의 원 맛을
0: 네, 최대한
2: 온전히 최대한 네. 끌어서 만든 거라서 진짜 너무 특별하고 맛있습니다.
1: 선생님 이거 조금 이따가 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표고버섯 탕탕이 찌개 완성입니다.

0: 두 번째.
1: 두 번째 요리.
0: 네, 두 번째 요리 메밀 전병으로 네. 야채 말이 할 거예요.
1: 메밀 전병 네, 야채 말.
0: 두 번째 요리 먼저 메밀 반죽부터 한번 해볼게요.
2: 네. 네. 이거
0: 예, 이게 메밀? 밀가루예요. 예.
2: 이건 밀가루.
0: 네, 고운 밀가루. 밀가루 이렇게 좀 넣고 네. 그냥 밀가루는 하나 정도 넣으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여기서 간장 조금
2: 간장을 넣으시는군요.
1: 네. 간장을.
0: 네, 그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네, 그다음에 채소.
1: 채소.
0: 네, 전병은 그 셰프님이랑 스님은 어떤 모양으로 많이 하세요?
2: 아, 타원형?
1: 네, 타원형? 저도 원형으로 네.
0: 원형 많이 하세요?
1: 네.
0: 오, 그럼 오늘 색다른 모양을 보시겠는데요?
2: 아, 그럼
1: 어떤 모양?
2: 별 모양?
0: 어, 별, 별은 따다 드릴게요.
1: 아,
2: 네.
1: 아.
0: 네, 이제 스님께는 제가 네. 따다 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네. 이제 이거 반죽은 조금 숙성. 이렇게 숙성 네네. 풀어지게끔 네네. 조금 기다려보고요. 네. 재료 손질하도록 할게요. 네. 어, 스님은 요거 좀 도와주세요. 네. 채 썰어주시면 돼요.
2: 채를요?
0: 예. 네. 네.
2: 스님 그러면 네. 사찰 음식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스님에게 한 달 네. 동안 사찰 음식을 배운다면
0: 네.
2: 처음에는 뭘 말할 것이며 마지막에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고 나가는 이들에게는 네.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0: 저는 사찰 음식을 배우는 분들께는 처음에는 내가 이 사찰 음식을 얼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2: 네.
0: 그러고 나서는 또 사실 이 육신이 없고는 저희들 같이 수행을 할 수도 없겠지만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육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 식재료나 조리법을 좀 본인들이 집중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게끔 이렇게

0: 알려주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런 식재료들을 관심 있게 이렇게 주의 깊게 내 걸로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건 장인 것 같아요.
1: 아, 장 발효 음식.
0: 네, 발효 음식의 정점. 네, 장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하게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아.

0: 버섯 종류는 간장과 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제 네. 아까 제가 어떤 모양을 여쭤봤었죠? 두 분 다 동그라미라고 네, 하셨죠? 네. 이제는 네. 색다른 전병의 모양을 보실 거예요.
1: 아, 네. 기대됩니다.
0: 좀 잘 말게 하기 위해서 지혜 한 스푼? 그렇죠?
2: 지혜
0: 한 스푼?
1: 네. 네. 오.
0: 이게 네. 길이로 가는 거예요.
2: 아.
0: 길이로.
3: 아, 네. 길이로?
0: 네.
3: 아.
0: 이게 우리가 원래 둥글게 하는 거를 전병으로 다 알고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 길이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네. 살리면 선생님 네. 야채를 많이 넣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렇죠.
2: 네. 와, 선생님 이것도 팁이에요.
0: 네.
2: 엄마한테.

뭐 놓으시고 싶은 양 좋아하는 채소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새싹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익힌 채소에다가 이런 조금 생채소 가볍게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넣으니까 얘 속에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수확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요게 아마 씹히면 열무에 그 풋풋한 향이 올라와서 좋을 것 같아요. 메밀전병 야채말이 완성됐습니다.

0: 이제 해볼 거는 마지막 요리인데 버섯묵.
1: 버섯묵오?
0: 네. 어. 들어보셨어요?
2: 네.
3: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0: 아, 그래요? 네. 정말 다양한 버섯을 넣어서 오늘 버섯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또 여전히 칼질.
1: 칼질?
0: 네. 네. 네. 버섯이 정말 여기 다섯 가지나 들어가요.
2: 와.
0: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집에 있는 거.
2: 아. 네,
0: 있는 걸로 그냥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네. 이 채소물에 네. 한 스푼을 조금 녹일게요.
2: 네.
0: 한 스푼. 한 스푼 한 15g 정도?
2: 아.
0: 10g에서 15g 정도 지금 이 재료의 양이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불 조금 낮추고 이 버섯을 말리듯이 볶는 거예요.
3: 야.
0: 여기에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거를 제가 넣어보니까
2: 네.
0: 보관하고 이럴 때 뒤에 약간
3: 아. 맞아요.
0: 기름 그게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재료에 간장하고 소금 그다음에 한참 넣는 거예요.
1: 이게 기름을 많이 넣으면 맛이 조금 너무 느끼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천천히 지금 불 조절을 해가시면서 하는 게 수분을 조금씩 빼내시면서 네.

0: 근데 네. 한천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네. 한천을 어떻게 이렇게 이 목이 잘 되려면 스님 아까 여기에
1: 농도.
0: 예, 농도를 설명해 주면 정말 좋겠어요.
2: 저 이게 스님 좀 예민한 거더라고요. 한천이 네, 네. 물 3컵이니까 600ml잖아요. 네, 네. 600ml 한천 한 겨울 같은 때는 10g 정도 쓰면 10g. 되지만 여름이나 이런 때는 한 15g 정도 거기서 조금 탄력적으로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거품을 네, 조금만 긋는 거 할까요? 자, 이제 요 파란 고추, 빨간 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 아, 확실히 고추가 들어가니까 네. 색이 확 살아나네. 네.
2: 유리나 스텐 그릇에다가 이거 네. 넣어주셔야 돼요.
0: 아, 매콤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네. 고추에서?
2: 그렇죠. 자, 구역을 이렇게 가위로 좀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3: 모양 예쁘게 나오게 해서
2: 예, 그렇죠. 골고루 버섯이 들어가게끔.
0: 야,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님, 이거 이제 네.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가?
2: 아니요, 스님. 냉동실에 안 들어가요.
0: 그럼요.
2: 예, 지금 상온에서. 한천은 이게 한 반나절 안에는 굳어. 그러면 반을 딱 갈라서
0: 예, 진짜 예쁘네요.
2: 자, 요거를 조금 너무 두껍게 보다는 조금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3: 버섯의 수용성 다당류를 한천으로 붙여서 묵 형태로 먹는 것은 국물로 소실될 수 있는 유효 성분을 100% 섭취할 수 있는 현명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2: 버섯 묵 완성됐습니다.

0: 공양에 앞서서 오간계, 네, 네. 공양 개송하고 공양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1: 이거는 실비한 음식인데
0: 네. 6시간에 걸친 음식을 네, 제가 한나줄. 이 귀한 음식을 맛보다니 감자 이 파이에다가 엉게 향이 너무 이렇게 그냥 있어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봄에는 봄의 기운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거 이름이 뭐죠?
0: 두부장아찌거든요.
2: 두부장아찌.
1: 예, 요거 한 이틀 걸린 거 아닙니까?
0: 요거는 좀 한 이틀 반 정도 예, 된 거예요.
1: 이건 구웠어?
0: 네, 구워서 간장물을 조금 달여가지고 그냥 붓기만 해놓은 거예요.
2: 와, 겉이 이제 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0: 보통 스님들은 얇게 썰어서 구워서 간장을 넣거든요. 네, 통으로 했을 때 가운데 속살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1: 간장이 딱 맞아.
2: 너무 맛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탕탕이.
1: 국물이 아주 진한 것 같아요.
0: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볶는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 이건 초고추장을 살짝?
0: 네, 살짝 네, 찍어서 드세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스님은 지금 다 지나갔어요.
1: 벌써 다 드셨어요?
0: 네.
2: 다 먹었어요. 숨도 안 쉬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스님께서는 뭐 암도 앓으셨다고 네. 하고
0: 저는 이제 2013년도에 말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와.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와. 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투병을 하고 사실 완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 부처님의 가피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받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부처님과 네, 네. 스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식은 생명이다라는 게 있어요.
1: 음식은 생명.
0: 네. 그래서 이 있는 이런 음식들이 그냥 음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이 모든 음식들이 정말 생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2: 와, 네. 짱이다.
3: 예, 우리 스님은 일단 예쁘시고요. 키도 크시고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항상 웃으시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 신도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일단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또 음식이고 사실 제 입장에서 사찰 음식의 한 끼는 어떻게 보면은 내 건강을 이어나가고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4: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5: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자, 지금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 또 고양시 특례시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하게 되어 더없이 기쁜 날이지만 굳은 날씨에 죄송합니다.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양특례시 불교 사업연합회 회원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 평화와 안정을 찾고 자비를 실천하며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사회와 세상에 평안을 가지고 오자는 염원을 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7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 축제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삼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대중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의례는 음향에 맞춰 노래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특례시 불교 사암연합회 회장이신 광명사 주지대덕사님의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봉행사. 오늘 우리는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뜻깊은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드리며 그 깊고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자비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는 단순한 빛이 등불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이며 발언입니다. 이 등불은 나 자신을 밝히는 동시에 이웃과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며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다짐하는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마음의 평안과 공동체의 따뜻함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연기 그리고 중두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연등의 밝은 빛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공덕이 널리 회양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크신 자비광명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건강과 평안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충만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봉축사를 해주신 우리 회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향 특례시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박원석 고랑대행 제1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향 특례시장 고난대행 제1부시장 박원석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한 오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 개최를 우리 고향 특례시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력을 다해 오늘 봉축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양시 사암연합회 대덕스님과 여기 오신 모든 불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밝히는 연등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비의 빛을 전하는 화합의 등불입니다. 오늘 축제가 찬란한 연등의 빛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연등제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애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 청년 시절에 막 이끌는 세상에 대한 알 수 없음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제가 반야심경을 외워서 부르고 쓰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횡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예, 뭐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만 무슨 얘긴지도 모르면서 가르침을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불경에서 지장보살님을 만났는데요.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어린 저에겐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 남아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올라가겠다는 서원을 하셨다는 지장보살님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고향특례시 불교 사암연합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스님들께서도 같은 서원을 세우고 고향시에 있는 우리 중생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마음 다 같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스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요. 불경에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연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게 좀 많이 부족하죠. 원래는 그런 걸 잘하려고 정치를 한 건데 오늘 한 번 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향시를 위해서 우리 스님들과 함께 잘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정원.

0: 고향경찰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1: 예, 방금 소개받은 고향경찰서장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26년 4월 20일자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올해가 불기 2570주년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신자분들께 축하드리고요. 제가 사실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뭐 축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치안과 좀 관련 있는 가르침이 무외시라는 말씀이 계셨더라고요. 무외시는 우리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웃에게 그 안도감과 평안을 주는 그런 보시라고 합니다. 그 물질적인 나는 못지않게 그 중요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보시라고 하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 연등이 너무 밝아서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밝은 연등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좀 가져오기를 서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 마음에 부처님이 오심과 함께 자비와 건강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염원하는 공공 축원이 있겠습니다.

오늘 사바세계 대한민국 고향 등내시 화정중앙공원에 문화연등 축제를 맞이하여 기도 축원하옵나니 이 나라를 어엿비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고 국민의 온갖 고통과 불안이 빨리 치유되고 안락하게 하시옵고 남과 북이 공존하여 하루속히 상생하게 하시오며 부처님 대자 대비로 세계 평화 이룩되게 하여지이다. 지극정성으로 일심으로 축원하옵나니 오늘 법회 동참 대중은 부처님 가르친 바로 세워 일체 생명이 내 목숨처럼 존귀함을 알아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되찾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자비로운 마음 평화로운 세상 이루게 하여지이다. 메아리 소리에 맞추어 응하듯 중생의 정성 간절함에 언제 어디서나 감운하시는 부처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처님 세계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모든 제업에 소멸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고 마침내 보살도를 향하여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혜 광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모든 차별과 갈등을 없애고 빈곤과 질병이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의 원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성취되길 부처님 소원처럼 우리 모두가 보살행을 행하겠다는 마음가짐의 발언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문은 고향특례시 불교신도연합회 회장 정호는님께서 해주십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발언문. 지역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자비광명으로 이 땅을 밝히신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한 사부대중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으로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과 내빈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밝히는 연등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등불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생명이 존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기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갈등과 분열을 내려놓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 편안하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관장님, 국회의원님, 여러 지도자들께서 지혜와 원력이 함께하시어 시민의 행복과 지역번영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란드립니다. 저희 불자들 또한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며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밝힌 봉축의 연등마다 지혜와 자비의 빛이 온 누리에 퍼져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0: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국사 합창단과 금년사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흥국사 금년사 합창단의 봉축가를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은 안 나옵니까? 앵콜 소리가 너무 작은데?
1: 이거 좀...
0: 내년에 내가 반드시 할 테니까 꼭 오십시오. 네. 아, 다음에 우리 가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MBN 보이스킨 올 크라운을 맡고 무대의 카리스마고 대한민국의 트롯 마돈나 김은주 씨를 소개합니다. 김은주 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1: 더 뜨겁게 만들어줄 남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목소리, 무대 매너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에녹 씨 무대 선정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3: 업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참.

소리 질러 주세요. 더 크게. 우후. 갈게요. 1, 2, 3, 4. 멋쟁이 높은 패딩을 시대지만 어우

0: 200년 살고 싶어 200년 살고 싶어 천년만년 살고 싶어
1: 자 큰 박수 함성 다시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에녹입니다 와 아니 궂은 날씨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셨네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3: 네
2: 와, 무엇보다도 이 뜻깊은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고 약간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저 역시도 사찰을 좀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근처에 보면 집 근처에 진관사라는 곳이 있고요 흥국사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진관사에 가면 꼭 차를 한잔 시켜서 거기 아주 차 맛이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다음 곡은 에녹의 신곡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곡인데요 와 비가 정말 엄청나게 내리네요 네. 네. 제목이 노가라는 곡입니다 네, 제가 에녹이잖아요 네, 노가라는 여러분 이 음악에 한번 녹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즐거우셨습니까? 이제 환희의 마음은 잠시 가라앉히시고 축하 공연을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0: 왔죠?
1: 네.
0: 자, 우리 사내가 없어, 사내가.
1: 사내가.
0: 사내가. 시작. 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머리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14: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탑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탑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탑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6: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0: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4: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타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

0: 더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니까.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의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의력군의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구 이왕 임제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와 마귀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서 의심하는 곳이 곧 부처와 마귀이다. 그대가 만약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는데도 마음이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는 것을 밝게 깨달으면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어서 곳곳이 모두 깨끗하여 부처도 마귀도 없을 것이다. 부처와 마귀는 더럽거나 깨끗한 두 가지 경계이다.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깨닫는 자는 곧장 깨달을 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언제든 또 다른 법은 없다. 설사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어떤 것이 부처와 마귀냐? 부처 마귀 하는 건 말이죠, 말. 이름이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뭐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말이 어떤 뜻이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각자 모든 사람 스스로에게 있는 이뭐 근원이랄까 근본이랄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말을 듣고 있고 뭐 보고 있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하는 이렇게 살아있는 여기에 우리 근본이라고 할게 말하자면 있거든요. 말이나 생각이나 보고 듣는 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지만은 이거는 달라지질 않아요. 달라지지 않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달라진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우리 모든 사람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뭐 본바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불법이다, 불성이다, 본래 마음이다, 뭐 본래 모습이다, 뭐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딴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갖추어져 있다기보다도 어쨌든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있어야 이제 뭘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이제 우리가 뭐 선에서든 불교에서든 이거 하나를 이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요게 확인되고 이게 와닿으면은 어떤 뭐 다른 건 항상 뭐 우리가 생각 또 보고 듣는 거나 생각이나 뭐 자기 느낌, 기분, 감정이라는 거매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지만 요거는 그냥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항상 그대로거든, 이게.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이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방편으로 뭐 법이다, 본래 면목이다, 뭐 도다, 뭐 마음이다, 뭐 부처다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방편으로 붙이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 왜냐면, 어떤 뭐 이름을 붙을 때는 그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되고,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 아무 의미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뭐, 보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근본으로 다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게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게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요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깨닫는 것이고, 임재가 말하는 것도 뭐다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요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게 다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뭐, 평소에 뭘 경험하듯이, 뭐, 눈으로 보이는 거냐, 눈에 보이는 거냐, 귀에 들리는 거냐, 뭐, 손에 잡히는 거냐, 뭐, 냄새가 나냐, 뭐, 맛이 있냐, 이런 건 아니거든, 이게. 또,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경험이죠.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출세간이다. 뭐,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출세간이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한테 다 있는 거니까, 누구한테나 이렇게 명백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깨닫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요거 하나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걸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이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이제 깨달아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뭐 임재 얘기도 이제 이걸 가르치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와 마귀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서 의심하는 곳이 곧 부처와 마귀다. 이 의심이 일어난다는 건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뭘까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처도 나타나고 마귀도 나타난다. 왜 이런 거는 뭐 생각 속에서 다 모양과 이름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서 의심한다 그랬는데 뭐 뭘까 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을 하면은 뭐 부처도 있을 수 있고 마귀도 있을 수 있고 뭐 온갖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대가 만약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는데도

마음이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 그러니까 원래 아무 일이 없는데 어떤 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 나타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조화를 부려가지고 뭐 온갖 일들이 나타난다. 이제 말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 뭐 깨달을 수는 없고 하여튼 요거는 누구한테나 바로 지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늘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해할 필요 없고 이해 안 되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보면 이게 체험이 돼가지고 현실로서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이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이게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데,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뭐가 드러나 있는지를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면 소위 그 육건이라고 하는 거,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요 여섯 가지를 통해서 이제 뭘 경험을 하잖아요.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경험인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경험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렇게 경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근데 이제 그렇게 경험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게 없는 건 아니고 누구에게나 아,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도 여기서 보는 거고, 귀로 듣는 것도 여기서 듣는 거고, 그러니까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게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이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나 이제 요거는 그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알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해봐야 된다. 한번 체험을 하면은, 오, 이게 이제 현실로서 이렇게 딱그 자기한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로서 드러나고, 드러나지만 뭐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너무 다르고 생소한 거기 때문에 점점 이게 이제 조금씩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더 익숙해져야 이게 좀더 분명하게 돼요. 경험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뭐 뚜렷하고 이렇진 않고 잘, 그래도 뭔가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체험이 되었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인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생겨나는 게또 없다. 이거는 생겨난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생겨나는 게 없는데도 마음이 환상처럼 조화를 부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제 마음이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 말을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조화를 부린다는 사실을 밝게 깨달으면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어서 곳곳이 모두 깨끗하여 부처도 없고 마귀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깨달으면 여기에 통하면은 이런 뭐 분별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이죠. 하나의 경계도 없고 경계라는 건 분별되는 걸 경계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 할게 없으니까.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어. 법이라는 것도 이제 분별되는 걸 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삼라만상을 다 이제 만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뭔가가 분별될 때 그걸 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요걸 이제 법이라고 할 때는 이제 분별 안 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또 이름으로 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별 세계를 가리킬 때도 쓰고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가르칠 때도 쓰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어서 곳곳이 모두 깨끗하여 깨끗하다 이 말은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도 없고 마귀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도 없고 마귀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 깨달음도 없고 뭐 미혹함도 없고 뭐 뭐라고 할게

조금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요거를 깨달아서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그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 어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게 자기한테 요걸 깨달아서 이게 현실이 되면은 아무 일이 없이 본래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 뭐 경계라고 할게 없다고 해서 공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텅 비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그것도 이제 뭐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텅 비었다. 깨끗하다. 하물건도 없다. 응? 본래 무일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본래 하물건도 없다 하는 게 이걸 가르치는 말이거든. 또는 뭐 자성이 없다 이런 말 하게 돼요.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실체가 없다 이제 이런 말, 뭐 없다는 말이 주로 이제 이걸 가르치는 말이에요. 반신경에도 보면은 무 아니비설신이 무색승양미 촉법 뭐 없다는 말이 쭈루룩 나오죠. 이걸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지. 분별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살아있는 현실인 겁니다. 어떤 분별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고 하여튼 요게 이제 자기한테 한번 와닿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 자기 스스로의 본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지 내가 있다 이런 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생각이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겁니다. 뭐 사람이 있다지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거고 뭐 하늘과 땅이 있다지만 하늘과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거지. 여기서 하늘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땅을 땅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사람이라고 뭐 내가 어떻고 뭐 남이 어떻고 이런 소리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근본적으로 근본인데 하여튼 요게 생각을 할 수는 없고 본인이 한번 생각이 여기 통할 때는 이제 생각이 끊어진다 이제 그런 말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생각이라는 게 없으니까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와 마귀는 더럽거나 깨끗한 두 가지 경계다.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생각이고 분별이죠. 그는 이제 생각이나 분별이 있을 때 부처가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이 입장에서는 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에서는 이 입장에서는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눈에 뭐 보이는 게 없다, 귀에 들리는 게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 마음에서 깨닫는 것이지 뭐 눈에 뭐 보이는 것이 다 없어지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지고 이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반신경에도 왜 공을 말하면서 시공중 해놓고 이공 속에서는 무색수상행식, 무색승향미촉법, 무아니비슬신이 그런 말을 하잖아. 귀도 없고 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뭐또뭐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근데 부처 우리가 깨달은 사람한테는 뭐 눈도 없고 뭐 귀도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 눈이 있고 색깔을 보고 있고 귀가 있고 소리를 듣고 있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납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체험을 해보면 이게 현실이 되고 이게 진실이 되면은 하여튼 뭐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게 이제 현실로서 이렇게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생각으로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직접 체험을 하면은, 아, 이러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뭐, 코도 없고, 무슨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했구나. 하고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경험인 거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속일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속일은 우리가 직접 경험 안 해봐도, 말만 들어도 되게 상상이 되거든. 이해도 되고. 그래서 그게 뭐, 아, 저게 뭐 저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걸또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전혀 이제 납득도 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또 하여튼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거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보면은 그 이제 그런 말들이 경전에 나오는 뭐 반신경 거기에 뭐 얘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눈이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하는 그 말을 왜 하는지를 납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는 그냥 무슨 이론이 있고 이치가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깨달음이라는 건 현실이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평소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이제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치는 생활 속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거든. 그러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깥으로 보면 모르지만은 자기 내면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요 이제 임재가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 말은 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이제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체험을 하고 이게 현실이 되면은 사실 여기서는 뭐라고 할 게 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없는데 이제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조차도 이거는 뭐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말하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깨닫는 자는 곧장 깨달을 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깨달음은 항상 우리가 이제 도노라는 한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돈이라는 거는 갑자기 이런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생각 속에 있다가 분별 속에 있다가 그 생각을 해서 탁 벗어나는 경험이라는 건 순간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벗어난 그 경험에 익숙해지는 건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일단 그 분별해서 탁 벗어나는 건 그건 순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분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별 속에서는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단계를 둘 수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분별이죠. 근데 분별을 벗어나면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 1, 2, 3, 4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단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탁 벗어나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지. 분별 속에서야 뭐 우리가 그 무슨 선정 수행하는 거 할 때 사선, 팔정, 구차재정 이런 소리 하거든. 그러면 4단계 선정이 있고 8단계 선정이 있고 뭐 9단계 선정이 있고 이거는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이고 분별을 탁 벗어나버리면은 뭐 하나조차도 없는데 뭐 둘, 셋, 넷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는 거는 순간이고 탁 벗어나버리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더 이상 뭐 이러쿵저러쿵 할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익숙함이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이제 있는 것이고 분별을 벗어난다, 생각을 벗어난다는 건 순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도노라는 말을 하고 여기서도 이거는 뭐 도노라는 말을 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어쨌든 의미는 그렇습니다. 곧장 깨닫는 자는 곧장 깨달을 뿐이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여기는 변이라는 말씀, 한자로 이제 변덕 이랬는데, 곧장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음은 곧장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 그건 뭐 하여튼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사실이 자기한테 경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는 뭔가 점차라는 것이 뭐, 왜냐하면 분별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쪼갤 수가 있으니까, 점점점점이라는 게 이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수행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변화시킬 때는 수행은
다 단계를

말을 하거든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구원은 분별 속에서 계속 뭔가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불교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지, 분별 속에서 뭘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점차점차 달라지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분별을 탁 벗어나버림으로써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단번에 끝나버리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깨달은 그 현실에 자기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는, 그거는 뭐 이제 좀 다른 문제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 깨닫는 것은 자는 곧장 깨달을 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뭐 점점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언제든 또 다른 법은 없다.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그런 거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생각을 하는 말이고 이 자리에는 뭐 그런 거 저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별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는 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을 얘기할 때는 생각으로 분별해서 하는 말이고, 이 자리에는 뭐 그런 게 저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공부하는 사람은 한번 이런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뭐 아무 생각할 필요 없고, 자기가 생각을 벗어난, 생각이 끊어진 이 자리가 경험이 됐으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벗어나질 않고 또다시 생각으로 안 떨어지고 그냥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생각을 해가지고 따지고 헤아리고 이러면은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벗어나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이러쿵저러쿵 할건 없고, 이게 이제 이런 현실이 자기한테 현실로서 나타나면은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 그걸 이제 우리 육조 스님의 그 단경, 육조 단경 같은 데는 도노 돈수란 뭐 그렇게 표현을 해놨거든. 깨달음이든 수행이든 돈이란 것은 적합적인 것이지 거기에 단계를 두면 안 된다. 왜 단계를 두면은 그건 생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또뭐말 그것도 뭐 방편으로 이제 해놓은 말이지만은 이제 그런 말도 했죠. 하여튼 여기에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고 이게 현실로서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러면 그냥 여기서 보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역시 이제 익숙함이라는 게또참 묘한 면이 있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고, 익숙한 거는 생각하는 게 익숙한 거니까, 여전히 생각이 막 힘이 강해가지고, 계속 또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여기 익숙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되고 뭐 그러면 이제 계속 이거 봤는데 또 내가 또 생각 따라가면 또 망상이 떨어지는 거지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런 지혜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지 이게 근데 그걸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약간 어두운 들어가겠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꾸준하게 뭐 계속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힘이 들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체험을 해도 우리는 습관을 따라다니니까 이 자리는 뭔가 경험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은 사실이지만은 습관적으로 또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체험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런 거지.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것뿐이다 하는 거지. 근데 이것뿐이라지만 이것도 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 이제 안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요 감이 이제 조금씩 현실로서 이렇게 이제 힘을 가지게 된다 할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언제든 또 다른 법은 없다. 없다 없다 하는 거는 우리

반승회고 시공중 그다음에 그죠? 거기 보면은 뭐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순향비족법 무 고집멸도 무고집멸도지인 뭐무뭐뭐 생로 생로병사 무생로병사지인 뭐그뭐 하여튼 없다는 소리가 쭉 계속되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뭐 무소득 이무소득고 아니 우소득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이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뭐라고 할게 없거든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벗어난 하나의 그런 감인 것이고 그런 힘이라고 할수 있고 체험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고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기 익숙해지는 거 이게 이제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뭐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여기 이 체험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고 이 체험을 하면은 이제 요 조금 어쨌든 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뭐가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자기 현실감이 생기거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여기 자꾸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럼 뭐 나중에는 막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생각이에요, 생각 전부 다. 세상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뭐, 부처가 어떻고, 뭐, 전부 생각입니다, 전부 생각.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100% 다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깨달음은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요게 한번 자기한테 이렇게 분명한 현실이 돼야 요 힘이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 이게 현실은 힘이 있어요. 진실은 힘이 있다고. 이게 힘이 이렇게 딱 나와. 나오면은 요 힘이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게 이제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현실로서 힘이 딱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요 현실이 이게 탁 나와서 이제 이게 현실로서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이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에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진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생각은 힘이 없어요. 뭐 세속에서는 생각이 힘이 세다 그러는데 생각이 너무 중독이 돼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고 생각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고 자기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힘이 그렇게 강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오류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이게 이제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은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거기 때문에. 생각에 속으니까 이제 뭐 이게 뭐 잘못됐느냐, 바르느냐 이런 이제 망상이 또 나오는 것이고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은 이건 너무 분명한 일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에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저희가 이게 확실하게 하면 딱 나오면은 여기서 살 수만 있으면은 이제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각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거든. 생각에선 계속 뭐가 좋으냐, 나쁘냐, 손해냐, 이익이냐, 맞냐, 틀리냐 뭐 계속 그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삶도 삶이다 죽음이다 그것도 생각이에요. 뭐 살아있다 죽는다 뭐 병이 들었다 생각입니다 그것도. 이게 생각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생각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걸 그런 게 저런 게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게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언제든 또 다른 법은 없다.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 설사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허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외도들 중에.
불교에서 뭐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거는 수준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몇 차원이다. 그 사람들 대개 보면 차원을 얘기하더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한 뭐, 5차원쯤 된다. 그러면 다른 더 차원 높은 깨달음이 있느냐? 아이고, 그거 있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게 지 생각인 거예요. 그게 지 생각인데, 생각이 있으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벗어나버리면은 그런 것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이건데, 여는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습니다. 뭐 또.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임제가. 설사 이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분별 속에, 생각 속에서 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다다. 다른 말할게 없다. 여기에 통해서 이것이 작용인데 현실로서 이렇게 딱 발라가지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이다,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깨끗하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 이 자리에서는 뭐 그런 말도 없고, 그냥 이 일이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게 하나가. 다른 일은 없고,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누구한테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아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요게 자기한테 이게 이제 와닿지가 않으니까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깨어 있다고, 깨달음이라는 게 이걸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생각 속에서 사는 게 뭐냐? 꿈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해하고, 뭐, 이렇게 헤아리고 하는 거, 그건 꿈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깨어 있다고 하는 거지. 여긴 꿈이 없다고 하는 거고. 도인에게는 꿈이 없다, 이 말은 잘때 꿈을 안 꾼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생들은 뭐냐? 깨워서, 낮에 깨워서 활동할 때도 다 꿈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 요게 일단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여,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하게 법문을 듣는 자,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막히지 않고 온 우주를 관통하며 삼계에서 자유자재하여 모든 차별 경계에 들어가면서도 바뀔 수 없다. 한 찰나 사이에 법계에 뚫고 들어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말하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말하고, 아기를 만나면 아기를 말한다. 모든 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한순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 어디에서나 깨끗한 빛이 온 우주를 꿰뚫어 모든 것이 한결같다. 스님들이여, 지금 눈앞에서 밝고 뚜렷하게, 홀로 밝고 뚜렷하게, 요딱 요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이걸 뭐 억지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홀로 밝고, 홀로, 여기는 바깥이 없으니까 홀로라고 한 거죠. 밝다는 거는 명백한 일이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밝다는 눈에 보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명백한 현실이기 때문에 밝다고 하는 거예요. 홀로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바깥이 없으니까 남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나, 뭐 아니다, 밖이다, 이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하는 것이고, 밝고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밝고 분명한,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명백하고 분명한, 물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 눈으로 보이는 게 분명하지, 귀에 들리는 게 분명하지,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걸 깨달으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보다 이게 더 분명한, 더 1차적입니다. 더 분명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하게, 이런 얘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자, 뭐 듣는 것도 여기서 듣고, 보는 것도 여기서 보고, 뭐 생각하는 것도 여기서 생각하니까, 뭐 듣는 자라고 할 수도 있고, 보는 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생각한 자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하게 법문을 듣는 자, 이 사람은, 여기 이제는 이걸 사람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럼 방편으로 그렇게.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막히지 않고, 어디에서도 막히지 않아. 이거 안팎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히질 않아죠. 예. 막힌다는 거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을 때 내가 상대한테 맡기는 건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뭐, 맡기는 건 없죠.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맡기지 않고 온 우주를 관통해. 예, 온 우주를 관통해. 그죠? 뭐, 하늘의 별을, 예를 들어서 뭐,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관찰한다. 역시 여기서 하는 겁니다. 뭐, 현미경을 가지고 뭐, 이 세포를 관찰하고, 뭐,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무슨 분자를 관찰한다 해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커도 이걸 벗어나는 게 없고, 아무리 작아도 이걸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관통하며 삼계라는 게 이제 중생세계, 우리 이 세계, 중생세계입니다. 중생세계에서 자유자재, 걸림이 없어.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중생의 모든 세상은 이걸 벗어난 세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차별 경계에 들어가면서도 바뀔 수 없다. 모든 차별 경계. 뭐, 눈으로 보고 색깔을 차별하고, 귀로 듣고 소리를 차별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삼라만상. 모든 거기에서 전부 다 여기서 그런 일이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눈으로 보고 아무리 뭘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막히지는 않는다. 예, 여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이것은 이렇게 이게 항상 살아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차별 경계에 들어가면서도 바뀔 수 없다. 한 찰나 사이에 법계에 뚫고 들어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 이제 만나면 가지만 그 생각하는 거지.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를 얘기하고 또뭐 불상을 보면 부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조사를 생각하면 조사를 말하고 나안을 생각하면 아기를 생각하면 또 아기를 말하고 그뭐그 분별하고 생각을 일으켜서 뭐 뭐든지 못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중생을 교화한다 하는 말은 예, 중생은 분별 세계가 중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면은 모든 분별 세계 속에서 분별 세계에 물들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이게 명백하면은 이건 걸림이 없고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중생 을 교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생을 교환한다 그러면 또 생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뭐 교환하는가 이렇게 그건 생각으로 하는 말이고 중생 세계든 부처 세계든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으로 분별하면 그게 중생 세계인 것이고 생각의 분별을 벗어나서 이 법이 분명하면은 그 부처인 거죠 이게 말을 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 말은 온갖 분별을 하면서 살지만 항상 분별에 물들지 않고 늘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이 산다 이 말이죠. 한 순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말한 순간이란 뭐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디에서나 깨끗한 빛이 온 우주를 꿰뚫어 모든 것이 한결같다. 이게 분명하면은. 이걸 깨끗하다는 거는 여기 뭐 분별되는 거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그렇고 빛이라는 거는 이게 명백하니까 이걸 깨끗한 빛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깨끗한 빛이 온 우주를 꿰뚫어 모든 것이 한결같다. 그리고 이게 명백하고 분명하면은 꼭뭐늘뭐 온갖 경험을 하면서 살면서도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늘 이것 하나가 명백할 뿐인 겁니다.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2: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 의식으로 완성되는 한

중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2: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 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서찰로 역사의 찬란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예서문에서 법화 칠보탑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백암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 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법화경 신의 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오늘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제가 법회에 참석 안 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됩니다. 한 10여 년 동안 법회에 나가지도 않고 우리 절에서도 반말로 다 묻고 뒷방에 있지 그냥 아무 쓸데없는 산송장입니다. 그런데 이거 주지선님께서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법화 참법을 옛날에

천태지자 대사가 만든 그 참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참법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오긴 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 법화 참법이 아니고 법화경 신의 품이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의 품에 들어가기 전에 법화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전인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법화경 신의 품만 제대로 보면은 법화경 한 권을 28품 3권을 전체 다 8권을 전체를 다 본 것과 같습니다.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법화경 신의 품은 법화경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만을 이야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회를 제대로 하자면은 한 사람이 읽고 한 부분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한 부분 읽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자면은 오늘 몇 시간을 해도 다 끝을 못 맺힐 것 같으니까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보려고 확대를 시키는데도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어른 하여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라고 몰라. 여러분, 방편품과 비유품은 지난주에 했습니까? 비유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지금부터 한 1970년도니까 한 45년 됐나 한 5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때 불교신문에서 법화경 비유품만 보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미친 코끼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코끼리가 아무거나 다 밟고 다 떠받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마침 숨을 곳이 우물이 하나 있어. 그 우물이 마침 등나무가 나가지고 등나무 줄기가 우물 밑으로 쭉 쳐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나무를 타고서는 내려가다 보니까 밑을 내다보니까 독사가 세 마리 혀를 날라오면서 내려오기만 물라고 하고 있고 위에는 미친 올라가면 미친 코끼리인데 짓밟혀 죽겠고 그런데 우물을 쳐다보니까 우물벽에서 흰지와 까만지가 차례로 나와서 등나무를 갈고 갈거든요. 그럼 매달리고 가만히 있어도 떨어져 뭐 뱀인데 물려 죽겠고 올라가면 코끼리인데 밟혀 죽겠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물벽에서 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똑똑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 꿀도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꿀 받아먹는 맛에 내려가면 독사가 있다는 생각도 위에 올라가면 코끼리가 있다는 생각도 흰지 까만지가 그거 나무를 갉아먹다는 생각도 싹 다 잊어먹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콤한 맛에 취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1970년도 불교신문에다가 그것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답을 해달라고 신문에다가 광고가 아니고 정식 기사로서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눈도 얻었고 귀도 얻었고
기도의 한쪽 귀는 완전히, 오른쪽 귀는 그 완전히 안 들립니다. 오른쪽 귀가 약 70% 들린답니다. 그 눈은 완전히 0.1도 안 됩니다. 0.005밖에 되질 않아요, 이 눈이. 그러니까 사람을 봐, 아주 가까이 와서 혀 알아보지. 1m만 떨어져도 사람 얼굴이 어른어른어른하듯 보이질 않습니다. 다행인지, 오히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붙었지도 못하고, 보기 싫은 걸 안 봐도 되고, 듣기 싫은 걸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파경을 읽어보면은, 요게 지금, 여러분 한 장 받았죠? 제일 밑에 보세요. 21품인가? 21품입니까? 21품까지 보면은, 법화경 제일 처음에 서품이고, 그 다음에, 제9품인가 10품까지가 보면은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할 때 반드시 대고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고중. 누구를 대하여서 어떤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법화경을 설했느냐 하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 저 혼자 이야기하면 내 주장이지. 실제 그 경과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제가 그동안 뭐가 그 학교에서 20년 동안 법화경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로서 나눠준 겁니다, 이게. 서품과 11품부터는 대고종이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보살입니다. 그런데 방편품부터 제10까지는 대고중이 스님입니다. 즉 법화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대고중이 성문성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치다 해서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성입니다. 그런데 서품과 그 밑에 절반을 보면은 대고중이 보살로 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 경전이 성립될 때 어느 시대에 성립됐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 스님이라고 하면은 남방에 계율 중심으로 하는 남방 불교를 가면은, 아이고, 한국 스님들 대성불교 아니냐고 하면서, 그래서 대성불교라 하는 거는 주체가 보살이거든요. 근본불교와 지금 계율을 중심으로 남방불교라든지는 주체가 성문성입니다. 스님, 머리 깎은 스님입니다. 그래서 근본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바뀌어가지고 부파 불교에서 다시 대성 불교로 바뀌는데, 대성 불교로 바뀌면서 주체가 스님에서 보살로 바뀝니다.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여자니까 절에 다니면 가면 보살님, 보살님 하니까 내가 보살인 줄 알면, 천만의 말씀 보살이 아닙니다. 여성 신도지. 보살이라는 건 뭐냐면,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우리말로 하면 보리살타라고 읽습니다만은, 깨치기는 깨쳤대. 아직까지 중생의 인연을 조금 가지 남아있는 사람, 그게 보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중생과 인연을 끊어버리면은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기라.

저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연을 끊지 않고 부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을 보살이,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이 있는 덕에 우리가 부처를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중생이 위기에 빠져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등나무에 흰지가 까만지가 그 나무를 깔아 먹는다 그래서 흰지는 낮을 말하고 까만지는 밤을 말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나는 살아가면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늙고 늙으면 죽게 마련이라. 그래 흰지 까만지가 세월을 깎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독사인데 독사라는 것은 뭐냐면 삼독입니다. 탐진치. 이 삼독을 인해서 어차피 나는 지옥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 지옥에 떨어질지 내가 지옥을 갈지 천당에 갈지도 모르고 고통은 심하고 항상 짜증내고 항상 화내고 항상 찌그럭저그럭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 그런 고통이 많고 분쟁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하니까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깨치신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깨치버리면 부처가 할 일이 없어. 그대로 부처 갖다 내버려도 돼. 불상 구태의 법당에 안 모셔도 된다는 겁니다. 불상을 부처님 앞에 법당에다 모시려고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나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내 사회 내가 사는 내 주위 사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국토가 되고 내 사는 곳이 부처의 세상이 되게 하게끔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나눠지면 얼른 글을 할 줄 아는데 법화경이 총 몇 품이에요? 28품이죠. 그런데 여기는 21품까지 해놨거든. 왜 그렇게 했어요? 법화경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경전이 여시야문 일시불 제4외국 지수급고도원 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 내가 들었다는 건 내가 누구냐? 아란존자다. 그래 모든 경전은 아란존자가 듣고 아란존자가 설하는 것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후에 비로소 문자화됩니다.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성인의 말씀을 문자화하면은 그 성인을 모독한다고 해서 모든 성인의 기록이 없어. 그래 인도 고대사 기록이 없습니다. 전부 구전이지.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서 원시 21품이라고 합니다. 법화경 원시 21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처음 법화경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바로 뭐가 신의품에 하니까 여러분들 신의품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의품의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걸 요새 말하면 장자로 하면 요새 말하면 재벌이거든요. 재벌이 있어서. 근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어릴 때 아들 잊어먹어버려서 뭐 집을 나가버린 게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아들 어디가 찾느냐 아무리 찾아도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 그래 아들을 못 찾고 내일이나 올라나 모레나 소식이 있으려나 하고서는 항상 텐마루에 앉아가지고서는 밖에 대문만 내다보고 있었다는 게예요. 근데 그때 이거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아주 어릴 때 겨우 그런 배울 때 집을 나와버렸으니까 집을 잊어먹어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그 자책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흉년이 들어서 밥을 얻어 걸어진 지가 됐으니까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기도 밥을 잘 안 줘. 그런 흉년이 들어서니까
그래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돌이

하니까네 소문이 들으니까네 어느 마을에 가면은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밥을 쉽게 얻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거지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인지도 모르고 밥을 얻어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래 밥을 얻어 먹으러 가 보니까네 화려한 기와집이 엄청 고리장같이 큰 집에다가 대문도 겹겹이 쌓아가지고서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대문 밖에서 저 아니 어떤 게 생겼냐면 살 얼굴만 살 요래가지고 본 거지 엿본 게요. 보니까네 부자가 비단 옷을 입고 텐마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거든. 근데 마침 그때 그 부자 아버지가 설마냐 오늘은 소식이 설라나 하고 대문을 내다보고 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가 딱 눈이 딱 마주쳐 버려서 그래 아버지는 얼른 아들을 알아본 게요. 아 저기 내 아들이라고 여봐라 여봐라 해서 하고 하인을 불러 게요. 그래 하인을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네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사람을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억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네 틀림없이 이 사람이 날 잡아다가지고서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날 살리라고 막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깜빡 놀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 생각해 저 아들이 본래 내 귀한 아들이지만은 그러지를 오랫동안 그러지를 살다 보니까는 그러지 품성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하인을 다시 부릅니다. 억지를 끌고 오지 말라고. 대신에 너도 같이 그러지 모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거지 옷을 입고 그 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꼬시깁니다. 우리 저 바보도 흉년이 져가지고 다른 데 가봐야 밥을 잘 안 준다. 근데 저 부잣집에 가면은 밥을 잘 준다. 그러니까 우리 저 집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 꼬시기니까네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인을 따라서 부잣집에 갔어. 가서 가니까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한 가지 꾀를 부리는 게요.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사람으로서 아들인데 거지인데 가서 접근해봐야 접근이 말이 안 통해. 위선아 말 대화를 하려고 안 해. 그러지가 열등의식이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하인을 거지 옷을 입히가지고 가까이 가는 하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 부지런히 여기서라 마당 설고 변소 치우고 변소 청소하고 하면은 밥을 잘 줄이고 그렇게 하자 하니까네 그게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 집에 밥을 더 먹어 다니는 것보다도 한 집에서 변소만 치워 변소 청소만 하고 뭐가 그 마당만 썰어주면은 밥은 잘 준다고 하니까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비단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얼굴에다 먼지를 덮어 흙 먼지를 덮어 쓰고 옷도 일부러 더럽게 해가지고서는 거지 모양을 해가지고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가까이 가면서 우리 이 집에서 부지런히 일만 하고 마당 잘 설고 똥 잘 치우고 하면은 밥을 잘 주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보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아버지도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아버지하고 친하게 된 게 이제 그래서 친하게 돼가지고서는 차츰차츰 아버지한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친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서 친하게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다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너 워낙 착하니까 지금부터는 그 변소 치우고 똥 치우고 마당 설고 하는 거는 신출내기인데 주고 너는 내 방에 와서 내 방 청소를 해라. 요새 말하면 스님들 말하면 시자가 되는 게예요.

말하면 비서가 되고 개인 비서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 방 청소하고 아버지 방이 이제 마음대로 왈락탈락날락 하게 되고 이제 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것도 익어졌어. 그 익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비서도 개인 비서고 비서 시봉도 신출내기인데 주고 너는 조금 이제 내 신용을 얻었을지 간에 더 뭐 귀한 자리를 큰 자리를 가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창고 열쇠, 비단 창고 열쇠, 저거는 살도 열쇠,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열쇠를 넘겨주면서는 이것은 살 창고다, 이것은 비단 창고다, 이것은 무슨 창고다, 전부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 실제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또 익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아들이 또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착실한 하인이지 아주 아버지 대를 이을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계획적으로 아버지는 그 계획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됐어. 아버지가 늙어 죽을 때가 됐어. 그래 그 아들을 시켜가지고 장군 출신 장군 그리고 정치가 서상인 마을의 모든 정말 높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놓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아니고 그 장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 아들인데 어느 땐가 집을 나가가지고 거러지가 되어가지고 마음 자체가 거러지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이 거러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천한 거러지 신세가 되어버렸다. 근데 사실은 저기 내 아들이고 네 모든 재산은 내가 죽으면 저 아들한테 상속시키달라고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이야 그것이 바로 신의 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그러죠. 처음에 신의 품 하나만 잘 먹으면 법화경 전체를 안다고 처음에 거러지가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하인 두 사람인데 잡은지 끌려가려고 끌고 가려니까 악하고 놀리거든. 놀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깨치셔가지고 처음 21일간 그 부처님 경계를 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경계는 부처님이 깨치셔서 21일간 정해드렸다 하는데 정해드렸을 때 부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올라가서 하늘 천신들에게 화엄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화엄경을 설하는 게 아무도 못 알아들어. 깜빡 놀리기만 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부처라고. 부처의 세계는 부처지. 어째 우리가 감히 부처가 되느냐. 깜빡 놀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은 불교와 영영 거리가 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두 사람은 거지 옷을 입혀가지고 꼬시가가 와가지고 변소 똥 치우고 마당 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함경이라는 게요. 아함경은 착한 인연을 지으면은 착한 보호를 받고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인과응보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함경입니다. 그래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의 첫걸음이요 그게. 그 다음에 출입자제 아버지 방에 마음대로 왔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방등경이라는 얘기예요. 방등경 가운데 가장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이 해심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실제 해심밀경은 방등부에 속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 못한.

말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방등경을 쓰라는 것이 아버지 방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한 거기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쇠를 주고 이것은 뭐가 살창고다, 이것은 부지런한 창고다 가르쳐 준 것이 정말 재산을 관리를 마음대로 하게끔 넘겨준 것이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게요. 반야경. 그래서 반야경이 다 이거지 쓸 때 비로소 내 아들이다 선포를 해버리는 게요. 그런데 철저한 계급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을 넘겨주고 상속시킬 줄 장소에 바라문이 왔다 그러거든. 그건 뭘 뜻하느냐? 부처님 시대가 되면은 계급의 저 말하면 그 차이, 계급 의식이 조금은 완화된 시대거든요.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니까 인도 수상도 불촉 천인이거든요. 노예 출신이에요. 인도 수상이. 그래서 일개 부잣집에 상속을 하는 장소에 바라문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라문이 벌써 고개 숙이고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중에 상속을 선언한 것은 바로 너가 그러지가 아니고 너가 재벌 총순이라 일러준 거예요. 그래 이것이 오늘 이야기할 신의 품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화엄경은 대고 중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신들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랬거든. 화엄경은 하늘 신과 하늘 대고 중도 신들이요. 경을 설하는 것도 신들입니다. 화엄경 80권을 다 갖다 놓고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찾으면은 요런 데 딱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말씀이 적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신들과 보살들이 신들과 보살들을 상대로 해서 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화경이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법화경의 초위 법화치류라는 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화경이 일곱 가지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비유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법화경에서만 중생의 세계 제일 하인 거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부처가 되기까지를 계단 계단으로 일일이 설명해 준 것이 이 법화경입니다. 그런데 법화경 여러분 치료라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법화치료. 예, 뭡니까? 방편품의 화택의 비유. 신의 품에 방금 말한 이것을 탕아의 비유로 합니다. 탕자, 장자, 궁자의 비유. 부자 집 아들의 거지 아들, 장자, 궁자의 비유. 그 다음에 화성유품의 화성의 비유. 그 다음에 수량품의 어사의 비유. 그 다음에 법사품의 명주 보조의 비유, 계중 명주의 비유, 상수 속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아들이 거리적이 될 것 같으니까 보석을 상수 속에 숨겨줄 때 해서 계주의, 상속에 짜서 계주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초품의

약초의 비유, 부침물 약초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법사품 여러 가지 법사품에 보면은 어중보조의 비유, 옷 속에 보배 구슬을 숨겨줬다 해서 어중보조의 비유.

저를 걱정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열 사람 안에 되라는 얘기예요. 아마 2절에는 주지사님이 워낙 신심이 있어가지고 신도들을 볼 자비가 있어가지고 신도들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네. 방금 법화 치료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은 이거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나라 절을 뭐가 통도사나 법무사 같은 법회 한 번씩 하면은 몇만 명이 모입니다. 제가 통도사 갔을 때도 2만 명이 모이는데, 그리고 법무사 갔을 때도 한 7, 8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법무사 두 분을 가서 법문을 했는데, 이와 같이 수십만 명이 모여도 진짜 스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진짜 나에게 가르친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 고뇌, 이것을 부처님마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저거 과분한 소리 합니까? 법화경만이 그 많은 경전 가운데 법화경만이 이 일곱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일일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유와 인전. 여러분들 한글 잘 아시죠? 세종대왕의 한글을 제작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한문 경전을 유불선, 유교책, 불교책, 도교책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제일 처음 먼저 번역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는? 우리는 한글은 요새 뭐 나는 신기해. 요새 사람들 보면은 나는 우리 세대는 복사 시대를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무슨 한 구절이 나오면은 경전을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는 어느 경전 신수대장경 몇 권 몇 페이지 몇 단에 있다는 것을 전부 그걸 잘라가지고 노트에다가 붙여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 우리 시대는 복사 시대를 갑니다. 우리 이전의 선생들 교수들은 그땐 필기 시대라 전부 일일 필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무서운 선생이 김농화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강의를 하면 딱 들으면 석판에다가 그것도 정서가 아니고 초서로 막 하문으로 쭉 한 거 쓰는 거예요. 써놓고 바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초서로 쓰는 지금 무슨 자인지 몰라. 교수님 지금 무슨 자입니까? 하면은 집에 가서 공부해. 내가 다 일러주면 너 공부할 거, 너희들 공부할 게 없잖아. 그 필기 시대입니다. 우리 윈세 우회 교수님 필기 시대입니다. 우리 우회 선배들 다 필기 시대였고. 그래도 한문이라도 종이 경전이 생기고 난 후에는 그 종이 돈만 있으면 종이 경전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종이 경전마저도 없고 대나무 쪼가리다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한문 보면 책이라는 거 이래가지고 해놨거든요. 대나무 쪼가리를 엮은 것이 옛날에는 경이 그런 경이에요. 옛날에는 책이라는 것은 대나무 쪼가리 한 겁니다. 그리고 대나무 석이다 하고 나무 쪼가리다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 아직 내 버릇이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복사를 나눠준 게요. 보라고. 근데 요새 분들 보니까, 아유, 복사도 안 하고, 내가, 제가 서실에 간간히 나가는데, 그 보살님들이 많아. 그런 내가 배운 대로 무슨, 무엇을 설 것이냐 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서달라고 하거든요. 원장인데 서달라고 하면 서주는데 나는 몰라서 일일이 그걸 할 때 지금은 눈이 어두웠으니까 아니 못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쫓아 못합니다. 글을 써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신수대장을 몇 권 제 몇 권 누구의 저자를 이래가지고 찾아내는데 아 요새 젊은 보살들은 보니까네 핸드폰을 들고서는 거기다가 한글로 일쭉을 쓰니까네 뭘 단 꼭 하려면 눌린지간에 아 신수대장이 몇 장 몇 권 어디 몇 권을 쭉 한문으로 된 거 나오는 게요. 그걸 보고서 야 참 재주 좋다가 참 요새 사람 보기 많아서 저렇구나 하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가르침이 좋고 아무리 부처님이 뜻이 깊고 부처님의 원력이 대단하지만은 부처를 밑에 맨날 듣고서는 그것을 기억 못하고 다섯 달에서 쭈꾸꾸꾸 해서 후지실주당이 딱 버리고 하는 그런 업이 남아있는 한에는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입니다. 아무리 재벌집 아들이지만은 거러지를 돌아다니면은 거러질 수밖에 없어. 그 거러질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굳이 법화경을 설하시고 더구나 신의 품에서는 그것을 꼬지꼬지 일일이 다 그걸 해놨어. 그래서 아직 뭐 오늘 서품 비유품 방편품 비유품 오늘 신의품 제4지요. 앞으로 24품 남았으니까네 여러분들께서 주지선님이 이왕 뭐 못 살게 했으니까 어떻게 읽어보시고 의문이 나면은 주지선님이 질문을 하시고 또한 여기 오시는 법사님들께서도 법사님들께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 오니까 그렇지. 혹시 또 잘못 건드리면은 벌집 건드릴까 싶어 겁이 나서 안 해서 그렇지. 와서 친절하게 물으시면 다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뭐 몸도 자꾸 떨리네 이렇게. 더구나 우리 불교 신도들은 대부분 나이 50, 60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 허연 노보살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나 마나 내가 안 봐서 보나 마나 젊을 때도 혼자 나왔을 거예요. 남편도 안 데리고 오고 할머니 따라서 절에 한 번씩 가본 것이 그것이 인연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면 열반락을 못 이루는 게요. 부처의 세계 들어가지를 못해. 내 혼자 나오면은 대표 선수 하나가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올림픽이라고 그러지. 대표에서 아무리 잘해도 대표 선수 하나밖에 못 나가. 단 마라톤은 세 사람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나오지 말고 올림픽은 여기 올림픽 경기장이 아니니까네 여기는 절이라 절이니까네 어머니도 데리고 나오고 딸도 데리고 나오고 며느리도 데리고 나오고 손자도 데리고 나오고 그래야 아 몇만 명이 들어와야 그래도 그 뭐가 되지 부처의 나라를 이루든지 불국 정토를 이루든지 할 것 아니에요. 특히 젊은 분들은 지금 같이 맨날 대표에서 하나만 나오다 보면 나중에 제사밥도 먹는다 먹어. 여러분들 노보살님들 계시는데만 나는 어때요? 며느리 안 오면은 제사 지내기 싫어서도 절에 안 나간대요.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나간대요. 이게 내 소리가 아닙니다. 난 들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0: 올림픽 경기를 끝까지 하시지 마시고 대표 선수 교체도 해야 돼. 대표 선수도. 그러니까 앞으로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가정이 그대로 부처님 국토가 되고 내 이웃이 부처님 국토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님 앞에 나오는 귀하는 참뜻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 주지스님께서도 절로 마음이 푸근해지고 부처가 대기실도 부처가 되어버릴 그때는 그래 주시기 바라면서 두서 없는 말 그제 끝 마치겠습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예서문에서 법화 칠보탑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0: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0: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연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0: 상도
1: 남궁진의
0: 그런 열정.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추기 씨의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1: 아, 너무 좋았습니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김현도 선생님의 수은등이고요. 예. 제가 이제 1대1 미션 때 이지훈 형님한테 패배했던 곡이긴 한데 이 노래가 아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뭔가 오프닝의 느낌이 항상 들어요. 뭔가 문을 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2부에 문을 여는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까 그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 전주에 바바바바바바 이런 느낌이
2: 맞아요.
0: 진짜 뭔가 탁 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2: 갑자기 딱 주목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0: 잠깐만 내가 그때 그 영상을 그 너튜브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렀는데 졌다?
2: 졌어요.
0: 얼마나 잘 불렀길래.
2: 아, 진짜 지훈이 형이 너무 노래를 그날 너무 잘하셔서 너무 멋지게 열애라는 곡을 너무 멋지게 윤신혜 선생님이 열애를 너무 멋지게 부르셔가지고
0: 근데 결국에 탑세븐은 우리 충일 선배님이
2: 주셨다.
0: 예. 과정은 상관없어요. 결과만 좀 되는 거예요.
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0: 아니죠.
2: 그렇죠.
1: 좋습니다. 근데 이 김현정 선배님 노래 외에도 선배님들 노래를 굉장히 많이 또 하셨었잖아요.
2: 우리 뭐 다 그렇죠.
1: 하시면서 또 선생님들께서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2: 네네.
1: 또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 있을까요?
2: 물론 여러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얘기는 뭐 우리 영탁군이 뭐 약간 피카소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림을 뭔가 완벽하게 그리는 것 같다. 트로피카소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진성 선생님께서 대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1: 맞아요.
2: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좀 마음에 남아서 그게 칭찬이라기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으니까
0: 책임감이 느껴지고
2: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감사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0: 스피드오프를 하면 그런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 선배님들의 노래를 하잖아요. 저도 그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누구시오? 그 구창모 선배님이 선배님이셨나? 저를 보더니 아 나상도 씨 진짜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아 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4시간 동안 엉덩이도 안 부시고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와 리액션 그래서 나 노래 칭찬인 줄 알았는데
1: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0: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1: 그럼요.
2: 근데 나는 나상도 씨

0: 씨한테도 굉장히 많은 자극과 영감을 얻어요.
1: 어, 진짜요?
0: 저는 나상도 씨의 캐릭터도 노래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였어요, 저한테.
1: 어,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나는 발붙이고 노래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1: 저는 형님 요새 가만히 서서 노래를 못 불러요.
0: 그러니까
1: 가만히 서서 부르지 않으면 손가락을 까딱까딱해요. 이상한 생각이 생겼어. 너무 춤만 추다 보니까.
0: 그래서 제가 춤을 좀 추기 시작한 이유도 야, 저 친구도 저렇게 열심히 지금 네. 막 하고 있는데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좀 발을 떼고 네, 열심히 좀 뭐라도 뛰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1: 뭔가 은근히 결이 저랑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순위도 그렇고 약간 형 그 맏형인 것도 그렇고 네. 약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뭔가 있어요.
2: 자, 아, 좀 더 뭐 대가가 되실
1: 네,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예,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춘길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우리 춘길 형님 혹시 평상시에 팬분들과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0: 있겠어요? 저 없죠. 네.
1: 없죠. 네. 네. 자, 어떤 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만나볼 팬분은 이분입니다. 최현혜님의 사연입니다. 가수님, 입덕 계기가 한 편의 시트콤 같기도 하고 운명 같기도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작년에 어머니께서 미스터트롯 3를 보시더니 남궁진 씨의 열혈 팬이 되셨더라고요. 엄마가 콘서트에 가자고 하시길래 엄마! 20대의 트로트는 진짜 아니야. 난 밖에서 기다릴게 하며 버텼는데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행사장에 못 가는 내향형 엄마. 결국 못 이기는 척 나란히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콘서트장에서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오. 가수가 객석까지 내려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춤추고 즐기는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히 구경하던 중 유독 잘생기고 건실한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춘길! 야. 그날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팝송만 가득하던 제 플레이리스트는 춘길님의 노래로 도배됐고 이제는 단콘, 탑세븐 콘서트까지 혼자서도 씩씩하게 다니는 프로 홍콩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모녀는 아주 바람직한 덕질 품앗이 중입니다. 남궁진 그리고 춘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한답니다. 춘길 가수님, 저희의 20대 마지막을 가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PS 약간 덧붙여서 보내주셨는데 엄마가 네. 엄마가 내성적이셔서 본인 이야기하는 걸 엄청 부끄러워하시거든요. 사연 보내는 것도 반대하셨는데 엄마 미안이라고 읽어주세요라고 보냈어요.
2: 네.
1: 엄마 미안. 자, 이렇게 사연의 주인공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자,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자,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오, 애기시다.
2: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춘길 씨와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0대 마지막을 춘길로 가득 채우고 있는 29살 최현혜라고 합니다.
1: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근데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연 이따 깜짝 놀랐는데 네. 남궁진 씨 얘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네. 어머니께서 남궁진 씨 팬이세요?
3: 예, 팬이십니다.
2: 예, 어머니 잘 계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1: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네. 어머님과 따님이 한 가수 팬 이게 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갈라진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제가 지금. 예. 오. 근데 어머님께서 이제 남궁진 씨 팬이면 이게 보통 따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 남궁진 씨의 매력은 본인은 못 느꼈나요?
2: 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1: 여쭤보는 거죠.
3: 아니요, 매력을 못 느낀 건 아니고요. 이제 남궁리 가수님도 충분한 매력이 있으신데 이제 거기보다 좀 더 큰 매력이 이제 충길 가수님한테 느껴져서
5: 아, 정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2: 네, 네. 아, 감사합니다.
1: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0: 알리고 싶은 우리 춘길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1: 일단 뭐 잘생긴 얼굴, 성실한 키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건데.
0: 당연하죠.
1: 제가 이제 가수님의 매력을 가장 크게 느낀 거는 가수님이 팬들이 바라보는 눈빛이었거든요.
2: 스마트한
1: 그 눈빛에서 좀 진실을 읽었다 그래야 되나?
2: 아, 좋습니다.
1: 그래서 그 때문에 그렇게.
0: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춘길 가수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1: 요새 다이어트 되게
3: 다 소문 났구나.
1: 심하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지금 가수님 모습도 충분히 되게 보기 좋고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 이런 거 상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하셔가지고 저희랑 이제 계속 꾸준히 건강하게 춘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 네, 춘길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영상통화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마 제가 살이 좀 더 빠지면 그 모습이 좀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이어트는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지금을 계속 쌓아가면서 오래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혜나 씨, 네. 오늘 통화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와 또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0: 자, 오늘의 마지막 전화 연결 겨울 햇살님의 사연입니다. 춘길 가수님의 무대 당신의 이름을 보고 푹 빠지게 된 팬입니다. 경연 동안 응원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말자는 굳은 다짐을 했지만 전국 투어 부산 콘서트에서 라이브 하시는 걸 듣고 그 다짐은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은 오직 춘길 가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던 시기에 가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집순이의 내향적인 성격이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가수님을 응원한 이후에는 집에 있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춘길 가수님 스케줄을 80개 이상은 다 참여했더라고요. 가수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저에게 세상은 아직 살아볼 만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가수님께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질 수 있게 아낌없이 응원하고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가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는지 잘 모르실 테지만 생각보다 매우 깊이 온 마음을 담아 응원한다는 사실 한 번쯤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자분이십니다. 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준기 씨와 인사 시원하게 한번 나눠주세요.
5: 안녕하세요.
0: 부끄러움이 많으시네요.
4: 반가워요.
3: 아니 근데 아까 경연 동안만 응원하고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5: 아, 제가 성격이 하나에 빠지면 그러니까 거기 올인하고 다른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가수님한테 빠지면 제 삶이 좀 이렇게 흔들릴 것 같아서 경연까지만 좋은 분석을 드시게 하고 그만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0: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 결국에 무너졌어요. 네. 또 준기 씨 어떤 라이브를 듣고 그렇게 마음이 다짐이 와르르 무너졌나요?
5: 제가 부산에 살아서 그냥 가까운 데 오셔서 부산 콘서트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소원둥이랑 당신의 이름이랑 라이브를 듣고 라이브를 너무 잘하셔서
0: 라이브
5: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식적으로 그냥 그 자신들이 다 깨져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가수님을 응원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0: 아까 또 그리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5: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으로 나갈 하고 제가 전공이 생명과학이어서 제가 약학대학 혼입시험을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좀 몇 년 동안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0: 이제 마지막 문턴에서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좀 좌절감도 느끼고 아 제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제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되고 살짝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이제 가슴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을 채워줄 그런 노래 듣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고 되게 마음이 휴식을 취한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1: 사실 저희가 뭐 살면서 항상 고민을 안고 살잖아요. 고민이 없는 시기가 없어요, 살면서.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근데 또 우리 충길 씨가 말씀도 잘하시지만 고민 상담도 참 잘하세요.
2: 진짜
1: 요즘에, 예, 요즘에 겪고 있는 고민 있으시면 우리 충길 박사님께 고민 한번 털어놓으시죠. 명쾌한 답을 드립니다.
0: 가수님이 좀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더 도울 일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냥 가수님한테 응원의 한마디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3: 응원의
2: 본인의
3: 한마디.
2: 걱정보다는 또 우리 충길 씨를 향한.
3: 근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더 저한테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되고 저에게 위로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큼 저한테 예, 감사하게 들리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미약한 한 존재로서 여러분께 그렇게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예, 큰 기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응원의 말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3: 그리고 그럼에도 무언가를 더 이뤄내고 싶다면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항상 고민이 많고 어쩔 수 없는 삶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살면서 한때 제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정말 온 열정을 쏟아봤던 그 시간, 그 경험, 그것만큼 또 값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멋진 시간을 보내오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내시던가 뭘 하시던 간에 그때 그런 열정을 하신다면 어떤 것도 또다더 좋은 것도 해낼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인사 말씀 나누시고요.
3: 아, 오늘 전화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전화 연결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노래로 예, 응원 드릴 수 있는 그런 충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0: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여기까지 우리 충기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저 충길 씨는 혹시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혹시 뭐 하루에 이뭐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는 편이십니까? 몇번 정도? 네.
1: 안 하실 것
3: 생각보다
1: 같은데.
3: 많이 해요.
1: 진짜?
2: 생각보다 많아.
1: 안
2: 아,
1: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2: 그러면
3: 많이
2: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 검색하고.
2: 다음 코너예요.
1: 좋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 충길 씨가 본인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충길 씨에 대한 모든 것 모아 모아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2: 네, 이름하여 충길 퀴즈! 네, 문제를 잘 들으시고 충길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1: 자, 이 코너를 잘 하셔야 되는 게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2: 네, 맞습니다.
1: 시간이거든요. 충길.
3: 제가 맞춰야.
1: 예. 충길 퀴즈를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에 충길 씨가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충길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2: 네.
1: 다 맞춘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뭐, 0개를 맞춘다, 1개를 맞춘다, 3개를 맞춘다,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는
3: 아,
1: 거예요.
3: 네. 제가 맞춘 개수를 맞추시는
1: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셔도 돼요.
3: 아,
1: 예,
3: 알겠습니다.
1: 편안하게.
3: 예.
2: 자, 그러면 충길 씨 준비되셨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 초성에 네, 해당하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 어?
2: 춘길 비읍 시옷 섹시
1: 잠깐만요. 근데 초성이 좀 위험한 초성인데 잠시만요.
2: 올킬
1: 위험한 초성인데 그건 아니죠. 그건 예. 김일 씨.
2: 자.
3: 이거 뭐지?
1: 실제 기사 내용이죠. 실제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이고.
2: 자, 5초
1: 생각나는 게 없나요?
2: 드리겠습니다. 5초 드립니다.
1: 힌트 없나?
3: 보부상?
1: 보부상?
2: 보부상?
1: 예.
3: 바보상?
1: 바보상
3: 아, 이거죠?
1: 섹시킹
3: 와,
1: 변신?
3: 이거는, 야.
1: 자, 정답 오픈하겠습니다.

0: 아쉽습니다.
1: 반백살.
2: 반백살이라뇨.
1: 이거는 실제 기사.
0: 네.
1: 예, 기사를 갖고 온 거라서. 아, 반백살.
2: 반백살. 기자님 따로 면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백살이라뇨.
0: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자, 연리지대 간대요 글쎄. 어떤 영상이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까요?
2: 맞추면 되나요?
1: 예, 맞춰.
2: 간대요 글쎄.
0: 어, 간대요 글쎄. 어, 자신
1: 최근에 볼게. 조회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2: 본...
0: 아! 어? 아니!
1: 자, 오늘 최초로!
2: 잠깐만요.
0: 아니, 잠깐만요. 아직까지 지금 두 문제 중에 지금 한 문제도 맞춰
1: 정말 자신 있게 틀렸습니다.
2: 왜냐면 네. 여기는 경연에서 불렀던 문제고 네. 저기는 이제 스피노프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네. 거라서 아무래도 경연 때 조회수가 더
1: 그렇죠.
2: 잘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1: 야, 근데 2만 차이면 솔직히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0: 네, 굉장히. 네. 아, 약간 헷갈리는 문제로 일부러 또. 아,
1: 일부러 헷갈리는 문제를 준비해 주셨대요.
2: 네. 야, 이거는.
1: 아, 그럼 다음 문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지금 1등이 다섯 문제 중에 네. 두 문제 없어졌습니다, 지금. 네.
2: 어, 갑자기 승부욕이 발동돼서.
1: 자,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쉽지 않다.
0: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은? 자, 1번 가수 춘길, 나이.
1: 춘길 부인 뭐예요?
0: 2번 본명. 3번 춘길 결혼. 네, 4번 근황.
1: 5번 효자. 아닌 6번. 것이 하나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나를 골라주시면 네. 됩니다.
2: 6번?
0: 6번
1: 춘길 부인.
0: 부인.
2: 결혼 안 한 거는 다들 아시니까.
1: 예. 자, 춘길 부인. 자, 정답은?
0: 아, 와, 이럴 수가.
1: 여러분 유튜브 댓글 빨리. 자, 야 네. 연계 한 개 두 개로 바꿔주세요.
2: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저는 예. 아버지 성함으로 심지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효자란 단어가 없네요.
1: 오,
2: 와,
1: 야, 이렇게 세 문제 연속으로 맞춘 사람은 최초입니다. 최초.
2: 아니 미혼인데 왜 부인이 궁금한 거지?
0: 그러니까요.
2: 오.
1: 혹시 부인이 있나라고 쳐볼 수 있잖아요.
2: 아. 예.
1: 근데 효자인 건 다 아니까 검색을 네. 안 하는 거예요. 야, 다음 야.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게 어, 위험해요 지금.
0: 예.
1: 자, 네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0: 다음 중 춘길 씨의 입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 지금 예, 번호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입술 하나입니까? 아닌 게?
2: 하나. 누가 자기 입술만 이렇게 따로 보는지.
1: 그리고, 아니, 근데 다 다른 사람 입술 같아요, 지금.
2: 아.
0: 오. 아, 저는
1: 다섯 번째 입술은 삐진 것 같은데요?
0: 아,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사실.
2: 1번 하겠습니다.
0: 어, 네.
2: 1번 하겠습니다.
0: 1번. 정답.
1: 아, 맞죠? 오.
0: 네.
1: 이야, 드디어 한 문제 맞췄죠. 아, 자존심 회복했습니다.
0: 오, 제 입술 같더라고요.
2: 근데 이 중에 제일 이쁜 입술이 1번이었어요.
1: 아, 그래요?
2: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
0: 오, 네, 고맙습니다. 네,
2: 면담하겠습니다.
1: 일단 예,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다음 중 춘길 영상에 달린 댓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2: 아,
0: 발라드 투어.
1: 와,
0: 사람의 심장을 후벼파네요.
1: 아, 춤은 추가해 주셔요.
0: 네.
2: 사실 좀 아프게 들리지만
0: 네.
2: 2번은 없을 것 같아요.
1: 아,
0: 2번은 없을 네. 것 같다.
1: 2번.
0: 꼭 춤은 추가해 주셔요.
1: 오.
0: 2번으로 정하신 겁니까?
2: 2번 하겠습니다.
1: 자, 자 2번 틀리면 지금까지 참가자 중에
2: 그죠.
1: 이야. 청록담 씨의 영상의 댓글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오, 마지막에 네. 막판에 네.
0: 분발을 해주셔서
1: 그래도 두 개 맞췄습니다.
0: 네. 자, 여기까지 춘길 퀴즈 풀어봤고요. 춘길 씨는 두 문제를 총 두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두 문제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춘길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지금 유튜브 댓글 급하게 2222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네. 아마도 수정하는 거겠죠.
0: 아니 뭐 예. 평소에 검색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2: 근데 검색 끝.
0: 네. 많이 어려우셨을까요?
1: 대충 하셨나요? 어,
2: 대충 했나봐요. 네. 연관 검색어를 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1: 저도 나도 못 맞출 것 같아요.
2: 와, 연관 검색은 생각을 못 해봤네.
0: 네.
1: 오, 진짜 어렵다.
0: 예.
1: 두 문제, 지금까지 제일 적게 맞추신 분이 누구였죠?
2: 저요?
1: 예, 예, 예 본인이십니다. 예. 최고 기록 세웠습니다.
0: 아유,
1: 감사합니다.
2: 아마 검색은 제일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1: 예.
2: 아.
1: 한 번도 검색 안 했다고 얘기하고 거의 네 문제 맞추신 분도 계시고.
2: 아.
1: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춘길 씨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가수 활동을 한

0: 하면서 걸어온 길 돌아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과연 본인에게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글쎄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활동을 해온 그런 그냥 보여진 모습으로 치면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줄 텐데 어쨌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쨌든 팬분들을 위해서 했던 도전을 로 이렇게 또 무대에 다시 서고 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의미를 생각하면 90점 주겠습니다. 90점.
2: 90점. 네.
3: 90점. 제가 볼 때 100점입니다.
4: 저는 네. 200점입니다. 네.
3: 이게 그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 선배님보다는 뭐 연차가 아래지만 제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아예 수입도 0원이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되게 힘든데 그런 어쨌든 억겁의 시간을 버텨낸 것만으로도 저는 100점 그 이상입니다.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같은 그러니까 무명을 버틴 사람은 알 거예요. 더더욱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가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춘길로 처음 발매한 노래 제목이 인연. 다시 한번 그때 내 손 잡아줘. 억겁의 인연으로 만난 우리. 찰나의 스침이라 해도 우리. 제 손을 잡아준 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다시 이제
0: 맞습니다.
3: 일어서는 거예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춘길 씨가 따르고 싶은 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선배의 길을 따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1: 가수로서 뭐 롤모델로 삼는 선배님들은 너무 많지만 저희 이제 팬분들께서 제일 많이 말씀해 주시는 선배님이 진성 선배님이시긴 해요. 왜냐면 이제 진성 선배님도 이제 고생을 오래 하시고 그렇죠. 조금 뒤늦게 빛을 보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셔서 저도 진성 선생님의 모습을 많이 또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0: 자, 그리고 40년 뒤에 우리 또 춘길 씨의 모습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춘길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1: 40년 뒤에요?
0: 네.
1: 가능하다면 제 팬분들께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우리끼리 마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물리치료 좀 받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3: 그 춘길리.
1: 그렇죠.
3: 춘길리죠. 춘길리.
1: 춘길타운 하나 만들어서.
0: 좋네요. 그러면 그때 미래의 춘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3: 미래의 그 춘길리의 이장님.
0: 네.
1: 그때까지 건강하게 목소리 잘 유지해서 팬분들이랑 알콩달콩 노래 잘 불러드리고 즐겁게 지내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0: 저도 종종 놀러 가겠습니다.
3: 마을 회관에서 매일 노래하겠어요. 노래방에 갖다 놓고 엘프 갖다 놓고
1: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3: 어울리네요. 관리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마을에.
0: 저도 종종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자, 초대 가수로 좋습니다. 자, 나상도
0: 남궁진의
3: 쾌남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쾌남열전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1: 지난번에 한번 왔긴 했었는데 완전 너무 다 새롭게 바뀌어서 너무 새로운 시간이었고 좀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을 만큼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끝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제가 이제 우리 팬분들만 보면 갖는 마음이죠. 애가 타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장윤정 뭔가 불편한 친구.
3: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친구. 너무 불편하겠는데.
1: 장윤정 씨의 애가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춘길 씨의 라이브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3: 여러분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이든 저희가 마음으로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꽃길만 펼쳐지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춘길을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애가타.

0: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야,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누굽니까?
0: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1: 잘해야 돼요. 예, 유도합시다.
2: 유도합시다.
3: 유도합시다.
1: 유도합시다.
0: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어요.
1: 지금도 이뻐요.
2: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0: 아유, 아닙니다.
2: 야, 진짜 너무 귀엽다.
0: 아, 그때 귀여웠는데.
2: 네.
0: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2: 아유, 아닙니다.
1: 저는 옛날 사진 갖고 오면 거의 흑백 다음 세대거든요.
0: 아유.

0: 거의 그래요, 진짜.
1: 진짜요?
2: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3: 제가 해군에
0: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3: 네, 저 재입대.
2: 다시 태어나도.
3: 네, 다시 태어나도.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B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 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5: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0: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E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린 난봉 불성군하고 기린과 난봉새는 다른 짐승들과 떼를 짓지를 아니하고 척벽 촌주 나입신가 오기 직경이 한자나 되는 그런 크고 좋은 옷과 그 구슬이 그 직경이 한치나 되는 그런 큰 좋은 보주, 보배 구슬이 어찌 시장에 나돌겠는가? 아, 기린이라고 하는 짐승은 머리에 뿔이 두 개가 난 것이 아니라 뿔이 하나만 난 그런 아주 성스러운 짐승인데 그 나라 왕이나 천자가 성인이 출세를 해가지고 임금님이 되면 천자가 되면 그 기린이라고는 동물이 나타나고 성인이 아닌 무도한 사람이 왕이나 천자가 되면 어디에 숨었는지 깊이 숨어버리고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박에는 뿔이 하나가 났는데 그 짐승의 성질이 아주 어질고 성스러워. 그리고 난봉, 봉황새, 난봉새는 빛깔이 청황적백 오색이 찬란하고 그리고서 그 소리는 증상각지우 오음을 흙 아름답고 고우고 거룩한 음성을 지녔어. 이 새도 역시 그런 성현이 출세할 때에 한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참 상징적인 새인데 그러한 기린과 같은 그런 성스러운 짐승이나 그런 봉란새 같은 그런 좋은 새는 보통 짐승들하고 짝을 지어서 놀지를 아니요. 그리고 직경이 한자나 되는 그러한 좋은 옥석 옥과 직경이 한치나 되는 그러한 보배 구슬은 시장에 놔돌지를 않는다고 말해요. 누가 그러한 이 절세의 보배를 갖다가 함부로 시장에 팔로 나올 것이냐고 말이에요. 이 기린이나 봉란새나 이런 척벽 촌주는

무엇을 그것에다가 비유를 했냐 하면 차사거든. 이 일, 하늘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붙어서 있었으며 천지가 무너져 없어져도 그것은 무너진 때가 없는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부터서 있는데 태양보다도 더 밝고 밝기로 말하면 태양보다도 더 밝고 검기로 말하면 오칠보다도 더 검어 그놈이 클 때에는 온 법계 천지를 다 둘러삼켜도 오히려 부족하고 그놈이 작을 때에는 바늘로 꽂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을 수도 있어. 그놈이 밥 먹고 옷 입고 오고 가고 앉고 서고 눕고 또 슬플 때 울고 억울할 때 분을 내고 그러한 행주좌와와 시청언동하는 사이에 소소영영한데 그놈을 여일라야 여일 수가 없어.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소소영영한데 어떻게 그놈을 여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놈을 찾으려고 하면은 눈 한번 깜박할 사이에 자체가 없어. 육도 법계를 다 두루 찾아도 한 곳이 없고 그렇게 육도 법계를 다 찾아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눈 한번 깜빡할 사이에 벌써 행주좌와 어묵 동정하는 사이에 소소영영하다 말이야. 바로 이놈을 가리켜서 기린과 봉난새에다가 비유하고 척벽과 촌주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야. 그러한 천상천하에 짝이 없는 그러한 보배를 우리는 우리 모두는 낱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늠름 위광 혼태 그놈이 늠름한 그 위험스러운 빛이 이 끝없는 태허 속에 세차게 흐르고 있어. 그렇게 세차게 흐르고 있건만 천상 인간의 총부지어 천상과 인간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죠. 오늘은 계해년 삼동 안거 결제 날이고 오늘 10월 15일부터 내년 갑자년 정월 15일까지 100일 기도 입제 날입니다. 해마다 결제를 하고 또 해제를 하고 또 결제를 하고 해제를 연례 행사로 이렇게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결제를 하고 해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 습관이 되고 준례가 되어서 의례의 그날은 하는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별로 별스럽게 생각을 아니하는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결제를 맞이하고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또 석 달이 언제 지내간 줄 모르는 사이에 또 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나이는 한 살, 두 살, 5년 심전이 언간에 지나버리고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잡히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엊그제까지 여기에 방부를 드리고 공부를 하던 그런 신심 있는 그런 보사님이 벌써 이번 겨울철에 방부는 들여놓고 벌써 저승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신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해마다 갖는 행사라고 해서 아무 마음의 결심이 없이 그렇게 맞이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사라 하는 것은 호흡지간에 있어서 수만 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벌써 그것이 내생인 것입니다. 진리를 터득한 눈으로 보면 생사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깨닫지 못한 우리 범부에게는 분명히 생로병사가 있어서 정말 이 우리의 목숨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어서 1분 1초를 아껴서 정신을 가다듬고 화두를 들고 정진을 부셔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사회나 어떤 회사를 위해서 또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뜻 있는 일들이 많지만 내가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일대사보다는 더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일은 내가 아니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은 또 다음에 할 기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사 문제는 이 몸 받았을 때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대신 이것을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보살이 자비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불보살도 내 대신 해주시질 못하고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제자를 위해서 대신 해주지 못하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시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금생에 이만큼 몸을 받아서 이만큼 건강하고 여건이 이만큼 갖추어졌을 때 결정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를 모여놓고 죽음에 대해서 각기 자기의 소견을 말해봐라. 하루 죽음은 하루 동안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그 다음 제자가 대답하기를 죽음은 밥 한 끼 먹을 사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도 공부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한 제자가 나와서 죽음은 숨 한 번 쉴 사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를 하겠다. 죽음이 한 끼 밥 먹은 사이도 오히려 길고 더군다나 하룻밤 24시간을 잡은 것은 참으로 너무 여유를 두고 한 말이어서 정말 우리의 죽음은 숨 한 번 똑딱 1초 동안에 생과 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천하의 허망한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다고 하지만 파리란 놈은 파리채로 탁 한 번 치면 금방 날아다니던 것이 꼼짝도 못하고 탁 죽어버린데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를 못하고 사람도 금방 1분 전에 1초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웃고 썩내고 하던 사람이 1초 후에 금방
송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송장이 한 번 죽어서 송장이 되어버리면 이 몸뚱이는 10분 못 가서 벌써 내장이 버글버글 썩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몸뚱이는 4대 지수화풍 4대 물질로 모여서 배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몸뚱이를 임시 이렇게 이루어졌으나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의 소소영령한 이 한 물견은 그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서 모양이 없어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아무리 이 몸뚱이를 의사가 해부를 해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갈르고 해부를 해서 찾는다 하더라도 이 소소영령한 이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찾을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놈인데 참 그놈 한 생각을 놓쳐버리면 84,000 마구니가 벌써 들어와가지고 이 몸뚱이 주인 노릇을 하고 한 생각 돌이켜서 딱 정념을 가지면 84,000 마구니가 차츰 없이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정법을 믿고 정법에 의해서 한시 이놈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하면 이 몸뚱이가 바로 정법의 법왕이 거처하는 궁전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 놓쳐버리면은 이 몸뚱이 그대로 있는 채 마왕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를 마왕의 속으로를 만드느냐 대법왕의 궁전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한 생각 다스리는 데 달려있어요. 이 참선법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몸뚱이를 법왕궁을 만드는 것이고 극락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의 정멸궁을 장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제라 하는 것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법왕궁 정멸보궁을 갖다가 탄탄하게 어떠한 외적이나 마구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단속하는 그런 특별 공사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의 법왕궁을 이 정멸보궁을 각자 자기 손으로 건설을 해야지 남이 대신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보통 이런 사회의 집이나 뭐 궁전은 목수를 시켜서 돈을 주어서 만들면 되겠지만 이 정멸보궁은 부처님이 거처하는 이 정멸보궁은 자기가 자기 것을 지어야지 남이 못 만들어. 그래서 결제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 시비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 시비에 참견하고 시비에 말려들면 자기 법왕이 거처하는 궁전의 대공사가 늦어지거든. 1분 금생에 공부할 때에 1분 늦어진 것이 그것이 몇 겁, 몇 10겁, 몇 100겁 성불이 늦어져 버린 것이. 시간은 오후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1초가
눈 한번 깜박하는 일 찰나가 수십 백억 급이 늦어져 버린다. 그르쳐져 버린 것이다. 그 말이야. 수행하는 사람은 최상승법을 믿고 이 최상승 활구 참선을 하는 사람은 이 한 생각, 이 1초를 단속을 잘해야 한다. 한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한 생각 속아갖고 이 법왕궁이 정멸보궁이 마왕의 소굴이 되고 한 생각 삐끗해가지고 무량 생사 고해에 떠내려갈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렵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단속을 하느냐. 화두를 아무리 들려고 해도 의심이 간절히 나지를 않고 금방 이먹고 해도 입으로는 이먹고 하면서도 금방 그 이목고가 껍데기만 이목고고 속으로는 온갖 번뇌와 망상이 들어오니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앉으신 사부 대중도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파염기하고 유공각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생각은 망상이죠.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괴로운 생각이나 기쁜 생각이나 모든 어떠한 생각이건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각 터진 것을 두려워해라.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나는 그 생각 일어나는 것을 성화를 내지 말고 짜증을 내지 말고 일어나거나 말거나 일어났다 하면은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아이고 또 망상이 일어났구나 이놈의 망상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겠구나 그러한 등등의 생각을 내지 말고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퍼뜩 화두를 들어버려.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원각 대지가 낭연 독존하도록 탁 이렇게 단속을 해 가겠지만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이 원각 대지인지 알 수가 없거든. 다 뭐 우리는 화두를 거각하는 길밖에는 없어. 그 화두를 퍼뜩 화두를 거각하면 아까 일어났던 그 망상은 간 곳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리고 화두에 대한 알 수 없는 간절한 의심이 탁 통로하도록 그렇게 무슨 생각이든지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들고 또 화두를 들고 화두가 간절하고 아니하고 한 것도 따지지 말고 화두가 순일하고 순일하지 못한 것도 따지지 말고 다만 들고 또 그 화두가 희미해지면 또 들고 또 딴 생각이 들어오면 또 들고 그렇게 해서 일구월심하면 화두를 들려고 노력을 해도 화두가 들리지를 않고 간절하지 못하고 순일 무잡어지를 못하던 것이 한결같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어코 나도 도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과 모든 불조가 다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라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못할 것인가? 불보살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 불보살도 깨닫기 이전에는 나와 똑같은 범부였었는데 나도
정법에 의해서

목숨 바쳐서 한다면 나라고 왜 못할 것인가? 이러한 대분심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여법폭에 나간다면 결정코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체질로 들려진 때가 오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사들은 3년을 그렇게 알뜰히 해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니 그 거짓말한 죄로 혀를 10리나 빼 늘여놓고 그 혓바닥을 쟁기로 쟁기질을 하는 큰 발설 이경 지옥에 내가 떨어지리라. 이렇게 확연하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보살을 믿고 불보살의 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나간 사람이 어찌 그것을 추호라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참선은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이 목, 귀로 무엇을 들을 때 그 소리가 새 소리가 되었거나 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되었거나 애들이 떠들고 고함 지르는 소리가 되었거나 기차 소리나 전철 소리가 들렸거나 무슨 뭐 비행기 소리가 나거나 공장에 기계 돌아간 소리가 나거나 무슨 소리를 듣건 바로 그 듣는 바로 거기에서 이모고 누가 나를 칭찬해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나더라도 이모고 누가 나를 억울한 소리를 해서 속에서 이 오장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도 이목고 슬플 때도 이목고 괴로울 때도 이목고 이렇게 안입이 설진이 육근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이 여섯 가지 식이 발동을 할 바로 그 찰나에 화두를 더 들어보시란 말씀이요. 처음에는 아무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해갖고 무엇이 될 것인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이태 이렇게 철저한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결같이 해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든 면이 자꾸자꾸 개선되어가고 특히 자기의 그 고약한 그 성질이 어느새 자꾸 순화가 되어가고 옹졸한 생각이 하해와 같이 커지고 중생의 그 못된 탐진치 삼독심이 어느새 불보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승화되어 가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현저하게 자꾸 향상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평생을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정성껏 불공을 디리러 댕기고 기도로 하러 다니고 또 노래에 와서는 선방에 그렇게 철저히 다니고 그래도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들이 볼 때 영 그 고약한 그 성질이 고쳐진 것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나 아들들 눈에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절에를 다니시고 선방회를 다니시면서 참선을 하신데 어째서 그 저 못된 그 성격이 안 고쳐질까? 참 불교를 믿어도 헛 믿지 않는가? 이렇게 그 며느리나 아들 딸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참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도안 종래 불용선하고 저 언덕,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데에는 본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강물, 강을 건너서 저 언덕으로 가는 데에는 목선이나 똑딱선이나 무슨 배를 타든지 배를 타고 건너가지만 우리의 생사를 건너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가는 데는 무슨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다. 타년 대도 투장 아니다. 타년이 큰 길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장 안으로 길이 똑바로 뚫려 있는 것이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길에는 일직선으로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대도가 뚫려져 있다. 요연 원불 인타오여 그 길이 요연해서 원래 다른 것을 인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야. 부처를 인해서 부처가 깨달아 주는 것도 아니오 조사가 깨달아 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시간과 공간으로 거리가 없이 바로 길이 직선으로 뚫려져 있어서 면목분명 총일반이여 그 면목이 분명하다 말이야. 바로 무엇을 볼 때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총목벌이여 눈으로 무엇을 탁 보면 보는 그 찰나에 분명 그것이 면목 분명한 것이 총일반이여 모두가 다 똑같 일반이다. 백일 기도에 동참하신 보살님네는 설사 이 결제에 참석을 못하시고 댁에서 사신다 하더라도 백일 기도에 동참하시면 우리 이 삼동 안거에 방부를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꼭 이 용화사 선방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이 법당에 계신 그런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하고 그 생활 자체가 정진이 되고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철을 지내신다면 모든 업장이 바로 거기에서 다 소멸이 되시고 업장이 소멸이 되면 자연히 여러분은 크고 작은 모든 소원도 성취가 되실 것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소주 한잔 드시면서 근교팀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너 혼자 뭐 먹어?
1: 칡 먹는다.
0: 칡? 맛있어?
1: 자, 먹어보던지.
0: 뭐야, 맛 없잖아.
1: 칡 맛을 모르는 걸 보니 꼬마네.
0: 나 꼬마 아니거든. 됐고, 말랑 가지.
2: 어디?
0: 어디긴 어디야. 절 따라 전설 따라지.
1: 좋아.
3: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정선 정암사다.
0: 정암사?
3: 응. 정암사는 새 속에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다는 뜻인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작율사가 창건한 사찰이야. 그리고 진신사리를 봉안한 국내 유일의 수만호 탑을 보유해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으로 꼽히는 유서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선정암사로 고고! 신라 자작율사는 말년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강릉의 수다사를 창건하고 주석했죠.
4: 고요하니 좋구나.
5: 또 떠나시는 건 아니시겠죠?
4: 내 나이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생을 마무리해야지.
3: 그런데 며칠 후 한 스님이 급히 수다사를 찾아왔습니다.
5: 늦은 시간이지만 문수보살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4: 뭐, 어떤 말입니까?
5: 문수보살께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4: 갈반지라...
3: 이튿날 자작율사는 제자들과 함께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 갈반지로 향했습니다.
4: 이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6: 예, 스님.
4: 여기 태백산에 갈반지라는 곳이 있다던데 어딘지 아시오?
6: 갈반지요? 갈반지라는 곳은 없는데?
5: 아,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4: 그러게. 갈반지, 갈반지. 맞아, 그거야. 서두르자, 해지기 전에.
5: 아, 갈반지를 찾으신 겁니까?
4: 아, 분명 근처에 칡넝쿨이 있을 테니 그걸 찾아라.
5: 칡넝쿨이요?
4: 칡갈, 소반반, 땅지. 갈반지는 칡이 소반처럼 엉켜있는 곳이다.
5: 아, 네. 저기요, 저기 칡넝쿨이 있습니다.
3: 하지만 그곳엔 뱀 10마리가 똬리를 뜬 채 엉켜 있었죠.
5: 어쩌죠? 뱀이 저렇게 엉켜 있으니 다가갈 수도 없고.
4: 무슨 한이 그리 많아. 서로를 못 놀고.
5: 다른 곳을 찾아볼까요?
4: 아니다. 모두 화엄경을 독송해. 뱀들을 제도하자.
3: 그렇게 화엄경을 독송하자 구렁이들은 똬리를 풀고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자작율사의 꿈에 뱀들이 나타났죠.
7: 스님, 저희는 전세계 스님이었는데 수행을 게을리하고 시주물을 낭비해 뱀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저희가 해탈할 수 있도록 법을 뱉어주십시오.

0: 그리고 저희가 누워있던 자리에 금은 모아갈 수 있... 그것으로 저를 지어주십시오.
1: 자장율사는 7일 동안 설법을 베풀었고 뱀들은 모두 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칡나무 밑에서 금은 보화를 꺼내 성남원을 창건했죠. 바로 그 절이 지금의 정암사인데 자장율사는 정암사에서 말년을 보내며 입적하게 되었답니다.
2: 그럼 자장율사의 마지막 사찰이 정암사인 거네?
1: 오, 맞아. 그래서 정암사엔 자장율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어. 이 수만호탑 같은.
2: 우와, 엄청 크다.
1: 당연하지. 높이가 자그마치 9미터인데.
2: 근데 이 수만호탑에도 자장율사의 이야기가 담겼단 거지?
1: 어, 궁금하지? 그럼 이번엔 수만호탑 이야기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자장율사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3: 저기, 혹시 자장율사신가요?
4: 아, 그렇소만. 누구신지...
3: 저는 용왕의 신하인데, 용왕께서 자장율사를 뵙자 하십니다.
4: 아이, 나를요? 용왕께서 저를 무슨 일로...
5: 제가... 드릴 선물이 있어 모셨습니다.
4: 선물이요?
5: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어디든 탑을 세워 진신사리를 모실 수 있을 겁니다.
4: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져갈 방법이 없으니...
5: 그거라면 걱정 마시오.
1: 용왕은 도력을 발휘해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울진 앞바다까지 옮겨주었죠.
4: 바다는 건너왔는데 이제 이걸 어찌 가져오노? 이보시오.
6: 예,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4: 혹시 그 달구지를 빌려줄 수 있겠소?
6: 그럼요. 얼마든지 쓰십시오.
1: 그렇게 자장율사는 달구지에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싣고 정암사에 도착했습니다.
7: 이게 다 무엇입니까?
4: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이다. 그러니 어서 탑을 지어 모시도록 하자.
1: 그렇게 자장율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할 탑을 짓고 물을 따라온 옥돌탑이다 하여 수만호탑이라 이름 지었답니다.
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9: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0: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11: 스님!
12: 아. 아이고, 관세음보사.
13: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12: 기가 막혀요. 네.
14: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1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16: 자연식품.
14: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17: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막자응해태도연연하라 호련타출허공골하면

병원은 한거 입질에 전국에서 1등 수자 스님들이 다 이산 중에 정진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정무소에서는 이 항거

증진하는 수자 스님들을 잘 뒷바라지하고 무난히 해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진 대중 여러분들께서도 옆으로 돌아볼 사이가 없이 앞만 보고 증진해서 이번 철에 대과를 획득하기를 바랍니다. 입지여산 조향전이라, 입지를 뜻을 세우기를 태산과 같이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입지를 세워야 된다 이라. 그래서 앞만 보고 정결해야 된다. 그런데 막장 혜택 도연연하라, 혜택심을 내 가지고 해마다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든. 허련 타출 무공고를 하면은, 허공고를 하면은 허련이 허공고를 잡아제치면은 총몽무비 개괴선이라. 내 바라보는데, 내 들리는데 어느 곳 없이 다 기계선이 아닐 수가 없다 이라. 그러면은 이번에 하한 거는 원만히 성취한다고 봅니다. 일호지중에 한 트럭 가운데, 트럭이 가늘고 미세하잖아요. 치찰토이 무일하고 대천세계 삼천세계 이 찰토를 트럭 안에 다 갖다 여도 넘치질 않나요? 일구지 내에, 일구 안에 포 법계의 무변이라. 모든 법계를 일구 안에 다 포함시켜서 시켜가지고 가가 없다 이거, 끝이 없다 이거. 그런 도리가 우리 이번 한거 결제 동안에 해야 될 도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걷어내고 천산만사를 가지를 다 쳐버리고 오직 하도 일념으로만 정견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인인 각근하에 사람마다 다 자기 발밑에, 발밑에를 하면 그 발밑에도 있고 머리 위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기 자신의 청정본 해탈이라. 청정해가지고 본래부터 해탈대가 있어. 갱명 금일사 하면은 다시 한번 오늘 일을 갖다가 밝히자 하면은, 밝히면은 별유 일춘광이라. 별로, 별 세상에 한 봄빛이 비칠 것이다 이겁니다. 금일 결제 법문은 이것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네.
2: 대머리 또?
0: 관절 복음!
3: 버릴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2-8899 관절 고민? 관절 복음!
6: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원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7: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6: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7: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6: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8: 사찰 어디나 가장 고즈넉한 곳에 자리한 것이 선방, 즉 참선하는 방입니다. 참선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입니다.

0: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골을 면한다는 말은 참선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 불교 명상은 집중 명상인데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집중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도 들어오지만 그 생각보다는 화두를 더 집중하려고 하는.
0: 검약한 삶의 태도로 깨달음을 구하는 곳.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입니다.

0: 높이 570여 미터의 천등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안동의 명산으로 꼽힙니다. 이곳 산허리에 동정사가 기대어 있습니다. 잠시 선방을 나와 뜰을 거닙니다. 참선 사이에 심신을 쉬어주는 포행입니다. 천년이 넘는 수행의 전통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1: 절 뒤에 보면은 천등산이 있는데요. 천등산에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능인대덕께서 어려서부터 들어가셔서 수행을 10년 넘게 이제 하셨는데 그때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가 선녀를 보내서 그 도력을 시험하고자 했죠. 그래서 스님께서 뿌리치시고 수행을 열심히 더 하셔서 종이학을 접어서 날렸는데 그 종이학이 봉황으로 변해서 산 앞에 자리한 곳이 이제 봉정사가 된 거죠.
0: 이런 사연으로 작은 산 천등산에 작은 절 봉정사가 자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능인대사가 날린 종이학이 봉황이 되어 머문 곳이라 해서 봉정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2: 봉정사는 등재된 7개 그 사찰 중에서도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남북축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배치가 양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 그다음에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당이 있어서 양원 체제를 갖고 있던 것이 다른 사찰과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0: 봉정사 경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누구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1999년에 방문했던 영국 여왕도 이곳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죠. 숙였던 고개를 들면 비로소 도량이 펼쳐집니다. 정면에서 맞아주는 것이 대웅전입니다. 봉정사 대웅전은 조선 초기 건물입니다. 현존하는 다포식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정각이죠. 퇴마루는 사찰 정각에서 찾아보기 힘든 봉정사 대웅전의 특징입니다.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 건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불단 위에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삼존불은 용들의 호의를 받고 있죠. 이곳의 단청은 다른 사찰들과 사뭇 다릅니다. 고려시대 기법으로 중요한 회화 자료입니다. 삼존불 뒤에 그림은 아미타 설법도입니다. 아미타 설법도에는 본존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10대 제자와 사천왕 등을 배치하면서도 비율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봉정사는 13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해온 사찰입니다. 봉정사의 입구에 해당하는 만세루는 사찰의 중종으로 오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만세루는 지형의 경사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2층 누각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누각에는 무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구제하기 위한 법고, 문판, 모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사의 시간은 속된 삶이 무상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깨달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일상의 절제와 검약으로 이어집니다. 기꺼이 더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것은 물질보다 진리가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검소하고 절제된 일상이 산사의 가풍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봉정사는 작지만 작지 않은 절입니다. 이 너른 산세를 다 품고 있으니까요. 봉정사 극락전은 한국에 남아있는 고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극락전에는 목조관은 보살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 여러 개를 붙여 만든 이 목불은 119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대에 유행했던 장식적인 요소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머리 위에는 화려한 닷집이 눈길을 끕니다. 작은 지붕입니다. 이 때문에 닷집은 사찰 안의 사찰로 불립니다.

0: 극락전 앞에는 한눈에도 오래된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 말기 석탑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고려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봉정사는 다행히 임진왜란 때도 큰 피해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덕분에 산사의 원형과 천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영산암입니다. 영산암은 사찰 정각이지만 건물 형태는 조선시대 대가집의 형태와 구조입니다. 맨 위에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신 응진전이 있죠. 건물들은 마루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 유생들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1: 영산암은 일곱 개 산사 중에 유일하게 암자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봉정사 영산암은 본절과 멀지도 가깝다는 그런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런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직 봉정사 영산암만 포함해서 세계유산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0: 영산암은 불교의 유교와 도교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응진전 안팎의 다양한 그림들이 보는 재미와 의미를 더하는데 얼핏 보아도 민화적 요소를 가진 그림들이 눈길을 끕니다. 내부에는 한글이 적혀 있는데 19세기에 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나한상을 모시는 응진전에는 석가모니 불과 재화 갈라보살, 미륵보살 등 삼존불이 모시고

붙여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처님을 모신 내부에 유교와 도교풍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은 유교에서 선비를 상징합니다.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도 있죠. 이처럼 봉정산은 유불선이 어우러진 넓은 품의 산사였습니다. 새 속에 강을 건너 집착을 버리고 피안으로 가는 길라잡이였던 산사. 작지만 큰 절, 비워낼수록 채워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입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0: 얼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지나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저는 불교 회화와 단청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회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입니다.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면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어릴 적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불심이 깊었거든요. 어머니와 친가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가족 여행이라고는 늘 사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단청은 불교 건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궁궐이나 유교 건축, 관악 건축 등 우리 건축 전반에 사용되는 중요한 회화입니다. 과거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전통 재료와 기법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 차원에서 전통 재료와 시공법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이 되었고 지금 경복궁 흥복전 일대는 고종 당시 중건을 기준으로 전통 소재를 사용해서 복원단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전통 재료로 전면적으로 단청 복원하는 것은 이 흥복전이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전통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불화장 이수자로서 전수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수자들에게 배체법을 중심으로 한 작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체법은 말 그대로 뒤에서 채색한다는 의미의 기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앞면은 당연하고 비단을 기준으로 앞뒤 모두 채색하는 방식인데요. 정확하게는 앞뒤로 하기 때문에 복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맞습니다.

기법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뒷면에 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면에 두껍게 칠하지 않아도 깊이 있는 색감이 나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앞면의 색이 일부 박락되더라도 뒤의 색이 은은하게 비쳐 작품의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배치법은 고려불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초상화로 이어졌습니다. 선을 반복해서 그을 때입니다.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붓과 호흡만 남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가장 깊이 집중된 상태이고 저에게는 그 자체가 명상입니다. 결국 한 선 한 선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게 그대로 선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고 그 상태 자체가 선이고 명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붓을 드는 시간은 저에게 기도와 같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닮아 있다고 느끼고요. 붓을 놓지 않으며 제가 마주한 것은 단지 화려한 단청의 오방색이나 부처님의 형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천년을 이어온 전통과 오늘의 나가 만나는 뜨거운 기도였고 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지며 흩어졌던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이 전통예술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을까?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 그 답은 바로 치유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특히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는 그 사회다 보니까 몸도 그렇지만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아기를 낳고 호르몬 때문에 산후우울증도 저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힘들 때는 뭐 그게 불쑥불쑥 다시 나오기도 해서 제가 그런 거를 치유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접했을 때 불교 미술 또한 집중하게 되니까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겨서 그 현대인들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차분해집니다. 예, 그 마음이 밝은 거와는 달리 마음이 들뜨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들떠 있으면 차분하게 뭐를 못하는데 불화를 하신 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을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다 보면 선도 있지만 채색하는 거, 불화를 그리는 거 자체가 엄청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어느새 집에 갈 시간이고 집에 가기가 아직 덜 끝났는데 되게 아쉽거든요. 그럴 만큼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의 소리를 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하다 보면 정말 수행이 왜 옛날에 스님들이 불화를 하고 단청을 하고 조각을 했는지 진짜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심이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우울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선이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엇나가는데 엇나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안 하면 선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 화나고 너무 좋았던 들뜬 마음과 그 너무 착 가라앉았던 마음이 선에서 드러나지만 어느 순간 이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여여하다고 하는 그 세계에 가서 저희가 너무 들뜨거나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중간을 잡아줘서 그리고 계속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나아지고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그냥 마냥 웃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대상이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먼저 그 길을 간 분들의 그 발

자취를 따라가는 길인데 그분의 행동이나 했던 행위나 자비심이나 공덕이나 이거를 생각을 안할 수도 없고 저희 불교 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 이론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리기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가요.

0: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명상의 본질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능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선으로 하는 선명상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화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고 불화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습화라는 과정이에요. 그 말 그대로 연습할 습의 그림화자라고 해서 불화를 연습하는 건데 그 시작이 저희는 선을 긋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걸로 사불이라고도 하는데 백길사자 부처님 불 부처 불자 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을 불교에서 나오는 성인의 모습을 베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 외곽만 따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불을 함으로써 그 대상의 공덕과 그리고 제 마음을 붓끝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선명상의 한 방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화를 이용한 선명상 시간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불화는 저희가 선 종류가 있어요. 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을 우선 자세랑 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는 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는 이렇게 꾸부정해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 꼿꼿해도 안 돼요. 대신 또 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다서 이거는 직선을 유지하고 그대로 한 요 정도만. 예. 너무 이렇게 목 거북이처럼 빼지 말고 이거를 이게 허리도 숙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약간 비스듬히 하고 이거는 손은 왼손은 이렇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말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종이가 준비가 됐죠? 네, 그래서 손을 붓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자세는 됐고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요. 네, 그리고 목이 안 나오고 허리랑 일자가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불화선은 크게 철선묘랑 정두섬이라는 그 선이 있는데 철선은 그 말대로 철사 같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일정한 선이고 그리고 그런 선하고 그리고 정, 못, 머리, 쥐, 꼬리 같은 선이 있어요. 저희는 동양화랑 다른 거는 동양화는 손맛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이 두껍고 얇은 거에 그 동양화의 맛이 있는데 저희는 똑같은 철선을 이용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힘을 줘서 붓끝을 모은 다음에 그 탄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짝 빼면 점점 얇아져서 쥐꼬리 같은 모양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동그랗게 해서 오금을 준 다음에 똑같이 힘을 주고 그 탄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불화는 붓끝에 있는 탄력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모을 때마다 숨을 멈추고 하는 거고 다시 붓끝에 찍을 때 다시 이게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붓은 어떻게 잡냐면 우선 중봉으로 잡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세 번째 손가락을 중지로 이렇게 받쳐요. 그래서 요렇게 돼서 웬만하면 선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중심을 그대로 해서 손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요기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손목을 당기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이거는 가만 냅두고 이걸 기준점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철선은 저희가 누르는 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요 정도 압력을 줬으면 얘가 힘을 더 줬다, 덜 줬다 하면 이게 굵기가 두꺼웠다, 얇았다 하는 거니까 같은 힘을 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 팔꿈치를 당기면서 중봉을 유지하면서 예,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철선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 때 숨을 멈추고 붓을 내려걷고 다 근 다음에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선이 삐뚤어져서 저희가 엄청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서 그어야 됩니다. 자, 자,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이제 멈춘 다음에 딱 붓을 누르고 예, 그 힘으로 쭉 팔꿈치를 잡아당기면 됩니다. 속도도 너무 빠를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마음이 약간 흔들리면 붓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명상이랑 같은 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그 붓끝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그 중간에 쉬어도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쉬기 전에 한번 하고 참고 내리고 그 다음에 쉬어보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예. 숨을 쉬면 흔들려요. 집중해서. 이게 기본이지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지금 이제 정두섬이 선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걷지만 지금은 붓끝에 힘을 더 주세요. 그리고 이 팔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중간은 철선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몸머리 같지만 중간 몸은 철선처럼 같은 힘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떼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들어올리면 붓이 얇아 선이 얇아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팔꿈치로 당기고 어깨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딱 집중해서 숨 참고 딱 누르고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누르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먼저 사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교 성인의 모습을 선으로 베끼는 거죠. 예, 그러면 수파는 뭐였을까요? 네, 불화의 기본이 수파, 또 선이고 사불도 같은 거예요. 예, 저희는 불화는 이게 단계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거로 가지만 사불은 그 기술 연마도 있지만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그 성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있고 연부를 하면서 계속 그 인물에 대해 생각하는 그 명상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게 다잡고 안정화시키고 평온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불할 대상은 처음이니까 간단한 거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장을 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 선제동자라고 하거든요. 예, 선제동자라고도 하고 남쪽에서 이렇게 선지식을 맞아서 남순동자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 저희 불교의 성인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지만 이분은 화엄경에 나오는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리지만 두려움도 없고 용감하고 알고 싶어서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쫓아가면서 구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찾아가면서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선제동자랑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이 선지식한테 가서 좋은 말 듣고 하면서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렇게 선제동자가 등장하는 거는 저희 입법계품에서 28선지식인 관음보살을 만날 때예요. 관음보살을 만나면서 이렇게 저 구도를 묻는 건데 그래서 그 장면 묘사된 게 지금 우리가 많이 고려불화로 유명한 수월관음 암석에 뭐 대나무가 있고 뭐 그런 뭐 길상좌라고 해서 그런 풀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그 도상화한 게 수월관음이 있고 수월관음을 향해 이렇게 구도하는 모습이니까 보통 수월관음이 있을 때 이 조그마한 이 시선이 맞닿는 데에 선제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장식도 많지 않고 우리 내 모습과 같으니까 선제동자를 이번에 사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종이 붙이는 걸 하고요. 저희가 명상하고 명상을 하면서 향을 먼저 맡으면서 명상을 좀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거예요.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선제 동자의 그 공덕과 그 구독길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마음에서 위로받고 싶은 거, 그런 것도 떠올리셔도 돼요. 그냥 하면서 붓끝에 자기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그게 집중하는 게 명상이니까 그 마음이 불안했을 때, 뭐 아니면 저희가 뭐 외로울 때, 아니면 되게 괴로울 때. 이때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어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종이랑 먹물이랑 붓만 있으면 도안이랑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감이 필요 없어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다양하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불화에서 명상으로 접근을 하려면 요 사불 수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도안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 밑에 도안은 가만히 두고 위에 있는 얇은 종이, 그냥 필방에 가서 순치라고 하는 얇은 종이를 사시면 되는데, 그리고 종이를 사서 이 도안보다 약간 크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이는 만졌을 때, 양쪽을 만졌을 때 매끄러운 게 앞입니다. 매끄러운 걸로 붓을 하시면 됩니다. 붓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사볼할 때 쓰는 거는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는 얼굴을 표현하는 면상필이라고 하는 이 얇은 붓입니다. 채색필이 아니고 얼굴이 그 묘사가 가능한 그 얇고 긴 붓을 사시면 습화하실 때 좋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이를 고정시켜 주세요. 쭈글쭈글하게 하시지 말고 반듯해야 선이 그 종이에 울지 않고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 아로마 테라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랑 코랑 그러니까 뭐 청과 호각까지 시각까지 해가지고 하시면 더그 명상이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냥 후 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위로 쓸어 주세요. 그러면 뜨겁지 않거든요. 다 하셨으면 이제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향을 맡으면서 침향이 마음을 더 차분하게 해드리거든요. 이거를 손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근데 눈은 감는 게 좋고 처음에 숨쉴 때는 이 가슴까지 코로 이렇게 될 동안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만 쉬어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입으로 살살 내뱉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제 입으로 조금씩 내쉬면 됩니다. 소리 안 나게. 본인만 소리가 나게. 이제 눈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호흡에만 집중을 하시고 이제 그림 그리면서 이 호흡을 같이 할게요. 저희가 생각이라는 게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선의 한 방편은 이 잡념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시지 말고 생각이 떠오르면 아 떠오른다 생각하고 이걸 내가 왜 자꾸 이 생각을 하지 하지 말고 이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내 자신을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생각이 떠오르네 그러면서 아 다시 붓꽃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힘들었거나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이 붓꽃에 집중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선제동자의 이 구도하는 이 마음과 내가 불도를 알고 싶고 선을 알고 싶고

하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싶은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염불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선제동자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한선 한선 마음속에 떠오르시면 되고, 그리고 선은 아까처럼 힘을 주고 경두서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얇은 선으로 얼굴을 뜨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이렇게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동안에는 말도 하시지 말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고 붙잡지 마세요.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가 붓끝에 다시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불화를 잘 그리기 위한 연습파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아주 간단한 재료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돌릴 때도 요거를 기준으로 요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돌리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해도 되지만 보통은 요거를 이 팔의 회전 근개는 고정돼 있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옆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가고 위로 갈 때도 이렇게 내리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정해 두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그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붓을 했을 때는 숨을 멈추고 붓을 뗐을 때 쉬시고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선의 모양이나 두께는 웬만하면 그 이 밑본, 초본이라고 하는 이 밑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할 때는 보통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먹물이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손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오른손, 위에서부터 아래. 이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마음을 위안할 수 있고 차분하게 평온하게 만드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면서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흘려보냅니다. 다시 북구트로 돌아오면 돼요. 이 선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선명상입니다. 염불을 하셔도 좋습니다. 선재 동자의 원력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도 좋고요. 형식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끝에 있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사라집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지 세 시간이 지났는지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그리는 동안 내 마음도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하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선으로 하는 선명상은 사불이라는

0: 같은 거를 이용하는 명상인데, 명상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아보기 때문에. 뭐 사경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경을 베끼면서 경 내용을 익히듯이. 그리고 저희는 불교 대상을 그리면서 그 인물에 대한 공덕도 생각하고, 특히 얼굴을 그릴 때는, 부처님 얼굴을 그릴 때는 내가 부처님이 된것 같이 자비심도 느껴지거든요.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집중을 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았어요? 네. 집중을 하면 뭐 어느 순간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눈 깜짝할 때할 동안 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제동자 한 분이면 한 30분 정도면 되니까 본인하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명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명상하면 화두를 드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종이랑 도안이랑 붓이랑 먹물만 있으면 되는 이거를 선으로 하는 선명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1: 마음이 약간 평온해지고 잠잠해지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0: 그래서 붓하고 호흡하고 같이 가는 그 느낌이 있으셨어요?
1: 네,
0: 네.
2: 붓하던 마음이 붓하던 집중되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0: 그러면 호흡도 같이 하셨어요?
2: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안 되는
0: 처음이라 그러신 것 같고요. 그 잡념이 떠오를 때도 있었죠.
2: 네, 계속.
0: 네,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구나 하고 보내시고 다시 집중을 하신 거예요? 아, 아주 잘하셨네요. 네.
1: 특히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하니까 더 잡생각도 많이 안 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것 같아요.
2: 제가 잡념이 많은 편인데 차라리 일정하게 그런 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에 비할 수 있는 시간이
0: 집중이 안될 때는 선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예,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선이라는 게 이게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마음을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선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이 사불수행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1: 요즘 일 때문에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림 그리면서 요즘 최근 중에서 가장 생각 없이 선을 그렸던 것 같고, 네, 처음에는 저도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좀 흐트러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좀 호흡하면서 집중해서 왔다 갔다.
0: 뭐 회사 일도 하면서 떠오르셨나요?
1: 처음에 좀한 생각하다가
0: 네.
1: 이제 나중에 집중하니까.
0: 선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마음을 자꾸 다잡게 되죠. 네. 그러면 호흡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요번에는 눈을 뜨고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향도 피고 음악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선제동자 한게 저희 완성한 이 대상에 대한 그 집중만 하겠습니다. 우선 눈을 크게 뜨지 마시고 선제동자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 대상이 했던 구도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렸을 때 일어났던 마음들 그리고 내가 위안을 얻었던 그 모습, 치유를 받았던 그때 그 그렸을 때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자비심의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또 들숨과 날숨을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 바로 내뱉지 말고 머물렀다가 이게 뱉을 때는 정말 살살 예, 조금씩 내뱉으면서 속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 나쁜 기운들을 다 뺀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뱉어내세요. 예. 그리고 선제동자를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그리고 평안했던 그 마음, 집중했던 그 모습, 자기 그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구도자였던 선제동자를 한번 떠올리시고, 나도 이거 구도의 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화를 그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붓끝에 맺힌 흔들림을 지켜보고 그 흔들림마저 평온으로 바꾸어가는 인내의 과정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손이 삐져나가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붓끝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 고요한 순간을 잊지 마세요. 오늘 붓을 쥐고 머물렀던 그 정직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꽃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선명상의 길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움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움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곧은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운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 자락에 아기자기 모여 앉은 운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운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4: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3: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정비리세득 세종정자심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떠나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세중정자심이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정은 깊어지는 것이다. 일보행인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인간의 세상을 걸을 때마다 처처현화음이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간 세상 그곳이 곳곳마다 다 화음을 놔두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마가다국의 보리도량 보광명전에 앉아 계셨어요.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열 가지 삼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을 열 가지로 특정해서 화엄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열 가지 삼매라고 해서 삼매가 열 가지가 있다, 열 가지 뿐이다, 뭐 이래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절에 다니신 분들은 다 익히 아는 말이지만 삼매라고 하는 말은 정에 든다는 말이에요. 정에 든다는

말은 산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산란하게 되는 과정에는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산란하게 되죠. 따라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지혜의 근원입니다. 불교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마음 바탕이 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따라서 불자라고 하면 그 삶 속에, 그분의 삶 속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작용하는 모든 것을 삶이라고 하지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나의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형식이나 내용이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삼매입니다. 절에 와서 경전을 읽고 독서를 하고 도반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삼매, 정, 그러면 그것은 스님들의 영역인 것으로, 스님들이 수행하는 분들의 몫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단계나 수행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삼매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그걸 삼매라고 그러고 정이라고 그럽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아득히 먼 딴 세상에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로 대화하고 있고 서로 부대끼고 있고 서로 협력하고 있고 서로 어울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태도 같은 것을 정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삼매나 정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내 마음의 바탕을 몇 가지로 특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바탕을 어떻게 몇 가지로 특정할 수 있어요? 시시각각 어느 상황에 처하든 한 번도 그 상황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데, 살면서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다양한 경우가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모여있는 그 흐름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떻게 정이라고 하는 것이 열 가지로 특정될 수 있겠습니까? 특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정품의 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바탕이 되는 것을 열 가지로 묶어놓은 건데, 십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수이기 때문에 원만한 수인 거예요. 십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라는 게 아니고 열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특정되어
있는 겁니다.

보살의 행원이나 나의 삶의 원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어가는 모든 것을, 그것이 실현되어가는 모든 것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법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십정이라고 그럽니다. 십정. 너무 많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원만수로 십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 때 다 차별 속에서 살지요. 항상 차별 속에서 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어제 봤던 그것과 오늘 본 그것은 다른 겁니다. 왜 다른가? 왜 다른가? 그것을 보는 뇌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는 뇌가 달라졌어요. 어제의 상황, 어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뭐 연기적 상황 그러는데, 어제 볼 때의 상황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배 부를 때 보는 흰 쌀밥하고 배가 고플 때 보는 흰 쌀밥은 다른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갖지 않은 우리의 작용, 한 번도 갖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차별로 보지 않고, 차별로 보지 않고 있는 그것대로 보는 그런 안목, 토대, 이런 것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많고 적고, 또 뭐, 순수하고 잡된 것이고, 비슷한 것이고, 온전히 다른 것이고, 뭐, 저거는 나와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저거는 나와 인연이 없는 것 같은 것이고, 아, 이거는, 지금 무르익어 가는 것이고, 아, 이것은 없어져 버린 것이고, 이런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수도 없는 차별을 차별로 낱낱의 것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경계의 차별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용은 백천 가지로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차별이 극복이 되고 차별상에서 벗어나서 말이죠, 바탕이 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갖다 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바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 바탕을, 나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아,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아, 나는 어떤 것에 조금 특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아, 나는 뭐 이러이러한데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를 구분해서 특정해서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건 모두가 다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를 그렇게 특정해버리는,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개념화한 자기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화된 자기는 아닌 거예요. 바탕은 그렇게 개념화되지 않은 것을 바탕이라고 그럽니다. 그 바탕은 우리는 고요한 것이고,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바탕은 내가 특정해서 무엇을 알아차려버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바탕은

차별 그 이전에 고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요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 속에서 나를 작용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그것을 삼매라고 그럽니다. 삼매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삼매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속에 내가 만들어가는 고요, 내 개인적인 차원의 삼매 정의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나하고 뭐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생명, 나하고 다른 사물, 이런 거하고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삼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떠나서 본바탕 그 자리에서 이해되는 삼매, 이런 정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초점을 두고, 내 마음에 초점을 두고 내 마음에 집중하거나 내 마음에 몰입하는 그런 삼매는 굉장히 지엽적인 삼매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내 개인에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내 주변의 것들, 예를 들어서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 내 도반, 우리 국민, 우리 인간, 인간을 비롯한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광범위한 어떤 기세관, 이런 것들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대상과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본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와 세계와 통합을 해나가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삼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일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신드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 저 법사 스님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많은 신통한, 여러분이 가히 생각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정신세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드롬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되게 그렇죠? 대답을 누가 하셨는데 저분이 대표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런 신드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상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심오한 정신이고 어떤 것이 뭐 1m 정도 깊이에 있는 심오한 거고 어떤 것은 2m 정도 깊이 있는 생각이고 어떤 것은 3m 정도 깊이 있는 생각이고, 우리의 정신세계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10정품에서 10가지 삼매를 얘기하니까 첫 번째 삼매를 이루고 나서 두 번째 삼매를 이루고, 두 번째 삼매를 이루고 나서 또 애써서 노력하고 해서 세 번째 삼매를 이루고, 그런 삼매라는 것은 없어요. 내 개인적인 차원의 마음의 안정, 마음의 집중, 마음의 몰입, 이런 것을 찾아가는 삼매가 한 켜가 있고, 그것을 이루고 나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또 다른 차원의 삼매가 있고,

그것을 하고 나야 세상과 통합해 나가는 이런 또 산매가 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여러분과는 온전히 다른 정신세계에 살고 있고 그렇게 믿고 내 말을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 일견해서 여러분들은 실제가 아닌 어떤 신드롬 같은 것에 여러분의 머리가 완전히 부채질되어 있어서 빗자루질되어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 여러분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 사람의 정신세계는 나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세상을 사는 그런 태도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아. 보살의 행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살의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행원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면서 누가 자기 삶의 향상을 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자기 삶의 향상을 꾀하지요. 자기 삶의 향상을 꾀하는 그 사람의 작용 모든 것을 보살의 행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보살의 행원, 나의 보살의 행원.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에 어떤 차별이 있겠어요? 그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이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우쭐대고 무시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죽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좀 부족해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그런 패배감에 젖어 있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보다는 내가 낫다 아이고 저렇게 나 같은 내가 저런 바보 천치같이 저렇게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쭐대지 말고요 우쭐대지 말고 세상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화엄의 십정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기죽지도 말고 우쭐대지도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별을 일으키지 말고 잘 어울려 살라는 겁니다. 잘 어울려 살아라. 어울려 산다는 말이 불교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잘 어울려 산다는 말은 반야심경에 뿌라쌈가떼라는 말이요. 뿌라쌈가떼. 따라서 해보세요. 뿌라쌈가떼. 배고프죠? 뿌라쌈가떼. 뿌라쌈가떼. 바라승아제 그 말이에요. 뿌라쌈가떼. 바라승아제. 바라승아제는 많이 들어보셨지? 주변에 있는 것하고 잘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쫄지 말고 잘 어울려서 살아라는 말이에요. 잘 어울린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잘 어울린다. 여러분이 잘 어울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잘 어울리려면은 상대방하고 생각을 좀 비슷하게 같이 해야 되죠. 예? 상대방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같이 하려면 내가 뭘 가장 안 해야 되는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상을 내려놓는 것이 십정품의 내용이에요.
잘 어울리는.

있는 거예요. 뿌라 싸움 같대. 뿌라라고 하는 거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뿌라. 함께. 싸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 말이죠. 싸움. 갔대. 간다 이 말이에요.

하는 상황은요, 정말 나와 동행하지 않은 상황에 내가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정말 불편해요. 불편해. 나와 동행하지 않는 상황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고 봐요. 내가 사는 방식하고 온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어울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불편하죠. 그런 것을 요즘 말로는 공감하면서 한다고 그래요. 공감하면서 한다. 근데 공감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개성을 부리면 상대방하고 공감하면서 살 수 있는가요? 내가 내 개성을 부리고 있어요. 내 개성을 부리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눈에 가시같이 이쁘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불교적 인간으로 사는 것은요, 넓은 틀에서 삼매 속에서 살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삼매 속에서 살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삼매 속에서 산다는 것은 뭔가? 삼매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 사람과 상대방과 다른 생명과 이웃하는 것들과 공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상이라는 게 뭐예요? 상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개성을 두고 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사는 것이 삼매 속에서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주변에 있는 것과 가만히 잘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화엄에서는 십정품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잘 어울리기만 하면 됩니까? 잘 어울리기만 하면 됩니까? 잘 어울려서 살면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까? 끝없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세상을 사는 동기는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건가? 아니 스님, 삼매 속에서 살고 이 정에서 살아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 일들은 누가 다 어떻게 지켜나갈 거며, 스님 재산을 안 지키고 빈털터리로 살아버리면 그러면 우리 집은 그럼 풍비박산 돼버리고 아무런 의욕이 없이 다 내려놓고 자기 고정관념 내려놓고 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불교가 가르치는 거는 그러면 빈털터리로 살라는 것을 가르칩니까? 그런 허망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삼매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매 속에 잘 몰입되어 있기만 하면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상이, 여러분의 개성이, 여러분의 경험치로 형성된 여러분의 기억들이 내려놓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매 속에 있으면요, 그 속에서 무량한 지혜가 나와요. 어떤 것으로?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무량한 지혜가 나와요. 무량한 지혜가 나오니까 삼매 속에서 지내면 우리 집은 망하겠는데 나 그거 안 할래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삼매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차원의 무량한 지혜가 나와서 세상을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불교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불교인들이 제가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혹간에 정말 불교적인 삶을 애써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무슨 실패가 있고 이런 것들도 종종 봅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나도 그것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은 정말 불교적인 인간으로 연기적인 삶을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저분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나? 내가 반야경을 읽으면서 반야경, 금강경도 반야경 가운데 하나예요. 반야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죠. 그런 경전이 많은데 대품 반야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공감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느낌이 순한 사람이에요. 느낌이 순한 사람. 반야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느낌이 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끌리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매력을 주고 끌리는 사람이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 특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해명을 할 때 오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을 해명을 했어요. 물질적인 요소, 우리가 변해간 성질을 가진 것은 전부 물질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물질적인 요소는 다 변해가요. 한 가지도 고정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변해가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요소는 다 변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요소, 신체 같은 거죠. 그리고서요, 인간한테 중요한 요소가 뭐인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중요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으로는요, 이 물질적인 요소, 신체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느낌의 요소예요. 느낌의 요소. 제가 색수상행식, 반야심경에 나오죠. 색수상행식, 수상행식 뭐 이런 말 반야심경에 많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자각을 하는데 내가 한 30년 걸렸어요. 내가 좀 늦대가지고 왜 수가 뭔데 색담에 수가 나오나, 왜 이게 수가 도대체 뭐길래, 수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어떤 것이길래 이게 신체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다음에 바로 이게 등장을 하나, 이거를 온전히 아는데 내가 한 30년 걸렸어요. 반야경을 읽고 알았어요. 반야경을 읽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한번 다른 사람한테 인상을 심어주면요, 인상을 심어주면 그 인상은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바뀌질 않아요. 나는 절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제가자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 저 스님은 되게 쌀쌀 맞다. 나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사실 쌀쌀 맞지 않거든요. 나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속온속온 큰 소리도 안 치고 얘기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건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보고 쌀쌀하대요. 그러나 그 소리 참 듣기 싫은데 며칠 전에도요, 1949년생인 노보살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첫마디가 난 스님요 쌀쌀맞게 보여서 참 싫었거든요 이래. 그래서 내가 아, 또 내가 덫에 또 걸렸구나. 쥐덫에 또 걸린 거예요.

반성했어요. 내가 젊어서야 그런 소리 들어도 되지만 이 나이 돼가지고 쌀쌀맞다고 그러면 평생을 이렇게 지내고 있던 스님이 자비롭다, 어?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쌀쌀맞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풍기는 나의 느낌이 쌀쌀맞게 풍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다른 면이 있는데, 그죠? 많은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있는데 그런 다른 면은 다 어디 가고요? 나에게서 풍겨 나오는 나의 느낌. 쌀쌀맞다. 냉정하다. 차갑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나 아닌 다른 것에 관심 없이 내 일에 몰두해 있어 버리니까 뭐 말을 못 붙이겠대요. 나한테 누가 나를 찾아와요. 잠깐만요. 한 5분만요. 내 지금 하던 거 있으니까 이거 잠깐 마치고 내가 가겠습니다. 5분만 기다리세요. 그래 놓고는 한 20분 있어 버리는 거예요. 20분 지나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든 간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하는 것을 마치고 그 사람하고 응대하는 방식을 버리고요. 내 것을 덮어놓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날 보고 쌀쌀맞다고 그래요. 느낌이요. 내게 쌀쌀맞은 느낌이 주면요. 그 사람하고 공감이나 연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장 첫 출발은요. 느낌을 순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느낌을 순하게 갖자. 이쪽에는 왜 안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삼매 속에서 사는 것, 정 속에서 사는 것, 산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그럴까? 느낌을 순하게 갖는 삶이에요. 승질나가지고 이렇게 살면은요, 아무하고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자기 하는 일이 우선이어서 그게 급해서 그것이 더 중요해서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주면요, 여러분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저 사람은 쌀쌀맞다는 소리 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해요. 명심하세요. 느낌을 순하게 갖지 못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요, 애써 노력해봐야 노력한 것에 기대치에 몇 분의 1도 이루지 못해요. 함께 어울리지 않고 함께 공감하지 않고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장품의 화엄경의 가르침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순하게 가지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칩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0: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누굽니까?
2: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3: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2: 아유, 아유.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그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2: 제가 해군에
0: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1: 네.
2: 저 재입대
1: 다시 태어나도.
2: 네, 다시 태어나도. 네.

어떠한 부귀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며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사사장울야 세존소골의 무주상구시복도 역구 역시 불가사장수보리 보살라 능유소교주수보리의 이웃나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비록 또 100년을 산다 해도 나고 사라지는 일을 알지 못하면 단 하루 동안이라도 나고 사라지는 일을 깨달아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니면 닭이 우르당 닭이 우는데 어쩌면 삼경딸이라 한밤중인데 말 다리 훈할 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옥봉 서체에 오천운이로다. 옥봉 옥으로 만든 어떤 봉황새가 말이오. 예, 봉황새가 어떻게 또 만든 나무에 서 있든지 예, 놀고 있다고 말이오. 그런데 때는 어땠냐면은 오천운이여 한낮에 구름이 어떻게 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한낮에 청천박이라 이거 한낮에 구름이 찌가 있다고 말이오. 왜 또 이제 어? 금 달이 말이지 우는데 삼계의 어떻게 달이 빛이가 있고 어? 봉해만 되면은 놀고 있는데 말이야. 놀고 있는데, 예? 한낮에 뿌림띠가 있다, 가니라. 가냐 말이야. 이것이 고연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위에 있는 법문의 말이야. 골수를 표현한 것이에요. 대중들이야. 어? 이제 총결론입니다. 조용동시야 말이야. 조와 요이만 되면 동시다, 그 말이야. 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은 너무, 말이 많게 대강만 얘기해요. 우리 이제 임제 법에 말이죠. 사조에 내겠습니다. 선조 위인이 선조 우진의 관계인데 조화와 용의 동시에 만드면 조화 용시의 동설 용을 갖다 동시에 친다고 말이요. 그래서 인경부탈이라 사람과 경기를 갖다 한참에 어디 빼앗아다고 말이요. 조용 동시와 인경부탈한 것이 뭐인데면은 행상일교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행상일교는 그 행상만 되면은 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상선행이야. 산은 동쪽 산인데 말이야. 쟤는 서쪽 쟤들아 이것이요. 왜 산은 동쪽 산인데 쟤는 서쪽 산이라고 하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만되면은 분명히 낙자 있는 것이야. 원인 백기 인자 뭐 동쪽 산이 서쪽 쟤는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찌했냐면은 부처분립이요. 부처와 조사도 설 수 없다 이 말이요. 뭐 동상선행이라 하는 만듦 이 행상일교에 있은 부처와 조사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범성노절이야. 예? 범성의 절정이야. 예? 범분이 어찌 선역하는 말이야. 그 자체가 영원히 끊어졌더라 이 말이야. 부처와 조사도 설 수 없는데 범분이 선역하니만 이것이 어찌 설 수 있냐 말이야. 그 결국은 말하자 여기서 볼 때는 부처니 조사니 범분이 선역하는 것은 다 만듦이는 잠자는 것 꿈꾸는 사람 그때 모르는 천치들이 이제 하는 장꼬대제 실법은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행기묘용 꽤 이전 심리 만듦이 대기 대기 삼지 만듦이 그 행기묘용을 쓰고 있거든. 그런 법문을 쓴다 그 말이야. 그 대기 대기 하는 그 신인한 만듦이 깃들과 묘한 만듦이 그 용만 그것은 뭐냐면 굴지매 천여 땅을 파면서마다 하늘을 찾거든. 하늘을 우인데 땅을 한번 파고 들어봐. 틀렸다 이것입니다. 이젠 어떠냐 아무리 이 대기대인이 저 불조 대기대인이 하지만은 이 행상을 일로 있으든 말이야. 불지매 천이야 땅을 파면서 하늘을 찾는다면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적 소적이 말이야. 큰 도적과 적은 도적들이 이것입니다. 도적도 어떤 좀 큰 도적도 있고 적은 도적이 있어요. 포장구리여 도적들이 어떤 나 물건 들어가서 자한테 훔쳐 놓고 주인이 와서 만듦이 찾으러 올 거니까 개비 나가 있고 말이요. 당황하니까 이만 내종 다 굳든지 이 가슴을 치면서 이 소리 지르더라 이것이라 살려달라고 말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 시임 내 법문 법쓰는데 하는 소리입니다. 삼재 제불도 적이고 말이요. 도적이고 역대 조사도 다 도적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삼재 제불과 역대 조사도 그 법문이란 것은 말이요. 다 도적이 하는 짓인데 그 사람들이 법문을 했다는 것은 안 되면은 말이야. 나무 물건을 갖다 잔뜩 붙여놓고, 주인이 와서, 어떤지 와서 잡으러 올까 싶어서 말이요. 당황하고 어떤지 아주 가슴을 치면서 통보를 하는 계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이 도제력 하는 것이 말이야. 그 무슨 뜻이 있건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또 이전 법문을 하나 소개하겠죠. 은은 융기선사라고 인제 정맥의 맥락에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일본서 이제 하도 거룩한 시민에 대해서 은은 융기 선사를 일본으로 청해갔어요. 그 이제 결국 인보 항백정은 이제 시조대인데 청해갔는데 그 일본서 이제 선종에 가장 많은 데 유명한 종파가 묘심사거든. 그 묘심사에서 그 신임을 청했습니다. 청해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묘심사 대조는 누구냐면은 관산이라고 하는 거. 관산이라고 하는데 관산 스님 계산

간다 말이야. 대단 도다 가서 은원심을 가서 예, 모시고 가서 말이요. 꽤 우리 만님 선배님께네, 7,800년 선배님께네, 그 계산조다 가서, 그, 이, 관산시임 앞에, 영앞에 절을 해야 되거든. 절을 한단 말이오. 어이, 뭐, 큰일 났거든. 군시임이라고, 이제 참말로 우리는 대접을 쳐야 했는데, 묘심사를 갖다 무시를 해도 군수가 있단 말이오. 집안으로 빈 방이거든. 꽤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네, 화일 냈어요. 당신이 아무리 만님이 군시임 하지만 말이오. 이 관산시임은 우리말로 되면 묘심사, 뿐 아니라 일본 선조의 가장 만듦이는 뛰어난 대조사님은 왜 그런 큰 대조사 영 앞에 가서 당신이 뭐지 도덕은 절을 하락하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은원님이 선사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관산 스님이 얼마나 많이 걸어가니 나 모른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 스님 난 법문도 본 일이 없고 어록도 없고 말이지 어디도 못하고 무조건 내가 절을 진다 이랬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건 참 그렇겠다. 그러면은 관산 스님의 법문을 가서 소개하겠다 이랬어요. 그 뭐지냐고 관산스님이 장하시는 말씀이 실제 어록이었습니다, 거기가. 예? 본문이 어떻게 본문을 장하시냐면은, 백수자 유적지기라, 정전 백수자락한 그 본문에 말이죠. 도적어 깃털이 있다. 장 그런 본문을 했습니다. 왜 정전 백수자락한데 도적어 깃털이 있다 했어? 조주스님은 도적님이란 말인가? 꽤 장 그런 말씀을 했거든. 아주 이 본문이 깊은 본문이에요. 그게 이제 관산스님이 항상 하시기를 갖다가 예, 백수자 말이지 정전 백수자라는 본문에 도적어 깃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이요 이 본문 한마디만 해도 얼어붙지만 천만원보다 더 낫다 이 말이야. 하고 내가 저를 알아준다 하면서 무수백배를 했습니다. 마침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저 깊은 데 있어요. 집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이 도적들이 말이지 도적들이 도적길에 물기를 놓고 만듦이 통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겁이 나서 통고를 하고 있는데 항상 습득이 우리 무장돼서야 한상과 습득이만 한다면 소뼈를 치니 웃었다고 어떤지 허허 꼬이면서 자치거든. 허허 꼬이면서 자치거든 말이야. 돌돌 참으로 애답고 애답다 이 말입니다. 항상 습도 애답고 전체가 말이 다 해답다고 말입니다. 인재덕 사이고 누구 할 거 없이 말이야. 예? 심지어 뭐 어디 은원이고 관사이고 말이야. 다 해답은 사람들아 이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됐냐 이 말입니다. 예? 회만마야 전정량하니 회만마야요. 낙야라 칸두지 천하에 맞는 가장 제일 무서운 비수금이에요. 칼주에 제일 웃긴 잘든 갈다가 말이야. 그런 차 제일 무슨 비수 칼을 갖다 툭 들고 만드면 비교 섰다가 말이오. 그래서 전 정령이요. 부처님과 조사마님 정령을 갖다 어떻게 그대로 만들면 해한다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마님 이제 불러올래 바로 해한다 이 말입니다. 태평환호의 참치환이라 태평환호의 천재에서 말이오. 참치환이요. 어렸을 때 바보들 어떻게 대가리를 갖다가 모조리 다 뵌다 이 말입니다.

제가가 법을 배우려고 소림굴로 찾아가서 눈구디 섰다가 팔을 끊었어요. 팔을 끊는데 그건 볼 때는 참으로 신심이 지극한 것지만은 사슬에 있어서는 말이요. 어르숙고도 가장 제일 어르숙은 사람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친 입설 담벼 어르숙은 말하자면은 혀가가 말이요. 달마시님한테 속기해가지고 눈구디 있어서 팔을 끊었더라. 편지의 하민무소로다. 편지 하민의 말이야. 편지에서 사람을 갖다 웃든지 모두 죽이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찌하냐면은 무수한 사람, 한량없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편지에서 사람을 갖다가 죽이더라. 보통 이제 편지의 하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이든지 구디기를 박아 죽이든지 하는 것이지 우찌 평평한 땅 말이야. 장판 빠서 사람을 낙상을 할 수 있나 그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이 쓰는 말이요. 서가나 달마나 그 두 분이

전체적으로 말이요. 일체 중생을 갖다가 평지하민식으로 말이요. 평지낙상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많이 해치더라. 이거랑. 화탕노탄이 비등하고, 그래서 저 지옥 말이요. 화탕지옥, 노탄지옥이 말하자면 어쩐지 불이 익을 열고 물이 펄펄 끓는다. 그 말이요. 금수도산이 험준하니 말이요. 금수도산 그것도 금수지 저기 금수도산 그따 지옥 아닙니까? 금수도산의 그 지옥이 말이요. 그 칼날이 웃으니 만드니 참그 참말로 험준에 무섭더라 이거지라. 선제 동자가 매오명이여 말이요. 선제 동자가 저 가서 호떡 빵떡 요새 말하던 빵떡을 하나 샀거든. 빵떡을 하나 샀는데 전수의 각시 일철교라. 손을 펴보니까 빵띠가 아니고 먹지도 못하는 말이야. 아주 쇠뭉치더라. 자리에 환유 불수임만저 위장부마. 여기 말이야. 우리 대중 가운데 서가한테도 속이지 않고 달마한테도 속이지 않은 말이야. 그런 누구한테도 속이지 않은 큰 말하면은 장부가 있느냐 이 말이야. 가섭파 가섭파여. 가섭파는 가섭존자입니다. 가섭존자, 가섭존자여, 그 말이라요. 수득일장년이나 비록 말이요. 한번 웃든지 자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큰 영광을 좀 봤다, 그 말이요. 영광을 좀 봤더라, 이것이야. 그렇지만은, 각, 저기, 양상제여로다 도로에 말이요. 두 발로 갖다 다 끊치겠더라, 이랬습니다. 어째서 이제 가섭존자가 일시 영광은 얻었지만은 결국은 병신이 되고 두 팔을 갖다가 없는 끝이더라 하는지는 이제 뒤 법문을 보면 이제 알깁니다. 세존이 말이요. 사라상수의 입반열반이라. 부처님이 사라상수에서 열반을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경칠이라 벌써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가습이 후지에 가습이 이제 그 일주일 지낸 뒤에 오셨거든. 가섭존자는 그때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필발로 그래서 이제 계시다가 부처님 열반 하인 줄 알고 말이요.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관상접하니 말이요. 부처님 관을 갖다 곽을 갖다 관을 갖다가 세분 일이 떡 두르거든. 깽 곽지 쌍구라. 부처님이 곽에서 두 발로 이제 내놨습니다. 두 발로 내놨어. 그러니까 가섭이 장년대 말이니까 가섭존자가 예배를 드렸어. 대중이 망절로라. 대중들이 만대면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곽씨상부 법문이에요. 곽씨상부 법문인데 영산회상 거염하고 다보탑전에 만대 분반자하고 쌍임소에서 곽씨상부한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선종의 아주 골수 법문. 부처님이 아주 이심전심한 골수법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인데, 그 중에도 곽씨상부가 만되면 아주 더 깊다고 이리 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한말 하겠는데, 미우가 세화의 천점이요, 천점이요, 미우, 아주 강비가 온다, 그 말이야. 가랑비가 와서 저 꽃들 적시거든. 꽃들 적시니까는 천점이요. 아주 눈물이 방울이 천방울 만방울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고 다면이 농죽에 입장서로다 아주 짙은 연기가 아니고 희미한 연기가 저 대밭에 꽉 끼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입장서여 한마디만 되면 근심이 걱정이더라. 이제 이것을 알면은 말이요. 부처님이 곽씨상부 한 것과 가섭존자가 예비한 걸 갖다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주 참으로 짚어서 말이야. 보통 피상적 관찰로서는 모르는 것이요. 부처님이 어째서 곽씨상부를 했는지, 또 가섭존자가 와 예배를 했는지, 보통 볼 때는 가섭존자 예배한 것이 아주 존귀한 뜻으로 예배한 것들을 그리 볼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섭존자 예배한 뜻은 저딴 건데 짚은 곳에 있어요. 그래, 그 뒤에 이제

여럿이 내가 이 법문에 대한 개송이 많은데 영기관선사라는 스님의 개송을 내가 소개하겠어요. 개구의 이조 봉타설 하고 부처님은 해산설입니다. 개구의 이조 봉타설 하고 부처님이 천문지 나서가 있고 말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등 이를 말씀하셨거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문 스님이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걸 말이요. 한 방마이로 두드릴 지위가 있고 개나 우뚜두 묶으러 주실 것이다. 이리 말했단 말이요. 이제 그 법문입니다. 개구의 이조 봉타하고 천문이 나가 있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그런 소리를 했는데 말이요. 우문 스님이 안 되면은 방마이로 때릴 지위가 있고 개를 우뚜든지 죽기다. 그런 말이요. 방마에 벌써 맞아 죽었다. 이 말이요. 부처님이 맞아 죽었고, 임종의 말이요. 임종의 오매 초행예로다. 깨전 전문이 이제, 날 때는, 실땜 소리 하다가 문스님한테 이제 맞아 죽었고 말이요. 임종에는, 저, 돌아가실 때는 또한 어떻게 하냐면, 초행장. 아주 말하자면, 못된 어떤 행동을 갖다가 하더라. 못된 행장을 팔았대긴데, 아주 나쁜 짓을 해왔대긴다. 꽤 나쁜 짓을 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곽식상반거, 곽에서 두 발로 쓱 내민 거에 대한 많은 소리예요. 그 곽에서 발로 두 발 내민 것이 보통을 만들면은 아주 신통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찌 곽에서 두 발로 내놓을게요. 그건 부처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신통을 보더라 해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신통이고, 또 그냥 법문으로 보더라 해도 그 이상 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 하느냐 이것이라. 평생 호기를 수부득이라 말이요. 그 부처님 만듦이 평생에 말이요. 그 아주 참 호탕한 기운을 갖다가 수부득이요. 다 그 거다서 없을 수 없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반제야 발괴로다. 죽음에 이르렀어 말이요. 또 이제 곽속에서 또 아주 발광해 또 미치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좋은 법문을 하고 신통을 부르는데 그렇게 이제 욕을 하느냐 이것이야. 그렇지만 이게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니 실제 쓰면 안 되면은 부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불법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 안 해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야.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영기관선사는 이러한 자 개송을 갖다가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뜻이 어디가 있냐, 어느 곳에 있냐면은, 행핑이 답지에 침으시라. 행기시로운 발행의 말이요. 온 우천이 땅을 갖다가 땅에 저게 뒤쓸거든. 침으시여. 무시로 우천이 계속적으로 자꾸 부른다 이 말이요. 결국은 우천이 온 대지를 갖다가 휩쓰는 우천지. 보통 바람이 아니고 행내가 가득 우주에 가득 차는 바람이 부는데 간단 없이 미래비 다하도록 이 바람이 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단발라가 현인세로다. 우단발라 꽃이 말이요. 인간 세상에 어떤지 나타났더라 이것이요. 그러한 이 말은 말이요. 가섭존자한테 가는 소린지 부처님한테 가는 소린지 만약 부처님한테 간다 하면은, 부처님을 갖다 그렇게 욕을 한대 말이요. 어째서 우단바라 꽃이 세상 앞에 가 있고, 그 행기가 산천 대천세계를 갖다 진동한다고. 그리 왜 저 칭찬하냐고 말이요. 그러면 이제 가섭존자한테 이 말이 간다면은, 가섭존자가 무슨 아주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눈을 바로 떼야 됩니다. 그 뒤에 또 설봉 요선서라. 진을 청년선한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이제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장사가 가서 말이요. 이 법문을 들어 각상부하고 가섭존자 예배한 걸 갖다 들고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말이요. 지집인사, 지 자반사에면은 변문이라 말이요. 이런 일로 할 것 같으면은 모든 걸 다 시집인다 이 말이요. 불법을 더 따할 것도 없고 자성을 더 증할 필요도 없고 말이요. 이것만 받아보면은 모든 것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 법문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약불식

금세 뚜타가 급제 정체하면은 만약 금세 뚜타, 금세 뚜타는 가습존자거든. 가습존자가 말이여 아주 급해죽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 말이라. 깊이 열만이로다. 참으로 만되면은 안 서칠래 안 서칠 수 없다 이것이라. 근데 만되면은 부처님이 뭐 어떻게 할 건데? 예? 가습존자 같은 우등이 큰 참말로 눈 밝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요. 부처님한테 안 속을래 안 속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법문을 다 봐야 돼요. 여기서 오늘 법문을 다 봐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 황면노자마 누구든지 황면노자 부처님을 누가 다 안락하느냐 이 말이요. 박선상 일라온 우등이 선상을 하면 탁 때리면서 백잡사로다. 우춘지 부처님이 우춘지 많으면은 부사서 말이야. 천쪼가리 만쪼가리 가려다 되어 있더라 이것이라. 그런데 예, 부처님이 말이야 아주 곽상부양 그 참 자한 법무를 하는데 어째서 사람을 속이다 하며 딴 사람은 만점이 다 속히 넘어가는데 가습존자 만점이 속지 않았단 말이야. 만약 가습존자가 실제로 정신을 갖다가 차리지 않았다면 부처님한테 속이시키다 알거든. 그래 놓고 선사를 치면서 말이요. 선사를 치면서 부처님이 백잡쳐야 돼. 아주 막 부사쳐서 가려야 되겠더라. 꼭 이리 말하는 얘기죠. 여기 아주 이제 불법은 말이요. 참으로 이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고를 수가 있어. 이것은 실제로 확철대오해서 말이요. 참으로 만들면은 부처님이나 가습존자 같은 눈을 갖다가 가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은 짚은 법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장차 신심봉치자라니, 이와 같은 우뚱이 참으로 짙은 우뚱이 마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말이요. 봉진찰, 민재물을 우뚱이 받습니다. 이 말이요. 진진찰자를 만들면 저 우주 시방법계에 가득 찬 민재물 말이지. 받든다. 이 말이요. 그러하니까, 시증명이 보인 법은이란 말이요.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부처님의 은혜를 갖다 다 갚았다고 이리 말한다 이것이요. 제 부처님이 예? 부처님이 말이야 어찌 백잡사가 되어있단 말이야. 부처님이 가습존자를 세기려 하다가 어찌 세키지 못하고 말이야 세기지 못하고 도에 가습존자한테 만이 백잡사야지 아주 만이 부사지를 가려야 되었다고 이리 설봉여선사가 말했는데 왜 나는 말이야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갖다가 다 갚아도 남은, 갚아도 남은 기라고 또 이리 말하니. 보내면, 조사시임 내 우천지 말씀하신 거라고 내가 지금 빙하는 거다고 말이야. 정, 반대되는 거지만은 절대로 반대가 아닙니다. 대중아 말이야. 우리 대중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총결산을 또 하겠어요. 곽씨 쌍부의 말이지. 부처님이 우천지 과거에서 두 발로 썩내 미니께네 가슴이 이래라 말이요. 가슴이 절로 했거든. 그러니까 어찌하냐면은 금상 천마여 설상가장해라. 비단위에 만드는 우천지 좋은 꽃을 갖다 더 붙이고 말이요. 비단위에도 좋은 꽃, 비단도 참으로 좋은데 그 위에다 좋은 꽃을 갖다 더 우천지 갖다 놨으니 말이요. 얼마나 더 좋냐 이 말이요. 그 소위 가장 이제 좋고도 더 좋은 걸 갖다가 금상첨마라 하는 기도. 금상첨마요. 비단 위에 좋은 꽃을 갖다 또 갖다 얹어 놨고 말이요. 설상가생이라고 말이요. 그런 동시에 어쩌냐면은, 눈이 과도 와가 이 말이요. 눈이 없었던 그 참 눈이 많은데 모든 걸 갖다 어쩐지, 겹빛 날도 어찌되냐 말이요. 그것은 모든 생명을 죽이는 데다 갖다가 표현한 소리입니다. 모든 생명을 죽인단 말이요. 겨울에, 겨울에 모든 어쩐지 참말로 어쩌니 마, 생명이 죽어서 말이요. 나무 잎도 떨지고 다 이래 돼가 있는데 그 후에 눈앞으로 왔거든. 그런 것도 어찌 대비냐 말이오. 그런 동시에 뜨면 설상에 가세해라. 눈만 온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그 후에 눈에 또 서럽게 왔더라 이것이라. 이것은 금상첨마 정반대입니다. 금상첨마는 것은 좋은 가운데 더 좋은 걸 갖다 표현한 것이고 아주 또 나쁜 가운데 또 더 나쁜 것을 갖다 표현할 땐 설상 가세해라 한 거든. 눈은 대우에서만 안 돼. 눈에다 또 서럽게 더 아프단 말이오. 예? 죽은 송자를 하면 더 차피는 시기야. 이게 곽씨쌍부하고 말이오. 가세비 예배하는데, 어째서 정반대식으로
금상첨마하고 설상가상이라고 이리 내가 따라왔냐.

것이야. 그러하니까 어쩌냐면은 천상 인간의 낭자불소다. 저 천생이나 인간의 말이야. 낭자불소여 억만징체라 이것이라. 에? 아주 아무 막 꼬리하이더라 이것입니다. 참말로 어딘지 금상첨화하려면 금상첨화든지 설상가정에 설상가정에 이렇게인데 금상첨화하고 설상가정에 서로 막 합해들이 나왔으니 말이오. 이건 서로 반대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천사인간이 낭자불사야. 천사인간이 만대미로 서로 그만 예? 뒤범비 되어 있고 말이오. 아주 수라쟁이로 갈 수도 없고 극락쟁이로 갈 수도 없고 말이오. 이것은 아무 이제 꼴이 아니더라. 뭐 아니더라 이것이라. 그러면은 말이야, 각시쌍부는 차치하고 말이야. 예? 각시쌍부하고는 내가 묻지, 한 거는 묻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거는 그만두고, 가섭장례의 예배의 자나생고, 가섭이 전란 말이야. 그 뜻은 어떠냐, 이것이요. 가섭존자가 전란 그 뜻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해저이후가 천지하니, 저, 어떤지, 참말로 천지를 만들되는 저 품바다 속에 말이요. 진흙을 만든 소가 만들면은, 울음을 운데 만들면 천지가 진동을 한다, 이 말이라. 어? 쿨을 가해 만든 우친지, 예? 물개니 바다 속에 어떻게 견딘다 할 수 있냔 말이요. 쿨을 가해 만든 물개는 물 속에 들어가면 다 우친지, 노가 없어져 삐는데, 없어져 삐는데, 해저 이후가 저 천지를 만들던 푼 바다 속에서 진흙클로 맺는 말, 진흙클로 가지고 맺는 소가 말이요. 소리를 짓는데 천지가 진동을 하더라. 말이요. 그러니까, 수미가도 탁방공이로다, 태어머니로다, 수미산이 말이요. 우천이 거꾸로 노고나무로 탔는데 어찌 되었냐면은, 차 우천지 가장 높은 허공 가운데서 말이요. 수미산이 거꾸로 노고나무가 서가 있더라. 이렇습니다. 자, 이 뜻을 알려면은, 이 뜻을 알면은, 가섭존자가 저란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요. 만약 이 뜻을 모르냐면은, 미래길이 다하더라 해도, 가섭존자 뜻은 모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든지, 부지런히 공부해가 있고, 확철이 깨쳐서만은 이 뜻을 아니, 어떻게 했든지, 공부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천봉이 경수하고 만해지 장천한 이천봉오리가 잘 깨어난 걸 갖다가 경쟁하라. 만해지 장천이라 일만 신의 골대이 말이여. 스스로 물 잘 흐르는 걸 갖다가 닦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천봉만을 저 조금 둘이 이 동아리가 서로서로 달랐다고 봐요. 모양을 뽐내고 그 이제 골짝골짝이 좋은 수석들이 그 물이 울든지 참 소유 좋고 김치도 좋고 아주 중요하더라. 그런 당시에 어떠하냐면 운형무채비오 고거영거지라. 제일 봉오리에는 구림이 이제 뚝비지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골짝골짝 양계가 꽉 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 순천 범이 말이야. 범이 도사리로 앉는 동시에 깊은 쏘는 여기 시시절기가 있더라. 가득 덜놓고 참 덜에 물을 사용하는 이는 이전에 가본 단순사람 무미한 이제 정례제 천신이 믿어졌어요. 그 가본 단순사를 지금 한번 생각해본다고 말이에요. 그래 어째서 그 가본 단순사를 생각하는 의미는 일본으로 본도 황무라 한 주모라 할 말이에요. 황무 중국에 아주 유명 황무라는 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갖다가 한 주물 가있고 때리 잡아뜨리더라. 그 작은 단순사 이제 유명 그런 성이 있습니다. 차도와 기승마도요 또한 말려봐라 이 말이야. 이 무슨 돈이야.

지금 나 말한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전명을 신 내천대원이라니 본래의 말이야. 어떤 거냐면은 내천대단자야. 이건 찌어져 있는 깨일입니다. 깨일은 본래는 내천대단자라는 깐다. 이중에 되는 자 지하미에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내천대단자가 된 사람이야. 지하미라고 했더라. 그 내천대단자하고 지하미때는 정반대입니다. 그래 지금 아까 내 말한 그 법문의 내용이요. 내천대단자가 변해가지고 지하 밀대가 된 줄로 알 같으면은 그 법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추상적으로 볼 때는 앞에 말과 전부가 전부 다 맞지 않고 말이야.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완전히 통해가 있다는 말이야. 운명이 인신문화다. 이전에 운신무지, 대조사, 운문종, 옥자조 되는 운신이 말이야. 어떤 주인이 뭘 물으냐면은 살부 살모는 불전 참여냐 자기 어머니일지 아버지일지 있다 말이야. 그것은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를 한다. 부처님 앞에 자기 부모를 죽인 죄는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를 할 수 있지만은 살불살종의 행신 맞고 참여했으니까 그러면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를 죽이면은 그럼 어느 곳에 가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는 것이요. 가장 많은 세상 큰 죄가 부모를 죽인 죄인데 그래 아무리 큰 죄라도 부처님의 때 가서는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과 도사를 죽였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곳에 가서 참여를 할 수 있냐? 그건 참여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제 문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너 드러났다 그러면 어때요? 드러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죄가 드러났단 말인가? 뭘 드러났단 말이야? 이것이 유명한 문신이면 노자분 문이에요. 아주 여기서는 참말로 깊은 뜻이 있어 확철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만 10%에요. 10%거리요. 돈은 말이야. 그래도 돈은 온 시방세계에 가득한 찾고 돈은 나중에 온 시방세계에 가득 찾는데 10초 없더라. 마음은 억천만 개를 묻지 초월했더라. 이랬어. 연루망상이여 기름이 이르라. 그런다는 말하자면은 삼라망상에 다 흘러가 있어. 삼라망상에 이 그림자가 안 흘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기분이 이라. 기운은 말기는 양이, 인연이라 하든지 양이 두 가지로 나눠가 있더라. 이렇습니다. 이 뜻을 알려면은, 운문신이 말씀하는 노자 법문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전에 신천 홍선사관도 유명한 여에 있었는데, 그 신이 개성한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소개하는데, 살생 부조 유황과 죽인다, 살고 살죠. 부처님을 죽이고 도사를 죽인다, 했으니 말이야. 그 죽일 때는, 부처와 도사하고 무슨 연수가 됐느냐, 알겠죠? 무슨 연수가 됐길래 부처와 도사를 지은다 편이냐, 알겠습니다. 그런 동시에, 노천 가라 참제권이로다, 드러났다, 하는 말이야. 드러난 것에는, 집집마다 만드는 모든 죄를 다 참여해 마치더라. 당근다 천지대하여, 밤을 무엇을 보냐면은 백천 말이야. 예? 신하가 천이나 만이나 되는데 그 많은 신하물들이 다 귀대어라. 큰 바다 쪽으로 바닷물, 바다를 얻습니다. 흘러내려간단 말이야. 다모우층이 백이나 천이나 되는 그 큰 우층이 그 강물들이 말이야. 전부 다 바다로 흘러내린다. 길이 노아가 대성천이나 얻지 말아야 되는 노아는 닮아지는 말하겠습니다.

예? 늙은 개미의 말이야. 늙은 어른새가 동체를, 동체에 버리는 것 같다가 누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달마치 서천 노래이지만은 법을 전하기 위해서 중, 동체에 왔듯이거든. 중추의 주사 청강을요, 중추, 아주 만드는 한가인다. 한가 아래 아주 좋은 법은 말이야. 어? 천이나 만이나 되는 그 강물에 아주 깨끗한 강물의 빛이가 있다는 말이야. 옥도 좋은데, 옥도 좋은데 그 아주 좋은 얘기 말이야. 그만 강물의 빛이 얼마나 더 좋나 이것이다. 그리고 당야에 등된 만화층이라 한밤길에 말이야. 건물을 타는데 한밤길에 건물을 잘 타는 사람이 건물을 타는데 만화층이야. 저 진천이나 마이나진 골짜기에 물이 쭉쭉 흘러내려가는데 말이죠. 예? 그 물소리를 전하더라, 이 말이야. 예? 물소리가 참 우중이 잘 흘러내려가는 그, 예, 폭포도 있고, 이제 단단한 물도 있고, 그런데 그 물소리가 아주 기기 모여야 말이야. 기화할 정도도, 꽤 밤중에 그 타는 소리가 아주 그 좋은 물소리를 흘러내려가는 것 같더라, 이래서. 소감 정중무한사 누가 말한다면, 저, 신의 가운데, 거리 가운데 말이야. 하는 문길, 하는 일을 갖다 다녀갈 때 누가 있냐, 이거죠. 어? 지금은 삼중 정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 걸음 또 나가서 뭐냐면은, 그, 이제 도시. 그런데 나가 지금 이제 중생 제도, 이제 활동합니다. 수관 중중에 쭉 모한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신의 거리 가운데 가서 만드니 활동한 걸 갖다가 강의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입타장단인 마음이라 질든지 따르든지 말이야. 예? 원하든지 죽을든지. 그건 지 마음대로 자유자재를 할 뿐이지. 예?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강의할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참말로 법을 얻어가 있고 대자유자재한 경쟁을 갖다가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이랬죠. 이것도 내가 한 말을 하겠는데, 영면은 징수지하고 아주 실연실연 무슨지 싹쓴 말이야. 징수지하고 참 잘하는 기운이 더 고태해진단 말이야. 영면을 갖다 뭘 갖다 표현하는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아주 실연실연 천하에 둘 데 없는 아주 좋은 그 모종이 있는데, 그 모종에 그 빼어난 말을 참나에 지금 비유할 수 없는 말이야. 어? 그런 기운이 염려도 보태야 된다, 이것이다. 그런 동시에, 서천원 방사장에다 상사실은 푸른 말이야. 어? 풀 중에 이제 가장 많으면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좋은 풀이 있는데, 신기한 풀이 있는데, 그 풀은 방사장이요. 어? 좋은 말을 되면은, 피트를 갖다가 장공명에 넣더라.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 넣자, 들어놨다 하는 법문을 갖다가, 눈이 열린 사람은 알 수 있으라요. 여기에 또 이제 천동각성사 법문을 하나 더 소개했는데, 천동각성사와 상당해서 법문을 하면서 말하는 예미는, 너여, 들어놨다 캐녀, 이 말이거든. 문신이 들어놨다, 이렇게 하거든. 초종월불조로다. 우리 참말로 만드는 종문, 법문 가운데 가장 많은 뛰어난 법문, 동시에 부처와 도사도 넘어갔더라, 이것이야. 이것은 우리 만드는 너 이렇게 끝났다 하신 게 보통 지나간 말로 한글로 일상화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법문은 특히 지포가 말이지, 높은지. 예? 종문기에서 이런 법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그런 동시에 모든 불조 말이야. 법문을 갖다 전체 다 어쩐지 초월한 말이야. 그런 아주 무서운 법문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뜻이 어찌됐건데 그렇게 이제, 초등을 불처럼 타느냐, 이것이야. 이런 것을 반론해야 말이지. 사람들은 다 말하길 나왔다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운문신이 죽은 사람을 갖다 살리는 행을 갖다가 불사른다. 그 얘기 말한단 말이야. 실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 한 소리야. 운문신임의 법문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 법문 내용을 말하냐면은, 이 법문이란 것은 아주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떨어진 말이야. 성장을 도로 살리는 그런 비밀의 상황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짓이다. 꼭
민다 다한다.

말하는데, 아주 거의 도로거라. 나는 그리 참단 말이야. 나는 그리 안다. 어찌 보느냐면은, 그 운문신이 도덕골 뜨기는 말이 말이야. 도덕골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독을 갖다가 참말로 제일 무서운 독을 갖다 치란 북인데 말이야. 그 북을 두드릴 것 같으면은, 북 소리 듣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이야. 그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을까? 이전에 그 정문 본문에 대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독을 이제 발라가지고 있는 그 북을 뚫린 말이야. 무슨 독을 발랐는지 그 북 소리만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앉아 죽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천동각성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통 사람은 운문심 하는 본문이 말이야. 사람 죽은 송장도 살리는 그런 거룩한 본문이라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떤 본문이냐면은 모든 생물 죽인 말이야. 참다운 무서운 선생이다. 이 말을 그럼 어째서 그 표현이 정반대냐 이것이야. 그 정반대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절대로 반대가 아니다. 고거라 참말로 쓰아리로 쓰아리다 이 말이야. 이것은 이제 이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소리란 말이야. 개인의 교문작자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교문작자요. 글자나 씻고 만들면은 말이야. 예? 글이나 씻고 글자나 어떻게 물로 뜬다 이 말이야.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글자만 파고든다 이 말입니다. 너 계신데 드러난다 계신데 드러난 글자 끝날 놓자 말이야. 너자 글자만 그걸 갖다가 가지고 물고 뜯고 씻고 해봤자 너자 뜻은 뭘 말겠죠? 너자 뜻을 말려면은 자성을 바로 확실히 깨쳐야 되지 그 뜻이 문자일지 아니하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중요한 거래야. 그러면 글자 일장에 무슨 행동이 있는 것이다. 과거에 가는 어떤 행동의 말이지 됐다 어떤 이제 기초를 가지고 맞추려 한단 말이야. 그 행동을 지도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창하수야. 저 위에서 갔다가 마음속에 무슨 소라하고 뜨면 밑에서 또 응하고 또 이제 밑에서 무슨 소라하고 뜨면 위에서 응한다는 말이야. 이것은 자꾸 밖으로 외변으로만 쫓아나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참말로 의문심을 넣었다 본문을 바로 깨쳐야 되는데 피상적 관찰을 모른다 이 말이야. 천정고한 말이야. 앞을 보고 뒤를 또 돌아보고 나거든. 그러니까 앞에 가서 살피고 뒤에 가서 살피고 앞만 말하자면은 앞뒤로 살피고 전부 다로 살피고 또 글자에 가서 그 뜻을 갖다가 살피고 그러고 행동하고 살피고 해봤자 이것은 완전히 말하자면은 수박 그 잡히지 원 내용 근본 뜻은 모른다 이 말이야. 어디 이것은 확실히 자기 자성 깨친 데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비로 베푼 보시의 공덕은 자신과 함께하는 양식이 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가두어 단속하고 돈, 재물, 음식 등을 능력에 따라 널리 베풀며 게으르지 않고 항상 마음을 닦는다면 비록 삶을 마친다 해도 결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가르치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멸함을 가르치며, 애착이 많은 사람에게는 일체가 공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노력할 것을 가르치며, 아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일체가 평등함을 가르치며,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은 정연하여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가르친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식을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작용의 가장 백본 구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소각로입니다. 용광로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마지막 불태우는데, 저 불태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한 산소가 이 세포질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먹는 거는 뭐냐면 주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삼겹살,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어서는 단백질 이게 아니고 먹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먹는 녹말입니다. 그 녹말은 누가 만들었죠? 고구마, 감자, 벼, 보리, 밀 모든 거잖아요. 우리 인류는 다섯 개의 그 식물한테 평생 매달려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힘이 보장 나지 않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서 힘이 나는데 설탕이나 당근을 먹으면 예, 뭐 30분 내로 힘이 나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고구마, 감자 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식물이 만들었죠. 또 식물이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끝난 요소 다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와요. 이 P가 다시 늘어와서 이 P가 됐다가 그대로요. 같은 요거는 이 P하고 이 P 같아요. 피로부산이요. 자, 이렇게 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다른 기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들어가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 하면 자,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대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은 뭐냐 하면 자, 내가 모식도를 그려주겠습니다. 여기다 조그만하게 모식도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다 하면 자, 여기 혈관이 있어요. 우리가 전신물 묶고 뭐 하면 여기 혈액에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는 지위가 있어요. 글루코스가 있어요. 야들이 이렇게 확산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갖고 내 세포 속이죠. 들어와갖고 요 안에 있는 요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 미토콘드리아.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처리하는 요 과정을 해당작용이라고 그래요. 해당작용. 당을 분해하는 작용이에요. 그게 지금 요거라는 거예요. 요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해당작용은 뭐냐 하면 카본이 6개 있는 거예요. 카본이 6개 있는데 이 카본 6개 있는 까지가 어디냐 하면 요까지요. 요까지요. 요 카본이 6개요. 요단에 적어드릴게요. C, C, C, C, C, C, C, 6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딱 오면 요 효소에서, 요 효소가 이 6개를 탁 한가운데를 잘라버려요. 자르면 요단부터는, 요소부터는 딱 요점에서부터는 뭐냐, 카본이 요소는 3개예요. C, C, C. 요 3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까지도 카본이 3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 요가 미토콘 들어와갖고 카본이 3개인 상태로 들어온 요게 뭐냐면 피루부산이에요. 그래서 요쪽에서 카본이 6개가 이렇게 잘렸을 때 요것도 또 한 5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요 카본 3개가 그대로 있고 요 카본 3개가 된 게 피루부산이에요. 피루부산인데 그걸 지금 여기서 제가 P라고 적은 거예요. 그럼 요 P가 요 속에 들어와서 지금 또 10단계를 이제 거쳐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하면 요 P가 요렇게 들어와갖고,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 하면 아스틸코엔자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한자 더 쓰는 거예요. AC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아스틸코엔자임이라는 분자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럼 이 아스틸코엔자임 A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로 옥살로아스테이트라는 분자를 만나요. 네. 옥살로아스테이트라는 이 분자를 만나고 이 옥살로아스테이트를 만나고 다시 말하면 이 옥살로아스테이트라는 분자는 P하고 요 3탄당하고 요게 요렇게 바뀌어요. AC는 2탄당하고 옥살로아스테이트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쭉 와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시트레이트라는 6탄당으로 바뀌어요. 이 시트레이트라는 6탄당이 그 다음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아이소시트레이트가 되고, 아이소시트레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뭘로 바뀌게 되냐 하면, 옥살로아스테이트라는 분자가 돼요. 됐죠? 그럼 A라 적겠습니다. 워낙 복잡하니까 그래요. 옥살로아스테이트가 되고, 이 옥살로아스테이트는 또 뭘로 바뀌느냐 하면, 숙신일 코엔자임 A로 바뀌어요. SC라 적겠습니다. 왜 C라 붙이느냐 하면, 이 분자도 코엔자임 A가 붙은 분자예요. 그 다음에 숙신산에 코엔자임 A가 붙어서 숙신일 코엔자임 A라 적습니다. 그래서 SC라고 약자로 적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예. 네. 이쯤 적겠습니다. 이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숙신에이트로 바뀌어요. 숙신산으로 바뀌어요. 숙신산이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 하면, 푸말레이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푸말레이트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말레이트라는 분자로 바뀌어요. 이 말레이트라는 분자가 다시 옥살로아스테이트로 바뀌어요. 자,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생명작용이 가장 백본 구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소각로입니다. 용각로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마지막 불태우는데, 저 불태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한 산소가 이 세포질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다. 자, 그 정도?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저요 미토콘드리아를 다, 박스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가 미토콘드리아 박스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 전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여기까지.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모든 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먹는 거는 뭐냐면 주로 탄수화물이라 부르잖아요. 삼겹살,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어서는 삼겹살, 단백질 이게 아니고 먹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먹는 녹말입니다. 그 녹말은 누가 만들었죠? 고구마, 감자, 벼, 보리, 밀 모든 거잖아요. 우리 인류는 다섯 개의 그 식물한테 평생 매달려 있잖아요. 밀, 보리, 벼, 옥수수. 뭐 네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걸로 갖고 우리는 먹고 살아요. 돼지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힘이 곧장 나지 않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서 힘이 나는데 설탕이나 단 거는 먹으면 예. 뭐 30분 내로 힘이 나잖아요. 이런 거이 시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고구마, 감자 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식물이 만들었죠. 그 식물이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재료가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광합성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그걸 좀 빨리 적어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광합성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6분자, CO2 6분자하고 물 6분자가 결합을 해갖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예, 좋아요. 뭘로 바뀌느냐 하면, 그대로 한번 그냥 카운트 해보세요, 여러분들. 카본 6개고, 이렇게 다 카운트 해보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카본이 6개고, 다음 주에 수소가 몇 개입니까? 요거 바뀌었잖아요. 2, 6에 12잖아요. 수소가 12개. 자, 산소가 몇 개요? 산소가 요거 하면 12개죠. 요거 6개 있죠. 그럼 일단 이쪽에 산소가 6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C6H12O6. 그 다음에 잘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뭐가 남죠? 산소가 아직 남잖아요. 여기 산소가 12개잖아요. 6개 곱하기 2개니까 12개. 요거 6개잖아요. 근데 요거 보십시오. 요거 하면 6개잖아요. 그 6개 플러스 12개인데, 일단 6개를 사용했으니까 12개가 남았죠. 이 12개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산소 분자가 돼요. 몇 분자? 6개의 산소 분자가 돼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가는 과정, 요렇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될게요. 요거밖에 없어요, 생물학은. 중국어, 출발이. 요렇게 가는 요 과정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무슨 에너지가 돌아요. 번개 같은 에너지가 돌아요. 이게 빛이 돌아요, 빛이. 예. 네. 그래서 빛이 한자로 뭐라 하면 광이라 불러요. 빛이 돌았어요. 이 빛에 의해서 합성이 된 거예요. 뭐가? 이분자가. 그래서 이걸 광합성이라 불러요. 뭘 합성했느냐 하면 이분자하고 이분자.

그래서 포도당 속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이게 우리가 먹는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게 포도당이에요. 이걸 글루코스. 지금 이 긴 이야기에서 이걸 내가 G라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이 G예요. 됐죠? 그러면 야는 이래서 요 자, 요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 광합성이 뭐죠? 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루코스를 반대로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과정.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과정을 해당작용이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 하면 해당과정이라, 해당작용. 그 다음에 요 안에 도는 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냐면 TCL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또 있습니다. 플러스 전자 전달, ETC. 예. 요 과정을 부르는 이름이, 해당 과정을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걸 호흡이라고 불러요. 자, 이 전체 다가 호흡인데 요 해당 과정을 부르는 게 뭐냐면 무기호흡이요. 그 다음에 요쪽을 부르는 이름이 유산소 호흡이라고 불러요. 다 호흡이요. 무기호흡. 자, 정리되셨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기호흡이요. 그래서 해당 과정만 부를 때는 무기호흡. 그 다음에 TCA 사이클하고 전자전달, 요 전자전달입니다. 요 전자전달. 요 과정을 합쳐 두 개를 부를 때는 유산소 운동이라 불러요. 요즘 스포츠 헬스장에 가서 욱욱 하잖아요. 그 전부터 이러잖아요. 그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요 두 개, ETC하고 야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해당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바로 어디냐면 요구니까, 요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걸 세포질이라 불러요. 예,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들 어떤 공부도 못해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내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그냥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글루코스란 물질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 보라색으로 쓰는 광합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효소가 뭐냐 하면 피루브레이트 디하이드로겐아제. 자, 요거 적겠습니다. 아이소시트레이트 디하이드로겐아제. 그 다음에 A,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죠. ADH로 적겠습니다. 예. 네. 알파케토 디하이드로겐아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하면 요게 말레이트 디하이드로겐아제. 요때는 넘버를 적어주는 거죠. 넘버 2, 요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넘버 1도 있고 넘버 2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빠뜨렸네. 요거 있는 게 뭐냐 하면 숙시네이트 디하이드로겐아제라는 거예요. 자, 패턴이 보이죠? 전부 다 디하이드로겐아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디하이드로겐아제는 뭐냐 하면요. D라는 게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띠낸다는 말이에요. 띠낸다는 말이에요. 뭘 띠냈냐면 수소 원자를 띠낸다. 이렇게 있다 생각하세요. 정확히는 뭐냐 하면 수소 원자하고 전자 두 개를 띠내요. 수소 원자하고 전자를 띠내는 효소다. 됐죠? 그러면 이 띠내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띠내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자, 그 분자를 내가 적어 줄겠습니다. 무조건 디하이드로가 있으면 뭐가 생기는가? 그 패턴을 아셔야 돼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약자로 적어 줄겠습니다. N하고 C가 생긴다. 그럼 우리 적어 주면 돼요. 요도 뭐냐 하면 이쪽에도 N하고 C가 생긴다. 요도 N하고 C가 생긴다. 그 다음에 요도,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C밖에 안 생겨요. 아니, N밖에 안 생겨요. C가 안 생겨요. 요거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요건 좀 다른 거예요. 일단 놔두고.

또는 FADH라는 게 생겨요. 뭐 그것까지는 복잡하니까. 자, 디하이드로게나제가 작동하면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N이란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N. 자, 이 N이란 물질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내가 다르게 표시해 드릴게요. 이 N이란 분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N이란 분자가 생겨요. 몇개 생겼는가 카운트 해보세요. 네개 생겼죠. 자, 요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이네개 생겼다, 일단. 이게 뭐냐면, 또 약자를 쓴 겁니다, 제가. 이 N은, 적어주면, 이 N이란 말은 뭐냐면, NADH란 분자예요. 네, 조금만 따라오세요. 이게 포도당이잖아요. 이게 포도당, 이게 이제 이걸 G라 적었던 거예요. 이 포도당이 열로 가는 과정이 호흡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거꾸로 하면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물은 식물을 떠나가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기도 우리 산 초등학교 배웠잖아요. 그럼 이 호흡은 뭐냐?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먼저 아셔야 돼요. 호흡은 크게 두 군데서 일어나요. 첫 번째,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미토라 적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요. 그러면 먼저 세포질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세포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미토콘드리아를 빼고, 예. 그다음 이 핵이 있어요. 핵. 그거는 지금 강의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걸 빼고 나머지 이 모든 부위를 부르는 게 세포질이라는 개념이에요. 따라하시죠?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게 미토예요. 됐죠? 그러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이게 두개다 뭐냐면 이두개다 뭐가 되냐면 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두 군데서 일어나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뭐라 했죠? 무기호흡이라 불러요. 자, 무기호흡이라 했을 때이 기가 뭐냐면 공기란 말입니다. 무기로 공기를 안 쓴다. 공기를 안 쓴다. 네. 정확히 뭐냐면 산소 분자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걸 무기호흡이라 합니다. 그걸 영어로 은에어로빅 들어보셨죠? 은에어로빅, 에어로빅. 예,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호흡을 뭐냐면 유기호흡이라 불러요. 그이 유기호흡이란 말보다는 에어로빅. 에어로빅, 예. 우리 보통 에어로빅이라 적게요. 에어로빅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쓰는 일반 용어잖아요. 에어로빅 운동이라 들어보셨죠. 그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럼 에어로빅 운동에서는, 자, 여기서는, 그러면 무기호흡이든 유기호흡이든 뭘 만드느냐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 담겨 있는가? 그 에너지 축처는 어딘가를 빨리 설명드리면 그 에너지 뿌리는 어디냐 하면 이겁니다. 모든 에너지 뿌리는 딱 하나요. 제가 광합성이라 적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그려 줄게요. 워낙 중요할까요? 바로 태양에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태양, 이거 보통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태양에서 식물이 이렇게 되는 요 과정을 요걸 뭐라 그랬어요? 광합성이라고 불렀어요. 네, 광합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동물은 요거는 주로 뭐냐면 광합성은 식물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해요. 우리 동물은 뭐냐면 식물이 만드는 걸 분해하는 과정이 호흡이에요. 됐죠? 이제 여러분도 호흡이란 말을 창하게 하는 거예요. 호흡은 식물이 만들어 준걸 우리가 묶고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불러요. 일단, 그러면 이 호흡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하고 미토에서 일어나는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 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뭐라 부르냐면 이 호흡을 부른 이름을, 이 무기호흡을 부른 이름이 해당작용이에요. 됐어요. 요거는 간단해요. 요게 요 전체가 요 전체가 이 전체가 해당 작용이에요. 이게 이 전체가 해당 작용이에요. 그 이거는 해당 작용이 아니요. 아, 엄밀히 말해 해당 작용 여기 조금 다르게 불러요. 요거는
예.

0: 구슬이 두 개 툭 튀어나와요. 그 구슬이 바로 요 구슬입니다. 요 전자 두 개입니다. 이 전자는 뭐죠? 태양이 흥분시킨 전자죠. 따라하셨나요? 됐죠? 그러면 바로 요게 쪼개지어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빠져나오는 게 뭐냐 하면 N, 제가 기호를 만들었어요. N 플러스라 적어요. 다 적을 수 없으니까 N 플러스요. 자, N 플러스는 뭐냐면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 플러스는 뭐냐면 NADH가 요 전자 두 개 있었잖아요. 야가 효소에 충돌하는 거예요. 이 효소가 바로 이 효소요. 이게 1번의 효소요. 바로 이 효소에 충돌을 하면, 이 효소 충돌을 하면 NAD가 어떻게 되냐면 뭐가 빠져나오느냐 하면 충돌을 하면, 충돌하고 나면 NAD 플러스하고 이때 이제 전자 두 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자 두 개하고 그 다음에 수소가 나와요. 수소 플러스 이온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야를 요 전자 두 개 이렇게 있어요. 야를 분해하면 NAD 플러스 양성자 플러스 전자 두 개. 요 전자 두 개 이렇게 생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전자 두 개가 생겼어요. 자, 이 전자를 요거 전자가 요 과정에서 생긴 전자가 도망을 가는 거 아니고 요로 들어가요. 전자 두 개가. 됐죠? 이 전자 두 개가 요로 가는 거예요. 요 과정을 뭐라냐면 ETC라 불러요. ETC. 예. 요걸. 일렉트론, 전자, 트랜스퍼, 전달, 체인 연결돼 있잖아요. 자전거 체인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전달하는 체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동했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이 과정에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로 양성자가 건너가요, 이렇게. 요게 전자고 양성자가 건너가요. 그래서 이쪽에 양성자가 많아져요. 이쪽에 양성자가 많아져요. 됐죠? 아, 이게 양성자예요. 그러면 이 양성자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요로 타고 내려와요. 이게 물레방아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양성자 이렇게 다시 이리로 들어와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과정이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오이, 이쪽에 뭐가 채널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세포질에서 ATP가만 있다면 자, 원래 이 속에는 ATP가 있었는데 ATP가 일을 하고 나면 여기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 ATP가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ATP가 들어오면 야가 똥똥똥똥 이렇게 해서 여 박혀요. 일로 가요. 이 그러면 그다음 톡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오느냐 하면 ATP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ATP는 다시 이 채널을 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TCA 사이클 빨리 돌아가면 한번 돌아갈 때 3N이, 3개 N이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죠. 좋은데 이게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우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 두 개 결합해갖고 하나의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 분자보다 이 분자가 400배가 많다는 거예요. 요거는 6만밖에 없는데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옥살로 아스테이트란 분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를 이해하셔야만이 암을 이해하고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부분이 요거하고 물려 있습니다. 이 분자가 적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이 분자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1: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성냄은 독의 근본. 그래서 성냄을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을 모든 성인은 칭찬한다.

악을 저질렀다면 바로 이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부끄러워하여 다신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탁한 물도 많이 줄을 놓으면 그 힘으로 물이 곧 맑아지고 안개나 구름도 걷히면 달이 곧 청명해지듯이 악을 지었더라도 참회하면 이와 같이 사라진다. 비록 죄를 범한 것이 있더라도 참회하여 뉘우치면 깨끗해지게 마련이다.

0: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제석천은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찬은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천은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수 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석천은 계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계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천은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가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시비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유고.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청년회 법회를 했을 때 그 맺은 그런 이제 법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남자 청년회 법우인데 그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농담 삼아서 팬더라고 팬더곰이라고 막 이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은 허연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가지고 팬더 같다고 팬더곰. 되게 착한 버부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는데 이제 뭔가 좀 업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착하니까 또 이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네가 좀 업장이 두꺼운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 요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 있냐 이랬더니 뭐 지장 기도를 좀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예,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열심히 하나하나 다 알아. 열심히 안 하는구나. 열심히 하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지장 기도

0: 좋다. 그래서 제가 지장견 예쁜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쁘게 이렇게 한지로 싼 지장견 책도 선물로 주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열심히 하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닥 성근이 있는 게 자꾸 이제 찾아와서 법문 듣는 걸 좋아했어요. 법문 듣는 거. 근데 사람이 자꾸 법문을 듣는 게왜 중요하냐면 자꾸 기도해야 된다, 복지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다내 업보다, 내 업장이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자꾸 귀에 박히고 박히면 그게 세뇌 같은 효과를 일으켜서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 내가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소나무 듣다 보니까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1: 맞아요.
0: 진짜?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몇년 동안 꾸준하게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말 기도를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지장전에 가서 지장경이라는 경전도 열심히 큰 소리로 독송하고 염불도 열심히 하고 그 제가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했더니 또 항상 법당에 갈 때마다 쌀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법우가 있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맑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맑아지고 얼굴이 맑아진다는 게 이제 관상이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왠지 주변 일들이 편안해지지 않냐 했더니 아 스님 정말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고 알게 모르게 제 주변 일들이 편안하게 풀려나가는 게 느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편지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글씨를 너무 조그맣게 써가지고 광호 스님을 알게 돼서 기도하는 걸 알게 되어 바뀐 게 많아서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일단 광호 스님을 알기 전에는 절을 다녀도 사람만 보며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다녀도 기도를 안 하니 사람에게 실망만 하고 어둡고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호 스님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하게 된 것이 지장경 독송입니다. 지장경 독송을 꾸준히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광호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크게 잘 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편해져서 일상생활 하기가 편안해지며 어둡던 얼굴도 밝아지며 세상 사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장경 독송을 하다가 어느 날꿈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어떤 남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이 600만 원이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빚이 600만 원이 있으시다니 어찌 된 일인가요? 하고 여쭈니 아버지께서 내가 빚이 6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60만 원이 남았구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아버지의 업장 소멸하신 것이 조금 남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지장경 독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극락왕생 시켜드리는 것이 저의 제일 큰 발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광우 스님 방송 챙겨보며 열심히 기도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끝으로 광우 스님께 감사드리고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도 기도해서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일상의 평화로움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편지 내용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우리 이 버부가 지금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편지 내용에서 봤지만 이 버부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꿈에 어떤 사람이 나 너 아버지한테 600만 원 빚이 있다.

0: 그래서 아버지한테 꿈에서입니다. 꿈에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아버지께 빚이 600만 원이 있었어요. 여쭤보니까 이제 60만 원 남았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업보가 있었는데 600만 원치 업보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예, 그 10배가 소멸된 거죠. 10배 가까이 소멸된 걸 이제 느끼고 앞으로 더 기도 정진해서 이제 아버지를 극락왕생 시켜드리겠다. 이게 가장 큰 발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아, 참 효자다. 그렇죠. 예,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말 참 효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 본원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들어보셨죠? 지장보살 들어보셨어요?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시죠? 뭐 지장 찍어?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시죠?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 나는 성불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신 보살님이신데요. 너무나 크나큰 원력을 세우신 보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원본존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크나큰 원력을 세운 근본이 된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들이 떨어지는 세상이 어느 세상일까요? 지옥이잖아요. 가장 못된 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의 세계인데 그 지옥에 있는 그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해서 지옥 세계가 텅텅 비워질 때까지 결코 중생 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보살님을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신 보살님 중에 한 분으로 추앙하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 아까 이야기한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지장본원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옛날부터 이 지장경을 많이 독송하며 굉장히 큰 복을 받는답니다. 업장이 소멸하고 큰 복을 받게 되고 특히 중국 불교 문화권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안 부르고 영가라고 불러요. 이 돌아가신 영가분들께서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무슨 경전이다?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장경,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지장경을 한번 깊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지장경에 보면 굉장히 이제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머나먼 과거에 아주 오래전 과거에 부처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바세계 불교의 교주이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2600년 전 세상에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시죠? 미래에 오실 부처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미륵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1: 네.
0: 예. 아, 이거 수사. 이거 큰일인데. 근데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머나먼 과거에 청정 연화목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예. 청정 연화목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청정 연화목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아라한이 한 분 계셨답니다. 아라한 다들 아시죠?
1: 네.
0: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정 연화목 열의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이 아라한께서 중생들을 차례차례대로 제도를 하고 계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네가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광목이었어요. 뭐라고요? 광목. 여러분 그 스님들 승복정 중에 광목으로 만든 승복이 있는데 그 광목천이라고 하죠. 예, 그 광목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광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네가 있었습니다. 이 광목이라는 여인네가 이제 복을 짓고 싶어서 음식을 이렇게 잘 음식을 만든 뒤에 그 아라한 스님에게

0: 공양을 올립니다. 아라한 스님에게 딱 공양을 올리니까 그 아라한 스님께서 그 공양을 딱 받으시면서 그래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소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광목이라는 여인네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냐면 저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좋은 곳으로 천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이 세상을 떠나셔서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라한께서 이렇게 깊은 신통력에 들어가십니다. 깊은 신통에 들어가셔서 그 천안통이라고 하죠. 세상을 환하게 보는 천안통으로 요 광목의 이 어머니가 죽어서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고 싹 살펴봤더니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호흡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본 적 있어요? 전생에 다 떨어져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윤회를 한다 안 한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하늘 세계에서 살아봤던 적이 다 있었고 지금은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도 다 전생에 한 번씩은 지옥에서 살아봤구나. 한 번씩은 하늘 세계에서 다 살아봤구나. 근데 자기 업대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번 생에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고 또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항상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나요 안 나요?
1: 나요.
0: 에이 근데 물어볼 때마다 대답 안 해.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여기 이 광목이라는 여인이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아라한 스님 저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막 슬피 우는 겁니다. 이 아라한 스님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대가 어느 부처님 시대라고 했어요? 청정 연화목 열의 시대 때이니까 그 아라한 스님께서 집에 가서 청정 연화목 열의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을 해서 불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서 집안에 모셔놓은 뒤에 간절하게 천정 연화목 열에 염불을 하여라.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듯이 청정 연화목 열에 불상을 모셔놓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간절하게 염불을 한다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반드시 공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목이라는 여인네가 집에 급히 와가지고 자기가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서 청정 연화목 열의 부처님의 이제 모습을 이제 만들어 놓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간절하게 염불을 했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염불을 하다가 깜빡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을까요? 부처님. 예. 아까부터 타이밍이 안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엄마는 어디 있다고요? 예, 지옥에 있으니까. 누구를 간절히 불렀죠? 예, 청정 연화목 열애를 간절히 부르니까 꿈에서 환한 황금빛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환한 그 황금빛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 후에 너의 어머니가 너의 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딱 깨고 나서 며칠 지난 뒤에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종 있잖아요. 한 여종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를 낳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여종이 낳은 그 아기가 갑자기 광목을 보더니 내가 네 애미다 이러는 거예요. 어? 말을 빨리 배웠어. 네? 영재야 영재. 내가 네 뭐다? 애미다. 내가 네 엄마다 이러는 거예요. 애기가. 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다. 그리고 광목이 깜짝 놀라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애기가 하는 말이 내가 전생에 업보 내가 전생에

0: 죄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근데 너의 덕택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도 죄업이 두꺼워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렇게 미천한 몸으로 태어났다. 그 옛날에는 노예제도 이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분 계급이 있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미천한 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업보가 두꺼워서 13살이 되면 내 수명이 다한다. 13살이 다해서 수명이 다하면 남아있는 업보가 있어서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된다. 나를 구제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 광목이 막 슬피 울면서 어머니 도대체 전생에 무슨 업보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습니까 하니까 요 애기가 하는 말이 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살생을 많이 했고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였고 평소에 불법을 비방했다. 평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했다. 이게 아주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업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했고? 살생을 많이 했고 또 무엇을 많이 했다? 예, 불법을 많이 비방하였다. 여러분 부처님 법 비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절대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생해요 안 해요? 목이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저 뒤에서 죽여요 이랬는데 바로. 예. 자 어쨌거나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비방하였다. 그 업보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목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애기가 하는 말이 이로 다 말할 수가 없다. 100년, 1000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로 다 말할 수가 없다 하니까 광목이 막 찢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막 찢어지는 마음이 들면서 엉엉 울면서 하늘 우러러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뭐라고 발언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제발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십시오.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 괴로운 세상에 떨어진 모든 중생을 영원히 그 괴로운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할 테니 부디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십시오. 모든 중생들을 다 성불하게 한 뒤에 저는 마지막에 비로소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여기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의 원력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킨 뒤에 내가 마지막에 성불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꽝 거리면서 하늘에서 부처님 음성소리가 들립니다. 착하고 착하다. 너의 어머니는 너의 그와 같은 발언의 힘으로 13살에 이 세상을 떠난 뒤에 13살에 수명을 다한 뒤에 업보의 몸을 벗어서 좋은 가문에 다시 태어나 100세 동안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죽은 뒤에는 근심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 근심이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늘에서 부처님의 음성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광목에게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진 걸 알려주고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준 그 아라한 기억나죠?
1: 네.
0: 그 아라한이 지금 경전에 나오는 무진이 보살이 되셨대요. 그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보면 무진이 보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라한은 이와 같은 인연으로 무진이 보살이 되셨고 그 광목의 어머니 있잖아요. 지옥에 떨어졌던 광목의 어머니는 결국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보살이 되셨답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해탈보살님이 나오시거든요. 해탈보살이 되셨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원력을 세웠던 광목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딱 나와야 돼요. 답이 엉뚱하게 관세음보살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보살이 되셨다? 지장보살이 되셨다. 이게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상징하는 게

지옥에 떨어진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지옥을 포함해서 나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건져주겠다.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거 그 뿌리가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효도의 마음.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장경을 효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도 부른다? 효경. 불교적인 효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살아있을 때만 부모님을 섬겨요. 살아있을 때만 부모님에게 효도합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제사 지내죠. 근데 여러분, 죽은 뒤에 지내는 유교식 제사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 유교 경전을 보면 공자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제사는, 유교식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거다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그 조상님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제 1년에 한번 제사 때 모여가지고 서로 화합을 위해서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식 제사는 영가촌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위패 하나 달랑 이렇게 해놓고, 위패 하나 달랑 적어놓고 잔 따르면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알고 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불교식 제사는 유교식 제사하고 틀립니다. 불교식 제사는 살아있을 때를, 살아있는 대로 효도를 하고,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과 조상님과 나아가 나랑 인연이 있는 모든 돌아가신 영가들을 다 포함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불교식 천도제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이란 경전에 깊이 깊이 읽으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깊이 읽으니까 깊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그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장경이란 경전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사실 고백하면 20대 때에는 저 지장경 쳐다도 안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아니면 뭐 조사오로 육조단경이나 이런 것만 봤지, 지장경을 봤는데 귀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얘기가 나오고, 귀신이 뭐 꿈에 뭐 귀신이 나타나고, 조상님이 죽으면 천도제 지내고, 그래서 딱 지장경 보니까 한 지장경 내용의 반이 귀신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진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인가? 무슨 뭐 맨날 뭐 아니 부처님의 그 소중한 법문들이 있는데 뭐 귀신 까먹는 얘기나 하고 뭐야? 그렇죠. 20대 때는 지장경을 안 봤어요. 그 지장경 좀 우습게 봤어요. 실제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전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장경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장경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낮게 보는 경향도 있었어요. 아우 수준이 낮아서 저런 거 보나 보다. 아 제가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서른이 넘어서 중국 큰 스님들의 법어집을 보다 보니까 그 중국 스님들은 그 막 팔만대장경 다 읽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승 경전의 첫걸음이 지장경이다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100여 년 전에 그 강민홍이란 거사가 있었어요. 중국에 그 강민홍이라는 거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금강경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에 나온 금강경 해설서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게 강민홍 거사의 금강경 풀이집입니다. 근데 이 강민홍 거사의 그 금강경 풀이한 책을 봤는데 그게 다행히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원래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나중에 번역하려고 했는데 뺏겼어. 예? 비록 뺏겼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좋은 책이 번역됐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한 1000페이지 돼요. 그거 엄청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저도 다 보진 못하고 이렇게 훑어봤는데 워낙 한번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라서 그 평생을 금강경을 공부하시고 팔만대장경을 다 읽으신 강민홍 거사가 평소에 불자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들이 가장 자주 읽어야 할 경전 중에 하나가 지장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옛날 왜 불교의 그 어려운 경전을 공부하신 수준 높은 그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이 왜 한결같이 이렇게 지장경을 높이 샀을까? 그리고 이렇게 금강경의 최고 대가라는 강민홍 거사도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0: 가장 자주 읽어야 할 경전을 왜 지장경이라고 했을까? 내 옛날 기억에는 지장경은 그 귀신 얘기만 나오는데 귀신이 홀렸나? 그래서 지장경, 겸허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지장경을 다시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이렇게 깊이 읽어봤는데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러니까 제 눈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눈이 바뀌었나 봐요. 이렇게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장경에 불교의 기초사상이 다 담겨져 있구나. 인과 업보사상, 계율사상, 그리고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살의 대비원려, 대자 대비의 원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 효도의 마음,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제도하는 걸 떠나서 죽은 사람들까지 다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피력, 이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지장경을 자주 보라고 했던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지장경 독송을 열심히 하셔서 가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지장경에만 빠지면 안 돼요. 지장경은 첫걸음이고 지장경에서 이제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법화경, 화엄경까지 우리가 다 꿰뚫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장경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옛날엔 지장경, 내가 막 불교에 입문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지장경을 보고 굉장히 우습게 여겼는데 내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다시 지장경을 봤더니 야, 부처님 경전은 하나라도 버릴 게 없구나. 다 이렇게 뛰어난 경전인데 내가 우습게 여겼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지장경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읽으면 속상할 거야. 자, 그래서 지장경이 그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천도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어느 비구니 스님 중에 대련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이 대련 스님께서 직접 겪으신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6.25 때 아버지하고 헤어지셨답니다. 그 아버지하고 6.25 때 헤어졌는데 끝내 아버지의 생사 확인을 할 수가 없었대요. 살으셨는지 돌아가셨는지 그 제사를 올리기도 애매하잖아요.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 스님께서 결국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하셔서 20대 초반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아버지가 살았는지 돌아갔는지 돌아가셨는지 기도를 통해서 지장보살님께 여쭤보자. 그 아까 지장경문 광목이 아라한에게 우리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내가 지장기도를 해가지고 한번 아버지의 생사 확인을 알아보자. 그리고 간절하게 지장기도를 했대요. 지장기도를 간절하게 했답니다. 간절하게 지장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같이 절에서 살고 있는 어느 스님 꿈에 이상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스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처음 보는 아저씨가 이렇게 절에 오시더래요. 절에 딱 오시더니 꿈에서 그 스님한테 제가 우리 딸 대련 스님을 만나러 왔는데 대련 스님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제 딸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대련 스님 시장 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하니까 아저씨가 제가 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급해서 빨리 가봐야 됩니다 하고는 그냥 이렇게 가시더래요. 아니, 좀 기다리지. 딸 오랜만에 보는 건데. 이렇게 가시더래요. 그래서 가시네 하고 그 스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아저씨가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연꽃이 올라오더래요. 그 연꽃을 밟고 이렇게 가는 꿈을 꾸셨대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대련 스님이 아, 지장보살님이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연꽃을 밟고 갔다는 게 불교에서는 돌아가실 때 이제 연꽃을 타고 가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제사 지낼 때 그 살으셨다 돌아가셨다 연꽃 밟고 가셨으니까. 근데 어디 활활 불타는 곳에 가신 게 아니라 연꽃을 발로 밟고 사뿐사뿐 가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구나 나쁜 곳에 가셨구나. 연꽃을 따라서 좋은 곳에 가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천도가 잘 되셨구나 라는 그런 꿈을 꾸시고 마음을 놓아버리셨다고 합니다. 자, 너무나 감동적이

0: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봤어요? 안 봤는데 막 있다고 그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귀신 얘기 해줄까? 내가 귀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싫어요? 싫으면 나가고. 자, 재밌어요. 저하고 친한 친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예, 실화입니다. 실화. 제 친한 도반이 있는데 이 도반이 20년 전에 경주에 오래된 아주 유명한 그 사찰에 근데 좀 조그만 사찰이에요. 아주 오래된 유명한 사찰에서 행자 생활을 했어요. 그 스님 되기 전에 행자 생활 하잖아요. 근데 사찰이 오래된 고찰이긴 한데 사찰이 좀 작아가지고 자기는 그때 방이 없어서 이렇게 절 한 켠에 만들어 놓은 조리식 건물에서 지냈대요. 그래서 그 절에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를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행자 생활하면서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대요. 어느 날 이렇게 조리식 건물 자기 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꿈을 꿨는데 그 친구 한 20대, 20살 때 일이에요. 이렇게 꿈을 꾸다가 꿈에 자기가 이렇게 분수대 있잖아요. 분수대. 분수대 아시죠?
1: 네.
0: 물이 나오는 분수대에 이렇게 앉아있는 꿈을 꿨대요. 분수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하얗더래요. 그냥 새하얗더래요. 하나도 그 뭐가 없이 하얀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들 하얀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 새하얀 세상에서 하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 멀리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더래요. 근데 딱 느낌이 결혼한 부부처럼 보이더래요. 결혼한 딱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남녀 하나가 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데 문제가 하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두 명만 얼굴이 새까맣더래요. 그러니까 소름 끼쳐서 얼굴이 새까맣더래요. 어때 나 말하면서도 소름 끼쳐. 예? 괜히 얘기했나?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얼굴이 저렇게 새까맣지?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멀리서 눈이 딱 마주쳤대요. 두 명이랑.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자기를 인지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눈이 딱 마주쳐서 그 친구가 분수대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두 사람이 남녀 두 사람이 펑펑펑 하면서 앞으로 쫙 밀려오더래요. 카메라로 줌인한 것처럼 두 명이 코앞으로 확 밀려오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대요. 그리고 분수 안으로 빠졌대요. 풍덩하고 분수 안으로 딱 빠졌는데 그때 꿈에서 딱 깼답니다. 꿈에서 딱 깼는데 깨서 숨을 막 또 온몸에 땀에 젖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명종이 땡땡땡 하고 들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몇 번 쳤어? 했더니 모르겠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하여튼 자명종 소리가 땡땡땡 땡, 땡. 자 그런데 하다가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내 방에 자명종 시계가 없는데? 그리고 자명종 시계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딱 쳐다보니까 창문에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왁 하고 또 잠에서 깼대요. 꿈을 두 번 꾼 거예요. 이중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대요. 너무 생생해서. 오늘 이제 잠 다 잤다? 예? 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공양을 했대요. 그 어리 나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밥 먹는데 그 입맛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그 공양조 보살님한테 꿈 얘기를 했대요. 보살님, 나 살다 별 이상한 꿈을 다 꿨다고. 이런 꿈 처음이라고. 근데 보살님이 갑자기 어머나! 이러더래요. 스님, 행자님, 치었네, 치었어! 이러는 거예요. 치었네, 치었어! 아, 뭐가 치어요? 아, 가끔 이럴 때가 있대. 이럴 때 가장 절에서 기가 약한 사람이 가끔씩 그렇게 치인데 그럴 때는 큰 스님 옆에서 자야 되는데 이러더래요. 아,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그러니까 그게 어제 꿈을 꾼 거잖아요. 네.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내 도반이 잠을 잤던 그날 낮에, 학교 갖고 없었던 그날 낮에 반혼재가 들어왔대요. 반혼재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위패하고 사진을 절에다 모셔놓고 49자는 그걸 반혼재라고 하거든요. 혼을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날 반혼재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다 교통사고 나서 둘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 반혼재 한날그 꿈을 꿨던 거예요. 무섭죠? 네. 아유, 쌤통. 나만 무서운 줄 알았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면 귀신이 없단 얘기 못 하겠죠.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야,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누가 있다? 지장보살님이 있다.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님이 있다. 그럴 때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시면 된다? 예, 염불하시면 돼요. 간절하게 염불하면 불보살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 가피, 보살님의 가피는 살아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산자나 죽은 자나 그 모든 이들에게 공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지장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왕명관이라는 성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씨성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불교 신자인데, 굉장히 그 언행이 거칠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아치였나 봐요, 양아치. 양아치. 그 절에 다니는 양아치. 왜요? 양아치란 표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달 같은 양아치. 근데 어느 날이 왕씨성을 가진 이 남자가, 왕명관이라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저승사자가 어이 가자 하고 끌고 가는데, 이제 염라대왕이 있는 곳 앞에까지 문에 딱 도착합니다. 그때 옆에 이렇게 스님이 한분 이렇게 있더래요. 스님이 한분 이렇게 서 있는데 왕씨를 이렇게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평소에 잘 살지 그랬냐. 너를 보아하니 네가 염라대왕을 만나면 너는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고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스님 저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제가 비록 살았을 때 양아치로 살았지만 그래도 절에 가끔씩 다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도 달았습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원력을 세운 사람이다. 근데 너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부터 네 구절로 된 개송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외워놓고 염라대왕 앞에서 이 개송을 딱 읊어라. 잊어먹지 말고 잘 들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가르쳐 줍니다. 잘 들으세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풀이하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라.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개성을 딱 가르쳐주면서 잊어먹지 말고 염라대왕 앞에서 꼭 얘기해야 된다 하고 딱 이제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염라대왕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염라대왕이 딱 보더니, 에휴, 개판으로 살았네, 개판으로 살았어. 에휴, 네가 너 그래도 절에는 좀 다녔네? 예, 제가 불교 공부는 좀 했습니다. 너 불교 공부하면서 아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대봐 이러더래요. 아무거나 하나 대봐 하니까, 그때 제가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광법계성, 일체유심조 하는 순간 그 염라대왕이 있는 자리가 지상낙원으로 변하면서 염라대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더랍니다. 염라대왕이 막 춤을 추면서, 웬일이니? 네가 웬일이니? 네가 이걸 어떻게 아니?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손을 꼭 잡으면서, 너산 거는 개판으로 양아치같이 살았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안 거니? 이거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법문이다. 이걸 입으로 소리내거나 귀로 듣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줄 테니까
부디 다시 태어나면 잘 살아야 된다.

나중에 다시 보자 하면서 인간 세상을 돌려보냈답니다. 그 왕씨가 다시 죽었다고 눈을 번쩍 떴대요. 그 숨을 막 몰아쉬다가 내가 그 들었던 개송이 어디에 나오는 건가 하고 스님들께 여쭤보고 경전에서 봤더니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그리고 아, 지옥의 문 앞에서 나에게 이 화엄경의 개송을 가르쳐준 그

0: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장보살 영업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약인육료지 삼세일체불 은광법계성 일체유심조 다 외우셨어요? 네. 자 나중에 다시 보기로 다시 외우세요. 자 우리에겐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자 이걸 잘 외웠다가 나중에 죽어서 염라대왕이 너 뭐 아는 거 있니 할 때 당당하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야기했는데 염라대왕이 그게 뭐 이러더라도 예, 너무나 노여워거나 광우스에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위신력은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이들에게 공덕을 주는 게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이고 불보살님의 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지혜가 있으면 탐착이 없어지나니 항상 스스로 성찰하여 마음에 허물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능히 해탈할 수 있으려니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믿지도 않는 자다.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정진하고 마음의 안위를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용맹 정진하여 몸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4: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3: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4: 지금도 이뻐요.
2: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3: 아유, 아니.
2: 야, 진짜 너무 귀엽다.
3: 아, 그때 귀여웠는데.
2: 네.
3: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2: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3: 제가 해군에
4: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2: 네.
3: 저 재입대
2: 다시 태어나도.
3: 네, 다시 태어나도. 네.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치를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작년에 단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오랜만에 우리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고려시대 때 있었던 한국을 대표하는 선오륙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선문염송 요칙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문염송은요, 만약 이 책이 한국에 없었다면은 한국의 이 선불교라고 하는 자존심을 무엇으로 세울 수 있었겠느냐 할 만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종의 핵심되는 어록입니다. 조선시대 때 승과가 있었다 없었다 했는데 봉은사에서 승과가 허응당 보우스님에 의해서 부활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승과에 합격하신 분이

서산대사고요. 몇 년 뒤에 최연소로 승과에 합격하신 분이 사명대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험 칠 때 승과 시험 고시 과목이 이 소문염송이죠. 소문염송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조사의 어록을 편집을 해서 여기에 주석까지 다 달아서 염송설화라고 하는 그런 희유의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탄어 사상을 강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어학을 주창하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서문염송이라고 그렇게 예전부터 얘기해 왔었습니다. 저는 출가할 때 참선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 참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선맥이 흐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명상법이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한국 땅에서 한국의 큰 스님들이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800년 동안 무수도인이 출현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의 선원에서는 많은 스님들이 이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고 있죠. 이 전통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삼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문염송을 강의하기가 참 힘들죠. 보시는 분은 많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듣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첫째, 언어적인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필로로기가 해결돼야 필로소피가 해결되죠. 언어학적인 부분에 문제가 다 해결돼서 문장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 1순위죠. 그래야 거기에 담겨있는 사상과 정신과 그 속에 담겨있는 내재한 맥락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문염송이라고 하는 이 책은 중국의 조사 스님들의 어록인데 중국의 그 선의 황금 시대인 달마 이후로 당나라, 송나라 때의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헌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기서 염과 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세존 염화시종, 염화미소, 염화시중 했을 때 가섭존자가 빙글에 웃었다 했을 때 그 염화의 염자잖아요. 그 염자는 들어올렸다 이런 거죠. 들어올렸다, 꽃을 들어올렸다. 그러면 들었다, 그러면 들것자하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염이라고 하는 거는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실 때 옛날에 조사 스님들의 법거량이 있었던 내용들을 예를 하나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것자나 염자를 쓰게 되는 거죠. 옛날 일을 고사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걸 제시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깊은 도를 논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염이라고 하는 것과 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서문염송에는 진각해심국사가 편집을 송부터 먼저 나와요. 개송부터 나옵니다. 개송은 한시의 시스템으로 돼 있죠. 한시의 시스템으로 돼 있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어느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셔서 대중들과 이 법문을 하실 때 어떤 스님의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중들이 말이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한문으로 돼 있는데 그 문장 자체가 당나라 때는 당나라 문헌으로 돼 있고 송나라 때는 송나라 그때 당시에 언어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말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구어체니까 그걸 이제 백화라 그래요. 백화가 이제 담기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문진보나 많은 한문 문헌을 보고 있어도 그게 지금 현대에서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구어체가 아니잖아요. 문어체단 말이죠. 그것도 옛날의 문어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5세기에

한글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때의 우리나라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다르잖아요. 구어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중국인들이 봐도 현대 중국인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인의 그 고대어죠. 고대 구어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를 짓는 방식은 옛날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한시 작법에 의해서 송이 지어졌겠죠. 그럼 이제 운자가 있고 그다음에 시 짓는 방법에 한시라고 하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송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게 힘들겠죠. 그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다 읽고 해석을 해도 아무리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한문을 보고 나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선지가 담겨 있죠. 참선의 이 깊은 뜻을 그 이 선의 종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격액구 이게 언어와 문자를 떠난 말들 그런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인이 실참해보고 참선을 해보고 거량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또 여기에 막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문염성 어렵습니다. 서문염성 어려워요. 그런데 보조국사가 대어록을 읽고 이제 우리도 화두 참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 바로 다음에 제자이신 진각해심국사가 중국에 있는 이런 염송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국적 시스템으로 새롭게 편집해서 편찬해서 만들어냈어요. 지난번에 보셨듯이 송강사 광원암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다 집필하셔가지고 편찬을 하셔서 광원 유포하라, 널리 유포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려에 다 퍼지게 됐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와서 아직까지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으며 중국 경덕 전등록 30권과 체례가 같이 선문염송 3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문염송이 중국 거보다 못지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등록을 보지 않고 저는 염송, 선문염송을 봅니다. 그건 한국 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훨씬 체계가 좋고 내용의 편집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타너 스님을 연구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좋은 책이 있고 좋은 주석이 있으면 굳이 중국 책 쓰지 않는다라고 했던 타너 스님의 정신과 저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책이 있는데 굳이 중국 책을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국 스님의 정신이 담겨 있고 여기에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우리 한국어를 쓰고 있던 그때 당시에 큰 스님들이 이거를 한자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책을 다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어서 계속 전승해야 될 아주 귀중한 전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전공이 한시, 중국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중국시라고 하는 걸 이제 오원시, 칠원시 이렇게 보는데요. 중국시의 전통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운자 같은 겁니다. 운자 같은 거. 예. 운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요즘 젊은 우리 청춘 엄청난 세계적인 문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노래를 할 때 랩을 하거나 할 때 뒤에 끝말을 맞추죠. 이걸 라임이라고 돼요. 라임이라고. 예. 그냥 운이라는 한자어를요. 사전에 찾아서 영어 사전 찾아보면 라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뒷말 뒤끝에 운을 딱딱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 놓으면 이제 아무리 말을 빠르게 하고 불규칙적으로 해도 뒤끝에 끝말이 딱딱딱딱 맞으면 시와 같아지는 거죠. 예, 노래와 같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운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선문염송 요측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할 거냐. 일단 한자 문명에 대해서 낯설고 공부하기 힘들었던 모든 분들이 한번 다 보시게 해드리겠다. 예, 그다음에 한자로 되어 있는 글자 낱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공부들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냈느냐. 한문의 세계라고 하는 염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쭉
예전에 큰 스님들끼리 있었던

법거량의 내용들, 서로 법을 추구니 박거니 했던 그 내용들을 그 당시에 한문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구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백화가 되겠죠. 백화문이라고 하는 형태라 이제 구어라는 거예요. 구어. 이제 이 구어라고 하는 형태를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헌을 볼 수 있게 여러분도 누구나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문헌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G2라 그래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양대 산맥으로 뭐 세계 최대 강국이라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한자를 어떻게 공부하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알파벳틱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라고 하는 한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수를 다 외웁니다. 갑자기 그 한자를 보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서 뭐 영어 사전 찾듯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글자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 거냐? 그 부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자 같은 게 이게 말씀언자가 부수잖아요. 이 부수가 될 수 있는 부수의 글자를 싹 다 외우죠. 먼저 그것부터 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중일 삼국에 있는 사람보다 웬만한 사람보다 학자들은 이 한자나 한문을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 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자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문자학이죠. 문자학. 문자학에 이게 발음이 있으니까 의문학이죠. 이렇게 공부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서양인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지금 한국인들이 과연 한자나 한문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들만 해도 영어를 도대체 몇 년 했습니까? 공부를. 공부할 때 뭐 중고등학교 공부 다 하고 요즘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까지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다 하고 대학에 가가지고 또 직장인 들어가기 위해서도 공부하고 저도 뭐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시험 맨날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토플, 토익도 보고 GRE도 보고 외국 유학 가려면 그다 이제 중간에 많이 했던 게 보케브러리라는 거 했잖아요. 보케브러리 뭐 2만 2천 뭐 이런 거 보카라 그래가지고 막 강의도 듣고 얼마나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중간에 뭐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를 들면 뭐 바이스클이다 그러면 바이는 둘을 뜻한다 뭐 트라이앵글이야 트리는 3을 뜻한다 이래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말이죠. 하나하나 부수 보듯이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배우고 나서 글자 외우고 그다음에 그 수거 외우고 관용어 외우고 그다음 단어도 다 외우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인들 지금 한자 사전 5편 안 찾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 중국 사람들 찐티엔 그럼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인데 우리 하늘천밖에 몰라요. 하늘천밖에 몰라. 근데 옥편이나 중국어 사전 딱 찾으면 그냥 바로 뭐가 납니까? A day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루. 하루란 뜻이 있잖아요. 사전 한 번도 안 찾아보고 한자로 된 한문으로 된 책 보지 말재요. 어렵다고. 영어 보케브러리를 줄줄줄 다 외웠던 사람들이 사전 한 번 안 찾아본다. 그럼 이게 이제 이런 단어 나오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그렇죠? 예. TNTN, 메이TN, 천천 이거 매일이에요. 매일 그냥. 하루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 안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서문 염성 들어가기 전에 한자나 한문부터 공부하는 방법부터 하나씩 다 알려드리겠다. 다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사전 찾아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다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영어 사전 찾고 요즘 영어 사전 누가 사전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에 앱 다 있잖아요. 중국어 사전도 앱에 다 있어요. 갑골문자, 설문해자, 뭐 강의자전 핸드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앱에. 중국 사람들이 그거 다 해놨어요. 다 찾으면 다 찾아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독학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의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 이 그
이 우리들만의

언어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서문 염송을 보면서 중국 조사 스님들이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속에 서로 같이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큰 문명사적 사건이 뭐냐?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인도에 있었던 그 대화 나가리, 알파벳틱으로 되어서 풀어주는 그 언어가 형음의를 가진 이 한자로 다 번역된 이 사건. 이거 인류의 가장 큰 문화의 이 그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을 통해서 한자 문명으로 번역된 격이불교의 시대, 현장 법사의 구마라지 뭐 엄청 진재 삼장, 우리나라의 원칙 스님 같은 분들 어마어마한 천재이자 대도인이었잖아요. 그분들이 기라성 같은 도인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 등장해서 그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한자로 다 번역해서 그것이 다시 지금까지 남아 내려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범어나 빨리어 공부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진리하고 한자로 번역됐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어적 성격이 달라진 거죠. 예를 들면 운문선사에게는 일자관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일자관. 예. 네. 일자관이라는 게 유명해. 뭐를 물어보면 한자 한 글자로 대답해요. 이분은. 딱딱. 법을, 진리를 어떻게 펼쳐야 되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한 글자로. 보, 딱 그러게. 널리, 이렇게 딱, 그지? 한 글자로 딱. 이제 이러한 패턴은 한자 문명권에서 나오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플해졌잖아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 갑자기 유행한 젠 스타일이 된 거죠. 일본 조사 스님들이 가서 미국의 히피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쫙 퍼뜨렸을 때 심플 라이프가 됐다 이거죠. 이게 예, 간단하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고 했을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생략하고 어느 문자를 생략할 수밖에 없던 근원이 있잖아요.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느 문자로 드러낼 수가 없다. 이건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려니까 언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한 글자씩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시를 지어서 5원이나 7원 시로 아주 짤막하게 지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다 담아냈다. 그러니까 격외돌이다. 격외돌이다. 이게 격외선이다. 격이라고 하는 건 격자잖아요. 예,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이게 딱 하면 액자에 딱 집어넣듯이 그게 액자예요. 액자. 근데 이 격외라고 하는 이 액자를 벗어난 거죠. 기본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이 틀 속에 가둬놓고 설명 못하니까 틀 바깥의 언어로, 언어를 떠난 언어로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격외돌이를 설명하는 패턴에 있어가지고 범어보다는 한자가 훨씬 선에 가깝다. 언어적 특성이. 그러면 선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 선문염송이면 선의 문호에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의 일주문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 무엇부터 해결이 돼야 되냐? 한자 한문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난 스칼라십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학문의 축적이 필요한 거고 이 엄청난 이 대가들이 그때 조사 스님들이 그 글자를 모르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엄청난 대가였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학문들을 다 마스터하고 스님 되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오도를 이뤄서 오도송을 쓰고 그 이후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한마디씩 한 거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한자도 어렵고 한문도 어렵고 그다음에 진리의 세계도 어렵죠.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예전부터 저의 문제의식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결해보자.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대중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예전에 몰랐던 거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자.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선문염송을 공부를 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한문 공부하실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글보다 한자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5살 때 천자문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한글보다 한자를 더잘 씁니다. 한글을 나중에 배웠어요. 5살 때 천자문 배우는데,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루왕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걸 다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1년 하면 이제 그걸 다 외워요.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루왕 지부집주 넓은 우리 집다 외우잖아요. 그럼 이제 2년 차 되면 뭘 하냐면 읍만 외웁니다. 읍만 외워요. 네 글자씩. 근데 그게 천자문이 시입니다. 시. 뒤에 운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선친이 아버지께서 한학에 대가셨는데 그 읽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아주 그 조그만 애가 이제 그거 따라 외우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뭔지 모르게 좋았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현왕하고 우주우홍왕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천자문 외우는 게 뭐뭐하고 하니 하고 이게 멋있어 보였어요. 이제 천자문 떼고 나니까 이제 동문서섭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장을 줄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멋있죠. 그래서 언제 내가 동문서섭을 한번 배워봐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외우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이 동문서섭 첫 구절이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기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토를 달아가면서 쭉쭉 읽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있을 때 나중 가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영어 공부 왜 일찍 시킵니까?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다 보면 몸에 익잖아요. 그래서 익게 되면 나중에 가면 이제 편안해지고, 그다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단어를 쓰게 되고, 그다음 연상작용을 영어로 하듯이 한자도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한국어의 말을 단어를 들으면 저 한자가 뭘까? 이렇게 연상하면서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데 한자를 아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글자만 아는 거에서 이제 문헌을 보고 문장을 보는 것까지 쭉 공부를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죠. 전공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축적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서당 다니고 뭐 중학교 때그 향교라고 있어요. 대구 향교에 그 홍도 학원이라는 데 가서 아주 그 대학자셨던 선비였던 소원 이수락 선생한테 아침 7시에 중학생이 그 방학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논어도 배우고 통감도 배우고 시경도 배우고 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선친은 이제 뭐 한문으로 시도 짓고 문장도 짓고 다 가능하신 분이었는데 밖에 나가면 놀러 가면 운자를 줘요. 운자를. 운자를 줘가지고 들을 때는 시한수 지어 와야 돼요. 한문으로 한자로 시를 한수 지어 와야 돼요. 아니, 뭐든지 지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밖에 나가 노는데 아주 그냥 그 노는 게 노는 건지 뭐 하여튼 뭐 시를 짓기 위해서 뭘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한시를 지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는 한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지으시면 돼요. 안 해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말이죠. 학원을 제일 그 속성으로 잘 가르치는 게 한국 학원 아닙니까? 영어 같은 거, 토플의 그 라이팅 같은 거 그런 거 학원 가보십시오. 전혀 못하던 애가 영어로 가지고 문장 짓는 거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막그 토플 시험에 다 쓰고 쓸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듯이 안 해본 것일 뿐입니다. 한자로 여러분 문장 다 지을 수 있고 시도 다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시를 지어 봐야 이 시에 이 글자가 어떻게 이 글자를 여기 이렇게 썼을까? 이 글자는 여기 왜 썼을까? 이런 게 알아집니다. 그런 것이 보일 때 선사들의 개송의 이 절묘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팔만대장경의 책몇 권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시한 수에 딱다 들어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한자의 기적들을 그렇게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굉장히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옛 조사 스님들이 깨닫고 나면은 왜 시를 짓습니까? 한문으로 시를 왜

백화로 해도 되는데, 말로 길게 길게 써도 되는데,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그냥 그 설명문, 논설문 쓰듯이 길게 써도 되는데 왜 시를 짓느냐? 이게 시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시적인 것. 이게 시적인 겁니다. 시가 있고 시적인 것이 있죠. 그러면 언어 문자를 떠난 세계, 이게 도의 세계고, 언어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세계가 문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 세계가 언어가 끊어진 세계와 언어로 드러낼 수 있는 이 세계 중간에 있는 중간물이 시죠. 이게 중간물이. 하이데거가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그런 얘기하죠. 시적인 것 이런 얘기합니다. 서양 철학은 진리의 그 본체라고 하는 노미나하고 현상인 피나미나하고 이게 지금 이분법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못 하는데 결국은 미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술 철학. 이게 하이데거 얘기죠. 그래서 시인에게서 말로 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를 뽑아낸다. 발견할 수 있는데 헬드린이나 릴케에서 뽑아내잖아요. 그다음에 칸트 같은 경우도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이 있지만 가장 마지막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못한다. 안티노미가 있다. 이율 배반이 있다. 그래서 도달하는 세계가 뭡니까? 미학의 세계죠. 그래서 숭고라고 하는 서블람이라고 하는 숭고의 세계는 예술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언어 문자도 부족할 때 예술 미학으로 드러나는데 문자로 된 것 중에 가장 진리의 세계와 언어의 세계의 중간에 있는 이 소통 가능한 것이 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불학심의 모현이다 그랬습니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과 말할 바가 없대요. 말할 수가 없대. 시를 모르면. 시를 공부하면 말할 수가 없대. 뭐냐면 자기의 진솔한 감정을 그냥 일반 말로 가지고는 다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고심해서 정말 고심해서 한마디 나오는 이 저 밑바닥에 있는 본원의 어떤 말들을 이제 시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선문염송의 송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런 겁니다. 여기서 도의 세계에서 언어의 세계로 나올 때 시로 드러나는 걸 송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개송이라 그러죠. 예. 개송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있었던 얘기를 담론하는 거. 이렇게 담론하는 것들을 전부 담아놓은 걸 이제 염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계에 들어오려면 일단 필로로기가 돼야 된다. 이 한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쭉 봐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양의 핵심인 이 한자 문명을 한번 접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대 10년 동안 중문학을 했는데 저의 주로 전공이 시문이었습니다. 시와 문장이었어요. 중국 문장이요. 그리고 경학. 경전 보는 거였고 그다음에 서양 철학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석사 과정에 있다가 불교에 막혔어요. 불교에 막혔습니다. 글 아무리 잘 봐도 안 돼요. 불교는 그거 이제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이 종지를 알아야 돼. 불교를. 그리고 선도 말이죠. 선도 그래. 시 아무리 잘 봐도 소용이 없어요. 선시를 못 읽어요. 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 짜내도 안 돼. 이거 참선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참선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수행이 필요하구나. 그러던 차제에 우리 선친께서 이렇게 모든 동양을 전수해 주셨던 가학으로 전수해 주셨던 우리 선친이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불자시니까 49제를 지내고 뭐 이렇게 이제 절에 다니면서 천수경 반야신경 하면서 49제 다니고 이러면서 인생의 허망심을 느끼고 산에 이제 기도를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참선을 만났어요. 참선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이목고라고 하는 그 처음에 108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목고 하도 들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기도하다가 출가를 했는데요. 제가 막 머리를 깎고 산사에 막 다닐 때였습니다. 통도사 극락암이라고 하는 경봉스님이 계셨다니까 제가 그 길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극락암에 가면 경봉 큰 스님이 계셨던 그 삼소굴이 있잖아요. 그 삼소굴 앞에 딱 가서 이제 좀 빨리 와서 큰 스님을 예전에 한번 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결제 기간이었는데, 그 삼소굴 앞에 빈 공간이 있는데, 한 스님이 왔다 갔다, 천천히 걸으면서 왔다 갔다, 뭔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방선 시간에 스님이 화두 들고 참고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이게 이 적삼에 그 아주 그냥 풀을 딱 먹여가지고 삼베에 옷을 딱 입고 키도 크신 분이셨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한참 동안 이렇게 화두를 참고하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대장부가 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야, 이거, 이거는 뭐 그냥 책 보고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거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7살 때 효봉 스님의 오도송을 보고 뭐 이런 시가 다 있지? 이렇게 충격을 먹고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는데 알았죠. 아, 이거는 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참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해져서 아마 그게 가장 출가하는데 강력한 그 계기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할 때 이미 이 어록을 조사어록 조주록 같은 거 봤어요. 출가하기 전에 조주록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주 스님의 아주 그냥 명쾌한 말들, 명쾌한 말들, 그런 말들을 보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폭포수를 맞고 있는 그 듯한 그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출가하기 전에 조주록 보다가 그런 거 봤어요.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왔어요. 아주 먼 길을 와가지고 스님에게 도를 물으러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쫙 조주 스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이죠.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고 이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전에 그 걸어가지고 조사 스님 계신데 선지식을 참방해서 인사를 드리고 탁 이제 도를 딱 묻는데 조수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아차가라. 응? 방아차가라. 다 내려놔라. 방아차가라. 다 내려놔라. 근데 이 스님 말을 못 알아들었지. 못 알아들었어. 스님, 저 지금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그때 조주 스님이 그러면 무겁게 들고 있거라. 이 소리에 깨쳤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그러니까 언어가 끊어진 말들, 말이 끊어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살아난 말들, 이런 말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게 세계 최고다. 이게 제일이다. 그래서 제가요, 그 동국대학교 1학년 다닐 때 범어를 1년 동안 그두 학기를 배웠어요. 범어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아주 그 과에서 그 수업 듣는 사람 중에 범어를 점수가 제일 좋을 정도로 잘했어요. 너무 과학적이고 범어 보니까 막 아주 그냥 그이이이 이걸로 한번 경전을 다 보고 싶다는 생각 듭디다.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말이죠. 저 속에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지금 범어에 미치면 한 생이 다갈 텐데. 분명히 한 생을 다 바칠 것 같았어요. 범어를 보면 네가 그래도 선의 세계에 이 한자로 된이 선의 세계에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뭔가 저는 그걸 해야 될것 같은 괜한 어떤 그런 그 당위감, 사명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한문을 봐왔는데 이 세계를 한번 싹다 공부를 다 하고 이 어려운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좀 같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어떤 저의 사명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대중들하고 선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선문염송 요칙이라는 과목으로는 강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게 동국대학교 그 불교 학술원에 불교 한문 아카데미라고 있는데요. 불교 한문 아카데미의 그 심화 과정에서 선문염송 요칙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그때 책입니다. 이래가지고 강의를 이 책으로 제가 편찬을 해서 화두 공안들을 뽑아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응주 동국대 학교 거기서도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또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탄흑앙숙회 탄흑앙숙회에서도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리고 금강선언에서 제일 오래 했습니다. 개포동 금강선언에서 1년 반 동안 선문 염송 요칙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걸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국선을 이렇게 볼 때에 한국선의 전통은 가나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나선의 전통에서 지금 이제 화두를 추고 그다음에 화두를 받고 그다음에 거량을 해서 막히는 게 있으면 화두를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선언에서 정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들고 있는 화두가 원래 어떤 스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내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이 어떤 형태로 나와서 어떻게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화두가 됐는지 그리고 역대 큰 스님들은 예를 들면 조주 무자 화두가 있다. 그러면 그 무자 화두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내가 공부됐는데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역대 큰 스님들이 다 한마디씩 해놨잖아요. 그럼 역대 큰 스님들이 한마디씩 다 해놓은 걸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선오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문 염송 요칙에는 우리 이 송광세 진각회심국사가 역대 조사 스님들이 그 공안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고 한 것들을 본인이 진각국사가 뽑아놓은 겁니다. 여기 큰 스님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하나씩 뽑아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니까 이게 좀 한국인이 뽑아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자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자세하게 볼 텐데요. 그러면 선문 염송 요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문 염송이 30권이나 되는 1400 여개가 되는 그 공안 가운데 그럼 그걸 다볼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16개입니다. 제일 첫 번째 화두가 도솔이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미리도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선문염송에 부처님부터 등장하시죠. 부처님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도솔천에서 이제 이 세상으로 태어나시는 부분에 있는 이야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문염송 요칙에 가장 핵심되는 공안들, 그걸 제1칙, 화두할 때는 1칙, 2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칙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요칙의 선문염송 첫 번째 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여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전등록에 1705개가 있어서 1700공안이라 그러는데 우리 선문염송에는 1400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안들, 가장 난해한 공안이라고 하는 거. 향상구라고 합니다. 향상구. 가장 어려운. 향상일로라 그러잖아요.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공안들을 한자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문장을 한번 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로 이 향상구의 어려운 공안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인 출정화 공안, 그다음에 돌부자 수일족 공안, 장두백 회두 공안, 그다음에 일면불 월면불 공안, 그다음에 마조 일할 공안, 남전 참묘, 조주 무자, 조주의 적양화, 영운 도화, 여사미거 마사도래, 이 경어 스님이 들었던 화두죠. 그다음 덕산 탁바라, 역대 큰 스님들이 가장 그 왕산맥법 문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덕산 탁바라, 일수대 일수익, 그다음에 암두 도자, 그다음에 취암 미모, 그걸 운문 관자라고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공안이, 선문염송의 맨 마지막 공안이 파자 소암입니다. 노파가 암자를 불태웠다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공안과 제일 마지막 공안을 넣어서 이 16개 공안을 선문염송에 있는 본칙과 그다음에 여기는 염과 송과 이거를 빠지지 말고 하나씩 다 보자는 것이죠. 이걸 다 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렇게

큰 스님들이 일생을 다 바쳐서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진을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공안들을 뽑은 것은 향상국, 가장 어려운 공안들. 말하자면 히말라야 산맥으로 치면은 최고 높은 8000m의 그러한 내용들이, 높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공안 중에 모르는 게 나오면 아, 나 아직 공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저 공안을 한번 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봐 나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각 해심국사가 선문염송을 편찬하시고 썼던 서문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선문염송 요칙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공부하는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방아착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무겁게 들고 있거라." 아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웃었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화두를 주고받고 얘기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공안으로 정립되어서 문장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을 첫 번째 그냥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땅히 달처럼 살고 처음 부처님 전에 온 사람처럼 수줍어하고 겸손하라. 물을 건널 때나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조심하듯 자신을 잘 단속하여 스스로 뽐내지 말라.

변방의 성을 지키듯 안팎을 굳건히 지키고 스스로 그 마음을 지켜 악한 마음이 생기게 하지 말라. 마음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근심이 엿보아 고이리라.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0: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에서 쌓아갑시다.
1: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发现到这个金碧峰修行者，伊的寿命应该呢尽啊啦，就派着小鬼讲，你去找这个金碧峰，赶紧赶快叫回来呀！那这两个小。

真正开始去的时候，市场啊，啊，都有人看到这个石头啊，啊，就讲，这个石头这么大。

죽음이 몸과 마음을 무너뜨려도 은혜로 베푼 보시의 복덕은 자신을 따르는 양식이 되어준다. 자신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마음을 닦은 공덕에 의지하여 돈, 재물, 음식 등을 능력에 따라 널리 베풀며 부지런히 마음을 닦는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없어지다. 시방 3세 불제자들 모든 소원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제형

고해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시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잘난 채 뽐내면서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면 미움과 원한이 우물튼다.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씨로 남을 높이고 공경하며 매침을 풀고 욕됨을 참으면 미움과 원한은 저절로 사라지리.

국자로 바닷물을 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비록 나고 죽고 나고 죽어 억만겁이 걸리더라도 청정한 불국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의 서원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문학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은 오래걸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

0: 청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지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오포란 머리가 1포여도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5048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부

시방세계무불연 고령동생인무이 문하명자면 삼도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불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 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명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 뻔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화사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네.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개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이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춘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자녀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0: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0: 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우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전

0: 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히어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 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의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0: 불렀습니다.
1: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3: 나상도
4: 남궁진의
3: 그럼 열정!
5: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6: 야,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5: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6: 지금도 이뻐요.
4: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5: 아유, 아유.
4: 야, 진짜 너무 귀엽다.
5: 아, 그때 귀여웠는데.
4: 네.
5: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4: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5: 제가 해군에
6: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4: 네.
5: 저 재입대.
4: 다시 태어나도.
5: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 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산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 여겨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6: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음력 4월 보름인 어제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조계종 전국 선원이 일제히 한거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영축총립 통도사에서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태산처럼 굳은 뜻을 세우고 오직 화두일념으로 정진해 본래 갖추고 있는 해탈을 성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총림도 일제히 하한거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태인사를 비롯해 전국 총림 방장 스님들은 오직 화두에 몰두해 본래의 자성을 밝히고 생사윤회를 해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매끄럽지 못한 진행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종정예하를 찾아 진심 어린 참회를 올렸습니다. 종정예한 오지 않아도 보낼 먼 길을 왔다며 오히려 스님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 깊은 자비심과 유연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탈 컴퍼니가 이번엔 MZ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킨 페스티벌을 열어 화제입니다. 불교 밴드 해골물을 비롯해 기발한 콘텐츠로 청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음력 4월 보름인 어제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조계종 전국 선원이 일제히 하한거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태산처럼 굳은 뜻을 세우고 오직 화두일념으로 정진해 본래 갖추고 있는 해탈을 성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1: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을 가득 메운 수좌 스님들과 사부 대중 위로 엄중한 죽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병호년 하한거 결제일을 맞아 대중에게 감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수행자가 지녀야 할 첫 번째 자세로 태산같이 굳은 뜻을 주문하며 게으른 마음인 해태심으로 세월만 보내지 않길 경책했습니다.
2: 뜻을 세우기를 태산과 같이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입지를 세워야 된다 이라. 그래서 앞만 보고 정진해야 된다. 그런데 해태심을 내가지고 해마다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든.
1: 이어 한 터럭 속에 삼천대천 세계를 담고 말 한마디에 온 법계를 포함하는 도리가 이번 안거 동안 해결해야 할 본분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본래부터 청정한 해탈의 성품이 그대로 갖춰져 있음을 설하며 화두를 다시 한번 철저히 밝혀낸다면 망상이 사라진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의 봄빛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2: 청정 본 해탈이라. 청정해가지고 본래부터 해탈대가 있어. 갱명 금일사하면은 다시 한번 오늘 일을 갖다가 밝히자 하면은 별유 일춘광이라. 별로 별 세상에 한 봄빛이 비칠 것이다 이겁니다. 금일 결제 법문은 이것이다 이겁니다.
1: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하한거 결제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종정예하를 찾아 진심 어린 참회의 뜻을 전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법문 시간 단축 요청 등 매끄럽지 못한 진행과 관련해 참회를 올린 겁니다. 종정예하는 오지 않아도 될먼 길을 왔다며 오히려 스님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 깊은 자비심과 유연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법과 법도가 손상됐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법요식 직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 이어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등 주요 부실장 스님들이 지난 29일 영축총림 통도사 정병전을 찾아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성웅 스님은 봉축 법요식에서 종정예하께 누를 끼쳐드려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진심 어린 참회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법회를 총괄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참회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종정예하의 답은 오히려 스님들을 위로하는 자비와 하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1: 근데 근본은 내가 잘못인 게 아닌가. 그 길게 해가지고 시간이 깜짝이 됐는데 길게 해버리면
0: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귀한 손님들의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본인의 과오라며 집행부로 향한 교계 안팎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린 겁니다. 이어 정말 잘못을 했더라도 꾸짖기보다 잘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하고 싶다며 지난 실수를 자책하기보다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1: 잘한다 하고 싶지, 잘 먹는다 하고 싶지 않은데, 딴 사람 볼 때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와 잘한다 하노 이런 말을 쓰고 있어. 딴 사람이 볼 때는 그럼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인내가지고 잘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뭐든지 그걸 인내가지고 항상 그 뒤가 있거든. 그걸 인내가지고 안 좋고, 그걸 인해가지고 좋고, 그 순간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잖아요. 그러면, 꼭 뭐 옛날이라고 해서 뭐 과거고 뭐, 내 머리라서 미래가 아니거든. 그 순간에도, 과거, 현재와 미래가 있거든.
0: 사람이 하는 일에는 누구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책하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생방송을 통해 종정예하의 자비롭고 친근한 면모가 그대로 전달돼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국민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세간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불교계의 탈권위적이고 유연한 면모를 종단의 가장 큰 어른인 종정예하가 직접 대중에게 보여줬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단 내부의 갈등이나 정관계와의 불편한 관계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을 더욱 바르게 세우고 시대에 맞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적 행사에 종단의 전통법도와 외빈 의전이 조화를 이루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전 조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잘못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참회하는 집행부와 이를 품어하는 최고 어른의 지혜가 어우러지며 한국 불교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전국 총림의 하한거 결제 현장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해인사를 비롯해 전국 총림 방장 스님들은 결제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에게 오직 화두에 몰두해 본래의 자성을 밝히고 생사 윤회를 해결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번뇌를 끊고 본래의 참나를 찾기 위한 집중 수행 하한거가 어제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전국 총림의 방장 스님들은 일제히 화두 수행을 강조하며 생사의 대사를 해결하라는 서슬퍼런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대종사는 특히 말과 글에 갇히지 않는 말후구 화두일화의 의미를 깊이 참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4: 금일 결제 대중께서는 틈이 없이 공안의 화두를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 한 철을 내 인생을 바꾸느냐? 못 바꾸고 또 생사윤회에 헤매고 사느냐? 가장 중대한 결제하는 날입니다. 중대사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3: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편양현목대종사는 안거에 참된 의미를 설하며 철저한 자기성찰을 주문했습니다. 하안거 기간 동안 정진의 채찍질을 더해 깨달음의 길로 접어드는 결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결제 대중께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각자 정진의 성취를 거두고 또 이렇게 한 번 닦아나가는 이것이 해탈세계의 주인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열심히 분발해서 수행을 잘하기를 바라면서

0: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1: 경어 만공 스님의 선풍이 설인 덕숭총림 수덕사에서도 안거가 시작됐습니다. 덕숭총림 방장 다라 우송대종사는 보고 듣는 이 물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 뭘까 화두를 던지며 이번 여름 결제가 하늘 땅을 통쾌하게 살게 하는 생명의 숨길이 돼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2: 하늘 땅을 통쾌하게 살게 하는 화두. 세상을 일시에 살게 하는 화두결제. 한거 여름 결제 통쾌합니다. 무슨 복으로 이 결제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1: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대종사 역시 조사의 본래 뜻을 묻는 화두를 던지며 수행자들의 눈을 깨웠습니다. 여산 정여대종사는 마음을 깨달아 자성을 요달하면 때묻지 않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게 된다며 결제에 임하는 대중이 코뿔소 같은 굳은 마음으로 정진해 자성을 밝히길 당부했습니다.
3: 그래서 바깥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자신을 싸이 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본성을 확 철저하게 깨달아서 안다면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겠느냐.
1: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오직 마음의 본향을 찾아가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한거 정진은 오는 음력 7월 보름 8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조사도 조실 지명대종사 법문으로 여름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지명대종사는 아르마리를 경계하고 뼈를 깎는 화두 참구를 당부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초여름의 무도이소 법주사에 모인 수자 스님들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간의 치열한 구도에 돌입했습니다. 법주사는 어제 율주 무상대종사 주지 정덕 스님과 결제 대중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병호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실 지명대종사는 안거에 드는 수자 스님들을 향해 하안거 수행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하두를 통해 의식의 벽에 당당히 맞서 분별의 틀 자체를 부수는 치열한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6: 화두는 어떠한 개념적 결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온몸이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생각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철벽에 이르게 합니다.
5: 이어 생사에 참된 의미를 짚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마저 온전히 내려놓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오직 화두를 타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전했습니다.
6: 수행자에게 생사는 한 생각 일어났다 가라앉는 마음의 생멸과 같습니다. 찰나찰나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깨달음은 죽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5: 세속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참나를 찾기 위해 선방으로 향한 스님들. 이 시대의 혼을 이끌어갈 눈밝은 수행자의 출현을 염원하며 속리산의 여름이 뜨거운 구도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 불국사는 어제 경내 무설전에서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하고 기도와 참선으로 용맹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불국사 하안거 결제 법요식에는 조실 종우대종사, 회주 법달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이영숙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불국사 선덕 운성대종사 축원과 박완규, 서경석 신도회 부회장 화한 봉헌에 이어 조실 종우대종사는 법문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참선이든 기도든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해 진리를 깨달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지 종천스님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의 말씀을 의지해 정진하길 당부하며 항상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사전투표로 지역 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선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창진 스님은 지난 30일 주석 사찰 청년사가 있는 양주시 장흥문화체육센터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0: 했습니다. 상진스님은 지역 소멸 위기와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일수록 지역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투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당선자에겐 지식보단 덕을 베푸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보탬이 되는 공직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 우리가 잘 선출해서 지역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0: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탈 컴퍼니가 이번엔 MZ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킨 페스티벌을 열어 화제입니다. 불교 밴드 해골물을 비롯해 각종 DJ, 래퍼가 삼존불이 모셔진 법당에서 무대를 펼친 건데요. 공연 외에도 불교 문화를 자연스레 알리는 기발한 콘텐츠들이 청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이 위치한 불의성 법륜사 법당이 관세음보살을 연호하는 20대 청년들로 들썩입니다. 지난 30일 힙한 불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 굿즈 제작사 해탈 컴퍼니가 개최한 불라조화 페스티벌 부처님 오신 날 애프터 파티 현장. 해탈 컴퍼니의 108일 불교 밴드 만들기 프로젝트로 탄생한 해골물의 데뷔곡 자비를 불태워로 관객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3: 단 100일 만에 이렇게 무대를 완성했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다 같이 느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 너무나 감명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2: DJ 패기굿과 DJ 반타, 래퍼 이윤재 등 장르를 넘나드는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법당의 파격적인 변신에 고민도 많았지만 법륜사 주지, 성파당 해각 대종사는 창건 100주년을 한 해 앞둔 법륜사의 법륜이 더 젊고 더 아름답게 굴러가는 방편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4: 법륜을 굴리기 위한 도량이거든요. 한 50년을 낮추어서 20대, 30대에 맞추어서 가까이 가고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2: 공연과 함께 1층 저잣거리 존에서는 영천 목탁, 니르바나 등 다양한 불교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는 벼룩시장도 열렸습니다. 페스티벌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푸드트럭도 마련됐는데 사찰 음식을 연상케 하는 시원한 열무김치 국수가 관람객들의 무더위를 날렸습니다.
5: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6: 이 뮤비를 미리 보고 왔는데 노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 뭔가 제가 모르던 불교 문화를 알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8: 김치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7: 뱅어예요. 김치말이 국수가.
2: 이외에도 아기 부처님을 씻길 수 있는 관욕 체험, 차를 마실 수 있는 일일 카페와 명상을 배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비불자들도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9: 우리 중생의 삶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종교고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인연들이 잘 맺혀지면 분명히 중생의 삶 속에서 살아나고 꽃이 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또 해낼 것 같아요. 해낼 수 있습니다.
2: 해탈 컴퍼니는 웃고 즐기는 휘발성 콘텐츠가 아닌 불교의 깊은 철학을 유쾌하고 통쾌하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2016 오대산 세계종교평화포럼이 지난달 30일 오대산 월정사 화엄로에서 열렸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총성의 시대 자비는 어떻게 평화가 되는가를 주제로 종교와 전쟁, 종교와 평화의 문제를 역사와 현실 속에서 풀어냈습니다. 또 부처와 예수, 공자 등 성인들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근본은 생명과 사랑, 자비의 마음으로 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럼은 이성훈 대한민국 인권평화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구례 지리산 천은사가 장방선언 앞마당 특설 무대에서 2016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 봄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과 뉴욕에서 온 베이시스트 브래드 크리스토퍼 존슨, 프랑스 출신 드러머 아르투르 알라르, 기타리스트 마티스 파스코 등이 함께했습니다.

산의 맑은 계곡과 소나무 숲 바람소리가 어우러진 재즈의 향연으로 관객들은 깊은 마음의 울림을 만끽했습니다. 매년 봄과 여름의 끝자락에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해온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은 올해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을 초대해 로스트 피스즈를 주제로 쉐로브미, 저스트 더 샘 등 11곡을 선보였습니다. 천안 보명사가 대전 무형유산 이정호 단청장과 함께 불교 미술의 맥을 잇는 전통 미술관을 개관하고 불교 미술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개관식에서 주지 화람 스님은 보명사 전통 미술관이 사찰을 찾는 시민에겐 마음의 안식처이자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공간이 되고 후학들에겐 불모의 길을 열어주는 배움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정호 단청장은 전통 단청과 불화의 찬란한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고 천안 시민과 함께 전통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명사 전통미술관은 상설 전시관을 비롯해 전통미술 단청, 불화 기초반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불교 미술 대중화에 앞장선단 계획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 중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빈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남들은 다 즐겁게 대학생활을 누리는 친구를 보면서 저는 재수 학원에서 그 썩어야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한때 로스쿨을 준비하려고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뒤처지고 해도 안 되고 인생이 꼬이고 남들보다 자꾸 이렇게 한 스텝 늦게 가게 되는 걸까요? 젊을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풀렸었다면 지금쯤 남들보다 앞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후회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면 1년 늦고 2년 늦고 로스쿨 준비하다가 또 1년 늦고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구만요. 대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 전혀 다른 분야에 또 취직을 한 사람도 있고 다시 의대로 가서 의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험한 길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남들은 제깍제가 하는데 늦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군승으로 군에 입대할 때 이제 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바로 앞전년도까지만 해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를 한 2년 이상 한 사람들만 군승으로 입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때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1년만 대학 졸업한 지 1년만 돼도 갈 수 있는 걸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지원을 한 것밖에 없고 그 여러 명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돼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됐으니까 입대를 한 건데 탁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저보다 학번상으로 한 학번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고 저 혼자 밑에 학번인 거예요. 그 동기는 그래도 동기잖아요. 동기는 그래도 동기인데 처음에는 이 동기분들이 후배가 저 우리 1년 밑에 후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족보를 꼬이게 만들어 놨느냐 뭐 이런 불만이 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다들 좀 안 오길 바랬는데 와 있으니까 좀 그 저는 그 제대할 때까지 우리 그 동기들한테 항상 존댓말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뭔가 빠르다 늦다 하는 그런 분별이 꽤 오래 따라가요. 그게 그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오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고 빠르고가 분별의 세계에서는 정말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 본성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는데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부증불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오되 오는 바가 없고 가되 가는 바가 없어요. 열의 여거. 부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오고 가고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신은 온 바가 없고 간 바가 없어요. 오되 온 바가 없고 가되 간 바가 없어요. 오되는 뭐예요? 부처님 몸은 왔잖아요. 그러나 법신은 온 바가 없어요.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열반하셨지만 이 법신은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시공간에 어느 좌표가 찍혀있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만 없으면 그냥 이 존재, 이 살아있음, 이 존재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진실은 이 진실 하나가 있을 뿐이지 불이법이라고 하는, 불이법이 뭐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공이 둘이 아니고 이쪽 저쪽이 둘이 아니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성취가 있어요? 무슨 얻고 잃는 게 있어요? 무슨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늦고 빠른 게 있습니까? 여긴 그런 어떤 말도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건 여긴 뭐 한마디 붙일 수가 없는 자리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니까,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늦는다, 빠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여겨요? 나는 늦었다, 비참하다. 나도 저 서울 가서 살고 싶은데 나는 지방에밖에 못 있는다. 서울에서도 어디죠? 핵심지에 가 살고 싶은데 외곽밖에 못 산다. 난 더 빨리 성공하고 싶었는데 늦게 성공했다. 난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진급하고 싶었는데 늦게 진급했다. 그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동기 중에 내가 제일 먼저 했다, 늦게 했다. 이게 되게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모든 직장도 그렇지 않겠어요? 일순번으로 승진을 하면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일은, 현실의 모든 일은요, 내 생각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벌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돼야 될 때가 오면, 시절 인연이 벌어질 정확한 때가 오면 그 일이 벌어져요. 겨울에 꽃이 나는 지금 꽃필 거야 한다고 해서 꽃이 안 펴요. 온갖 노력을 다 해도 꽃이 안 펴요. 산에 있는 꽃이 꽃을 피우고 싶어도 벚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시절 인연이 되어서 봄이 와버리면, 온 세상에 봄이 와버리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꽃이 피어버려요. 시절 인연은 자기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연 따라 인과연, 인,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인연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노력하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이 받쳐줘야만 된단 말이죠. 씨앗을 심었는데, 인을 심었는데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씨앗이 발아를 못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돼야 되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망상이죠. 집착이죠. 온 우주법계 전체가 도와줘야만 내가 밥한끼 먹을 수 있고, 물한 모금 마실 수 있고, 길을 갈수 있어요. 온 세상이 도와줘야. 그 말이 생각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러겠죠. 평생 화물차를 몰고 서울, 부산 뭐 다니는 유조차를 가지고, 무슨 저 유조선에서, 모르겠어요, 그 되는지 해가지고, 저 경남에서 기름을 싣고 서울까지 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트럭을 평생 그거 하고 사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내가 운전을 많이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사고를 내야 될 사람이면, 사고나 죽을 사람이면 멀쩡히 길을 걷다가도 차가 와가지고 육로로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치어서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우리 집으로 추락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쩌지?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나는 차를 안 타고 다닐 거야. 여행 가다 죽은 사람 뉴스를 보고 난 죽어도 여행은 안갈 거야. 그럼 그렇게 시즌 2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되지. 내가 하나하나 머리로 계산하고 살아야 되나요? 위험 요소는 다 피하면서, 다 없애면서 완벽한

인연적 조건을 철저하게 갖춘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인연 따라 주어진 대로 살수 있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완벽한 것을 따진다? 완벽한 곳이 어디 있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고 완벽한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따라다니니까 좀더 타이밍이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모든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일어나야 할때 정확하게 그것이 일어납니다. 모든 타이밍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모든 타이밍은 인연이 법계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그렇게 빗발치는데 희한하게 그 수십, 수백, 수천 발이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갔는데 내 몸만 안 뚫고 몸 옆으로는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안 죽을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될 때가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살아남아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은 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보 천치 같은 망나니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죽을 인연이 아니면 적이 정확히 쏴서 죽이려고 했던 총알이 딱쏜 총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꽃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푹 숙일 때 총알이 지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어요. 내가 인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게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믿으면 삶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세상을 조작하려고 해요. 삶을 조작하려고 하고, 나뿐 아니라 남들도 통제하려고 하고, 자식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내가 이러고 싶은데 왜 이러지 않지?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삶은 모든 것이 정확한 인연의 법칙이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어떠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죠. 조심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할수 있는 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생각은 버리죠. 두려운 마음이 없죠. 운전할 때 두려워하면서 왜 운전을 해요? 사고나 뭐 어쩌지 하는 두려움 가지고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행 가다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여행을 하냐 말이에요. 제가 그 혼자 한 3개월 인도를 갈 때, 주변에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오, 그 더구나, 그 위험한 인도를 3개월씩이나,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남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마세요.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마세요 했는데, 예, 하고 갔는데, 현지인이 주는 음식 먹고 제가 한 이틀, 3일을 탈이 났었네요. 그 절에 가서, 절에 스님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풀 뜯어가지고 쌈 같은 거를 막 엄청 해주는데, 그거 맛있겠다고 먹었는데, 그게 제 몸엔 안 맞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한 인연에 의해서 삶은 펼쳐져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인연이 이 80억 인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연법이. 마음법, 마음 하나가 80억 인구를 연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기해요?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내가 뜻하는 대로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펼쳐질 건 펼쳐지고, 무너질 거 무너지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그냥 죽어요. 때 되면 망하고, 때 되면 성공하고. 그 때를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인연이 펼쳐질지 알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갑자기 빌 게이츠 같은 세계 1등 가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왜 그렇죠? 스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해요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같은 하나의 존재예요. 같은 한 마음의 존재예요. 한 생명의 존재예요.
뿌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같은 한 생명, 이 불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일지의심조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고 나는 부족한, 이게 생각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때가 늦은 것도 없고 때가 빠른 것도 없고. 낭비된 인생? 그런 거 없어요. 낭비라는 게 어떻게 있어요? 내가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낭비된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인연들이 곳곳에서 다 쓰인다니까요. 그게 다 쓸모없는 게 아니죠. 다 인연이 부여한 일이죠. 그래서 삶에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인연에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함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수용할 수밖에 더 있어요? 통째로 허용할 수밖에 더 있어요? 후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인생 낭비했어라고 하는 망상을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난 이랬어야만 했는데 그때 잘못했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래에 이래 되면 어쩌지 저래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열심히 할 뿐이죠. 되고 안 되고는 나는 모르잖아요. 안 되는 게더 좋으면 안 되게 만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지 두려울 건 없죠. 난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 승진 시험이 있다, 자녀가 어디 취직 시험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할 수는 있죠. 근데 두려워할 건 없죠. 야, 뭐그 걱정을 하냐 하고 마음 편안하게 바라봐 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오히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아, 그 어차피 인연 따라 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그거 뭐 그래 집착합니까? 최선을 다할 뿐,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돼야 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집착이 없기 때문에 더 몰입을 해요. 성과 위주, 결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즐거워서 하게 돼요. 더 몰입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게 된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저절로. 그러면서 그것이 즐거워져요. 그 공부가 즐겁고 재밌어져요. 수학 문제 푸는데 암기해가지고 공식 암기해서 답만 내는 것 하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문제 풀때못 풀어요. 심화 문제 같은 거못 풀어요. 근데 시간이 없고 빨리 공부해야 되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면 그렇게 한 문제를 1시간, 2시간 붙잡고 늘어질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충분히 몰입을 하게 돼요. 그 일에서 일삼매에 빠질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그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연도 생겨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또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어요. 이 남학회양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문답을 하던 와중에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육조 스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학회양이 대답했습니다. 수행에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분별로 이해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알듯 모를 듯한 뭐 이런 말 같아요. 근데 이를테면 이래요.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다. 이거 쉽게 말해 불교에서는요. 이렇다고 딱 잘라 말하거나 저렇다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다라고도 할수 있고 저렇다고도 할수 있고 이것이라고도 할수 없고 저렇다고도 할수 없고 이렇게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딱 잘라 말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이래도 틀렸단 말이에요. 중도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중도는 수행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중도는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수행한 것도 아니고 수행 안한 것도 아니에요. 선을 직진심하는 곧바로 내 본성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는 직진심의 선의 법문을 계속해서 듣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법문을 들을 땐 머리로 이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 않고 근데 내가 누군지는 확인하고 싶으니까 궁금해서 법문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도 아,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지, 머리를 굴리면 안 되지 하고 그걸 탁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궁금해서 죽겠어요. 답답해요. 뭔가 이걸 깨닫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방법도 없어요. 선에선 수행 방법도 없어요. 그건 선사 스님들은 법문을 할 뿐이에요. 궁금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혹은 조금 부연 설명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도 말하지만 확연히 그게 내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직진심의 법문을 계속해서 멍한 채 듣기밖에 못해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 채로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궁금해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뭔가 모르게 생각은 움직이지 않는데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뭐지? 궁금한 상태? 궁금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틈만 나면 법문에 귀를 꽂고 산다든지 틈만 나면 법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틈만 나면 뭐지 하고 하늘을 보고 멍을 때리고 있다든지 보통 이제 이게 이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법문부터 듣는 사람이 있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니에요. 나는 의도한 적이 없는데 언젠가부터인지는 알 수 없는데 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법문 켜놓고 일단 다른 일을 하고 틈만 남으면 법문을 듣거나 시간 좀 1시간, 2시간 정도 여유시간 남으면 어디 주변에 산책을 하면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법문 듣는 게 제일 중요하게 돼버려서 이게 뭔지가 궁금하고 답답한데 뭔가 확 소화되진 않았고 답답함을 안고 그냥 계속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사는 상태가 돼버려요. 또 선사 스님들의 법문은 그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법문이에요. 그 답답함 그러나 머리를 굴리지는 못하는 상태를 유도한단 말이에요. 법문에서 그걸 유도해서 저절로 말하자면 이걸 가나선의 표현을 얘기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를 저절로 만들어지게 유도하는 게 선의 법문이에요. 직진심의 법문이에요. 그럼 법문을 오래오래 듣다 보면 처음에는 법문에서 알아듣는 얘기만 재밌어서 들어요. 비유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취직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한 이런 재밌는 알아듣는 얘기만 들어요. 그렇게만 해도 처음엔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쉬워지는 것 같고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집착을 버리게 되고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뭔가 삶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계속 법문을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도약의 시기가 찾아와요. 법문을 달리 듣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냥 법문이 재밌어 듣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목고 하는 화두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들리는 거예요. 스님이 말하는 저걸 나도 확인하고 싶다. 나도 깨닫고 싶다.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 그런데 자기가 그게 화두가 들린 건지 안 들린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수행을 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수행을 안 한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염불하는 것도 아니고 독경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저 보살 요즘에는 옛날에 맨날 한 시간씩 기도하더니 요즘엔 기도도 안 하네. 이럴 수 있지 오히려 차라리. 근데 이 초기에 이렇게 저절로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의문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직진심의 법문이었단 말이에요. 초기 선불교 육조 스님부터 한 200여 년 사이에 있던 그 수많은 선사 스님들은 전부 다 이 직진심의 법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어났게 만들었어요. 조금 다르지만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보통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깨어났어요. 이제 납득이 가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5원 12처 18개가 공하단 얘기를 구구절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다가 어떻게 깨어나지 싶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얘기하다가 깨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법문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다 정말이네.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내가 아니네 하고 문득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수행한 거예요? 안 하는? 부처님 법문 한 일주일 법문 듣다 깨어났으면 그건 수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수행했다고도 할 수 없고 안 했다고도 할 수 없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꽉 막혀있어요. 이 수행 방법,
수정주의, 선정주의, 선정 수행 방법 했다가 버리고

오행했다가 버리고 6년 동안 수행 고행을 온갖 수행 방법이라는 수행 방법은 다 갈고 닦아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 남은 건 뭐예요? 반드시 깨닫고야 말리라는 간절한 발심은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한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모든 수행 방법을 다 실천해 봤다가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간절한 발심 하나만 허련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발심 하나만 있는데 방법이 탁 끊어진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유의 조작이에요, 방법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가는 거예요. 조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유의 조작의 수행은 깨달음을 이끌 수 없어요. 여태까지 하던 모든 수행은 유의 조작의 수행이었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고 꽉 막힌 채 간절하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이 간절함 하나 있고 그냥 어느 것도 할수 없는 허탈함 속에서 7일도 안 돼가지고 문득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을 6년 고행하고 선정주의, 수정주의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탁 놓을 수 있었어요. 방아착할 수 있었어요. 모든 유의 조작의 수행을 탁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6년의 수행을 통해서 그걸 탁 놓고 놓으니까 비로소 탁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6년 고행은 부처님을 깨닫게 한 하나의 도움을 주긴 좋겠죠. 영 주지 않았다고는 할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수행을 통해 깨달은 건 아니지만 수행을 추구라고 끝까지 고행주의 끝까지 극한까지 가보다가 가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그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행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극한까지 밀어붙여 보니까 거기서 이러다 죽겠구나. 탁, 몰록, 이거 아니구나 하고 탁 놓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 깨달은 건가요? 수행을 통하지 않고 깨달은 건가요? 어떻게 하나로 정해서 말할 수 없죠. 수행이 도움된 것도 아니고 도움 안된 것도 아니에요. 가나선에서 화두를 들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어떻게 깨어나냐면 화두를 드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화두를 들고 의문에 휩싸이고 의단 동로가 되고 화두 일념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화두밖에 안 남는 상태가 되다가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다가 잠도 안 자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밀어붙여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화두조차 확 놓게 되는 순간에 문득 깨어나게 돼요. 보통 화두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깨닫는단 말이죠. 그럼 그분은 화두란 수행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듯이 그래서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6년 고행하고 나서 온갖 수행법을 다 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수행을 하다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중도로 깨닫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도라는 법문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반드시 수행해서 깨달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의 조작의 수행을 통해 깨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을 할 때는 중도의 수행을 할 때는 어때요? 수행하는데 수행한다는 생각이 붙지 않아요. 또 스스로 수행한다는 생각이 안 붙어요. 수행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쾅 막혀서 모를 뿐이지.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진정한 중도의 수행 아닌 수행인 거예요. 그 중도 수행만이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진 않아요. 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 수행하십니까? 수행 안 하십니까? 다른 뭐 일상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법문만 듣고 계세요.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안 하는 거예요? 법문 듣고 있는 건 수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죠.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진 않은 거예요. 이것도 수행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것도 수행인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서구에서 깨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엔요. 10년에서 20년 정도 공황장애,

막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거에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시달리면서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의 극한까지 가는 고통을 겪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병원도 가보고 온갖 거다 해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본단 말이에요. 약도 먹어보고 심리 치유도 해보고 막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은 있는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포기는 할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니 자살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이것도 해보니 못하겠단 말이에요. 내 죽을 수도 없구나.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20년을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어떤 방법도 써서 안 된다는 걸 깨닫고는 허탈해서 힘을 쫙 뺀단 말이에요. 힘을 빼고는 그냥 확 주저앉아가지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안목이 달라져 버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별 가지고 수행하고 분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서 저기로 가겠다. 분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분별로 수행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이 분별이 한번 탁 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았지? 깨달음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분별만 쉬어졌을 뿐인데 본래 있던 부처가 드러난 거예요. 본래 있던 진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왜? 진리는 언제나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 때문에 못 보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 분별이 쉬워지니까 저절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 서구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괴로움 속에 살다가 문득 깨어났어요. 20년이 필요했어요. 그 20년의 고통에서 허덕이던 괴로움의 순간, 공황장애, 불안장애의 순간, 그 순간이 말하자면 수행의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2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고 온갖 것을 해보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확 내려놓는 시절 인연을 공부의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부처님의 6년 고행이 쓸모없지만 그게 사실은 쓸모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그걸 수행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본래의 마음은 어때요? 물들 수가 없어요. 본래 마음은 물들 수가 없어요. 우리 오염된 마음은 오염되었다가 오염되어 있을 때 오염되어 있는 게 진짜라고 믿으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닦아내야 되잖아요. 갈고 닦아가지고 오염을 없애야 되잖아요. 중생은 오염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오염된 마음을 갈고 닦아서 없애가지고 그게 깨끗해지는 줄 착각하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법의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번뇌 즉 보리거든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번뇌의 성품이 보리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번뇌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번뇌를 바르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번뇌가 있는 그대로 번뇌를 없애지 않고 번뇌가 그대로 보리로 바뀌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번뇌가 본래 보리였구나라는 걸 확인해버리는 거예요. 즉, 번뇌가 본래 없었구나. 우리는 본래 오염될 수조차 없구나. 근데 그 전에 모르고서는 내가 오염되어 있다고 착각하니까 수행이라는 게 필요했었구나. 그러니까 이 본래를 확인하고 나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중도적으로 설해야죠. 수행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중도에 어긋나고, 수행해야 됩니다. 이래도 중도에 어긋나니까, 수행해요.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이 우리 본래 성품 이것은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는 바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본인 안목을. 이 법에 대한 안목을 고스란히 설명해 줬단 말이죠. 다 드러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이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이 마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 이거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살피는 것이다. 너가 이미 그와 같고 나 또한 그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목을 확인하고는 너의 안목이 그와 같구나. 그것이 너가 확인한 그것이 내 안목이다. 인가해 준 거죠, 쉽게 말해서. 한두 마디 말로 인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바냐다라

0: 딸려 있는 말 같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나중에 그 이제 뭐그 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온다, 뭐 마조 선사라는 그 제자가 나와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제 에게 법을 전해줄 것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예언한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뒤에 이제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이런 예언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법을 깨닫고 나면 그런 거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깔끔한 법문 끝에 이런 얘기를 지저분한 이게 오염이에요. 이런 오염을 덧붙여 놓음으로써 오히려 이게 좀 지저분해졌죠. 근데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쓴 말은 아니고, 회양은 막힘없이 개합하였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6조를 곁에서 모셨는데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깊고 현묘하여 오묘해져 갔다. 뒤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대날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불교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2: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1: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4: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5: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6: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7: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4: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1: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8: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0: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한다면 그대는 안락하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선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4: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3: 스님!
4: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5: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4: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6: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자연식품.
4: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3: 네.
4: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그 수행 체험 및 검토라는 이제 그런 제목.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저의 소개를 잠시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는 아주 어렸을 때 일제 해방을 맞이했고요. 바로 그 초등학교 때부터 6.25 전쟁에 아주 절대 빈곤 시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아주 절대 빈곤 시대에 살았죠. 그때는 산업이 전무였기 때문에 공장이 없었고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라성 같은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백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을 갈 때는 먹고 사는데 즉 취직이 잘 되는 대학이 가장 인기가 좋았고 저도 그 추세에 맞춰서 취직 잘 되는 데를 대학을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취직 잘 되는 대학을 가려고 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체 빈곤한 삶을 살았고 백수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대학생들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을 갈 때 철학과를 간다든지 뭐 음대나 미술대학을 간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쟤네들은 도대체 집이 얼마나 부자길래 저렇게 철학이나 하면서 취직도 안 될 게 뻔한데 그런 대학을 왜 가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이 짝이 없었던 너무 아둔했던 그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그 전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생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불자들 중에서도 있고 심지어는 스님들 중에서도 전생 내생을 잘 안 믿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전생 내생이 있음을 훤히 알고 보시는 정말 탁월한 시대적인 그런 위대한 스승을 지금 다행히 만나서 이제 그 마음 닦는 공부 수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혼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가 무슨 것인지 그 말뜻도 저는 모르고 대학을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철학이 지혜였던 거였어요. 또 올바른 철학이고 지혜가 있어야 학문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은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서울대학에만 들어갔다고 해서 기고만장했던 저의 옛 모습을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그 도인을 만나서 철학의 위대성을 알고 그리고 그 지혜의 위대성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아둔한 저는 사람을 볼 줄 모르고 더군다나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검토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건강력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또한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도인을 만나서 그분의 아주 따뜻한 배려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철학을 일깨워 주시고 우주 인생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로소 아둔한 제가 하나하나 지혜의 눈이 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는 4년을 제가 했습니다만 매일같이 새벽에 한 4시쯤 이제 공부를 마치고 4시쯤이면 그 선생님을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뵈면은 꼭 질문할 것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질문할 것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개는 예상했던 답변과는 전혀 틀린 답변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꾸중이 나오고 심지어는 내쫓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루라도 하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바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0: 있습니다. 상당히 정말 어느 대학에서 할 수 없는 하드 트레이닝 공부를 하면서 저는 아둔했던 저 자신이 점점 머리가 트이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몇 년 해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회생활하면서 무척 많이 깨졌습니다. 깨지면서 고생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바치고 또 바쳤던 결과 제 지혜 눈이 트이면서 다른 사람의 수행 체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 의견을 제시하게끔 이런 정도까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막히는 게 많아요. 막히는 게 많고 모를 것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책을 보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밝으신 스승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셨을까를 자꾸 되풀이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해답이 나옵니다. 그분은 전생을 훤히 알고 전생의 존재도 믿고 전생도 훤히 보셨던 분이 돼서 어떤 난제를 질문하시더라도 그 난제의 원인은 이러이러한 전생의 인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씩씩하고 통쾌했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고 어려울 것도 다 자기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 그 난제를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안 되는 것은 이럴 때라면 우리 밝으신 스승께서는 어떤 슬기로운 대답을 하셔서 그 난제를 풀어주셨을까 이것을 자꾸 생각해 보다 보면 그런 근사한 유사한 대답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묻지 않아도 저 자신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녁까지도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해서 한 채 앞도 못 볼 수 있는 어둠에 쌓였을 때도 금강경을 자꾸 읽고 부처님께 난제를 바치는 마음일 때 금강경한 칠독 이렇게 할 때쯤 돼서는 서서히 그 난제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고 했던 경험이고 그 떠오르는 해답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럭저럭 잘 해나갈 수 있었던 수많은 경험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종환 선생님 아마 조금부터 그 수행 체험에 대한 얘기를 읽으실 거고 또 난제에 대한 질문도 드실 텐데 이럴 때라면은 법사 입을 쳐다보시기 전에 나라면은 어떤 슬기로운 답변을 해 주실까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면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들은 다 금강경을 읽고 주경야선 가행정진원 분위기 때문입니다. 또 잘 해답이 안 나온다면 그럼 법사는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두시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공부하심으로써 우리가 따라서 똑같이 슬기로워지고 똑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교육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환 선생님의 수행 체험 및 그 과거의 스토리 그리고 질문이 무엇인가를 거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내가 곧 우주의 주인이라는 당당한 선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세생생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어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하는 이종환입니다. 시유하신 선지식 법사님과 존경하는 도반님들을 모신 이 귀한 자리에서 소감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법사님께 깊은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제 책장 한 구석에는 1992년에 발간된 법사님의 저서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책이 무려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꽂혀 있었습니다. 참된 스승을 바로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저는 오랜 시간을 밖으로만 헤매돌았습니다. 기복에 매달린 기도는 늘 마음 한구석을 허기지게 했고 이것이 공부의 전부일까 하는 갈증은 저를 수행의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헤매던 저에게 수행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024년 여름 운명처럼 만난 법사님의 유튜브 법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조물주요 우주의 주인이다 라는 사자후는 제 영혼을 깨우는 벼락과 같았고 저는 그 전율 속에서 그날부터 곧장 자시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시기도를 이어가던 중 아내 도반과 함께 중국 육대조사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선사들의 숨결이 어린 그곳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세세생생 선지식을 모시고 정진하겠다는 간절한 발언을 눈물로 올렸습니다. 그 정성이 닿았는지 마음을 모은 지 520일이 되던 날 법사님이 계신 원당법당의 문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법사님께서 마침내 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도량의 첫 발을 내디디던 날 지난 인고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지며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온 마음은 고요하고 대단히 평화로웠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 위에서 비로소 법사님의 가르침이 제 삶의 이정표로 선명하게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사님께 배운 일체 유심조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이론, 확신과 실천, 행동이라는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가르침은 제 수행의 선명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눈앞의 고통이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임을 아는 공의 지혜요. 둘째, 현실이 허상이라면 나라는 집착도 실체가 없기에 너와 내가 하나라는 불의의 깨달음이며 셋째, 부처와 내가 하나이기에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온전히 들어있다는 구족의 확신입니다. 이미 내 안에 모든 보배가 갇혀 있다는 이 위대한 이론을 믿고 미륵존여래부를 부르며 매 순간에 분별심을 바칠 때 내 삶은 긍정으로 돌려세우는 실질적인 동력이 됨을 정진 속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을 이어가면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물음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실한 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진실한 마음이란 무엇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은 저를 늘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 법회날 법사님께서는 제 가슴을 뚫어주는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탐진치와 아상이 없는 마음이 바로 진실한 마음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캄캄한 밤길에 등불이 켜진 듯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내 안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임을 깨달았을 때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단번에 뚫리며 형언할 수 없는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퇴직 후 5년, 제 삶은 온전히 부처님을 향합니다. 곁에는 매일 동네 영축산을 함께 포행하며 법담을 나누는 고마운 아내 도반이 있습니다. 백성욱 박사님은 하루도 부처님 곁을 떠난 날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 발끝이라도 따라가고자 한순간도 부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의 순간 염불을 놓쳐 당황했다는 어느 스님의 일화는 제게 매서운 경책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무치게 연습하지 않으면 위급한 찰나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기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미움과 불안을 즉시 미륵존 여러분께 바치는 연습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량 공부 150여일 첫 회향 후 다시 새로운 100일을 열었습니다. 찰나의 마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어렵게 만난 선지식이기에 저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정진할 것입니다. 절대 방심하지 않고 법사님을 향한 절대 공경의 마음으로 이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도 어렵게 만난 법사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봉하겠다는 일념뿐입니다. 내가 곧 우주의 주인입니다 라는 당당한 선언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자시의 고요 속에서 금강경을 독성하며 미륵존 여렙을 바칩니다. 끝으로 희유하신 법사님께 공부를 이어가는 중 겪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에 대해 지도를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24년 5월 동정암 철야정진 직후 유럽 여행 중에 고막이 파열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 2년째 재생과 파열이 반복되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곧 서울대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니 혹여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던 저의 아집과 성정이 이 병고라는 그림자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 깊이 참회하게 됩니다. 이 질환을 단순한 육심의 병을 넘어 수행의 계기로 삼으려면 제가 어떤 마음을 부처님 전에 바쳐야 근원적인 업장을 녹이고 다시 밝은 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법사님의 자비로운 지도를 간곡히 청합니다. 온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을 향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합장 공경 배려.
0: 그 지금 읽으신 원고 내용을 대충 들으셨겠죠. 근데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환 보살님은 그 일생을 저렇게 1기, 2기, 3기로 나눠봤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1992년까지를 1기로 봤고요. 또 1992년부터 2023년 여름을 2기로 봤습니다. 여름이라는 것은 여름에 이 법당에 처음으로 오시게 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때가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으로 해서 이것을 2기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3기는 이때부터 이제 가행정진을 직접 오시지는 않았지만 혼자 집에서 가행정진을 열심히 하셨고 드디어 법당에 오시면서 마치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그 대자유를 누리시게 됐다. 앞으로 여생은 오로지 수도일생으로서 마치겠다. 예, 그것을 저 3기로 봤습니다. 근데 92년이 뭐냐 하면은 집에다가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을 사서 서가에 꽂아뒀던 애가 2기입니다. 근데 왜 이때를 2기로 기점을 잡았느냐. 이게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요, 무식업, 이 사람의 한 마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용심, 마음 씀씀이는 무식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생명체를 태어난지 우리도 모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오랜 세월부터 우리는 살아있었었습니다. 그때 하나하나의 행동, 선과 악이 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간직해 놓고 있습니다. 선행도 우리 무의식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악행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처럼 그 선거를 많이 쌓으면 복받고 지혜롭게 살고 또 악행을 많이 지으면 재앙을 받고 괴롭게 살고 무지하게 산다. 이렇게 우리는 비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전생 쌓았던 선근입니다. 선근은 우리 마음 속에 마음에 뭐 등대라고 할지요. 이 선근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돼서 이 지혜가 우리를 끌고 나가요. 아, 너는 어느 학교를 가라. 또 어느 직장을 가라. 우리 마음속에 끌리는 학교가 있고 끌리는 직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이끈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 잘 닦았으면은 그 지혜도 뛰어날 거고 지혜가 이끈 대로 가면서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겠다는 것과 전생의 죄업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수가 있고 네가 가려는 길은 정확한 길이 아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네 속에서 발견해라. 이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고위에 그래서 그 해능 대사 같은 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았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일이 잘 됐대요. 아, 저 집에 가서 나무를 판다. 아, 자기가 점 찍어서 가면 나무가 잘 팔아졌습니다. 또 어느 산에 가면 어느 지점에 가면 나무거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느낌이 있습니다. 느끼는 대로 가면은 역시 거기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는 배우지 않았어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꼭 선지식을 꼭 만나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누구나 다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마음속에 본래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선지식이 있는 이는 따로 마음 밖에 따로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 즉 잘 닦던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촉촉하면 저조 알아지는 선지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저 얘기를 하세요. 육조 단경에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능대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타고났던 사람 몸을 받았을 때는 전생부터 닦아왔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지혜와 복을 다 닦았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지혜가 이끄는 대로 가서 하면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앙이 만나게 됩니다. 재앙은 아 네가 판단했던 지혜는 잘못된 지혜다. 올바른 지혜의 길로 다시 돌아서라.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이 재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재앙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지침이 되기 때문에 재앙은 반드시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쭉 태어나셔서 이 1992년 이때까지는 아마 그런 대로 행복했고 하는 일도 잘 풀렸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가 추측해 봅니다. 제가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1992년이 무슨 해냐면 이때 우리 책인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을 사서 자기 서가에다 꽂아놨던 그 해가 92년에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건 90년에 나왔거든요. 책 나오고선 처음에는 곧잘 팔렸어요. 이제 그 책을 아마 사서 왜 서가에 꽂혔을까? 그 샀던 그 동기는 자기 마음속에 지혜의 힘이 그것을 사라고 했을 겁니다. 왜 그때 사라고 했을까? 내 속에 있는 선근이 발동해서 왜 그 책을 내 마음에 들게 했으며 그 책을 사게 했을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혜는 앞으로 이렇게 이때까지 행복하게 별탈 없이 잘 지냈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내서는 앞으로 큰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바로 제 속에 있는 지혜의 힘은 이 책을 잘 읽어라. 잘 읽게 되면은 앞으로 닥칠 난제도 잘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지혜가 속에서 있던 지혜의 힘이 번뜩였습니다. 번뜩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을 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는 일이 그렇게 별 재앙이 없었어요. 그 책을 사서 그 책의 힘을 빌어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라는 그런 지혜의 섬광이 마음속에서 번뜩여서 그 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사서 읽을 생각을 하고 응용할 생각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그런대로 잘 풀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의 지혜의 힘은 비웃었을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책을 읽지 않고 네 식대로 계속 살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 책을 꼭 찾게 될 것이다. 그 지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지혜의 힘도 있고요. 몸뚱이 차기 힘도 있어요. 둘이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혜의 힘과 몸뚱이 차기 서로 혼연일치가 되면서 별로 충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이 몸뚱이 착 이런 식으로 적당히 살아서는 언젠가 큰 고생을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지혜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 즉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바쳐서 해야 된다. 육체적인 충동이나 본능에 이끌려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혜의 힘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근이 때를 익어서 발심하기 시작한 신심의 시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그 뜻을 안 따르고 그냥 몸뚱이 차기 이끌리는 삶을 그대로 34년이나 계속해서 이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있던 지혜의 힘은 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그 손지식이라면 옆에 있으면 일깨워 주는데 우리 손지식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그 충돌, 그 몸뚱이 착과 지혜의 힘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그냥 가상적으로 끌려오던 그 삶을 그대로 계속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2023년 여름 여기 오기 직전에 유럽 여행을 갔어요. 여기 써놓은 그대로 제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여행 가기 전에 봉정함, 설악산 봉정함에서 철야 정진을 하셨다는 걸 보면 이분은 마음 닦는 기도보다도 철야 정진해서 소원 성취하겠다는 그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기도, 어떻게 보면 몸뚱이 차게 이끌리는 기도에 더 그런 쪽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즉 매달리는 기도와 지혜를 앞세운 기도가 이쯤 둘이 아니게 됐던 삶의 시대가 제 일기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 마음 닦는 쪽으로 살아라. 마음의 지혜의 힘을 빌어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지혜의 힘이 딱 자극을 줬던 때가 바로 92년 2년인데 그것보다 보면 역시 이 몸뚱이 차게 매달리는 기도가 나한테는 더 맞서 그러면서 이쪽으로 계속 끌고 왔던 때가 제 2기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속에 있던 지혜의 힘이 참다 못해서 넌 내 말 안 들으면은 혼날 텐데 그 혼난 결과가 바로 귀에 고막에 파열이었다고 전 판단하는데 이런 판단은 너무 보통 사람의 상식과는 많이 틀립니다. 근데 왜 틀린 얘기를 제가 감히 할 수 있느냐. 제가 도인을 오랫동안 살고 보니까 그분의 법칙을 많이 배우게 되고 담게 됩니다. 자기 속에 선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근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속삭일 때 그 말을 잘 따라 듣고 그대로 하면은 대개 일이 잘 되어 나가요. 근데 그런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본능의 힘, 몸뚱이 차기 힘이 있어요. 아, 그게 다냐? 우리 서로 사랑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쉽게 사는 길을 탁히 이제 어떻게 난행고행을 하냐? 이렇게 속삭이는 몸뚱이 차게 또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 차게 세력이 이길 때는 자기가 재앙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 지혜의 힘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었을 때고 이때 발동을 했지만 역시 몸뚱이 차기 더 커서 이쪽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혜의 힘은 아 이래서는 너 나중에 지금 그럭저럭 지내지만 나중에는 큰 고 다친다고 하면서